0: 시. 샴라 디고르게 선주르 시우이. 네메 종슈르 이네 안자. 페르 종키 자지베 신게나도 이네 아쇼. 타자 총결기 종단 추카키 자지베 신게나 지르다베 네메 고존 뎀뎀치부다. 조나 뎀베 수남 신부남 로도 두베 레라 제신이 버시. 타자 총결은 헌주 종 변조링 총데 남제 총조의 총미 님츠링키
1: 안데나 달로 마야게 뒤지데 레사라 안 달로 용보 야고도 주
0: 남지에 총수의 총미 개사 투줍지
2: 딩사 차와 매외 간디야 제멍에 이나 약슈리라 안 생각 다 저티모스나 아니 야고나라
0: 민아라 라서 총지지 뒤뒤레 뒤 최용네 배신 유지 상상 총대지 레지부터 신내라 제비 신나도 주대 라젠 주지당 뒤내 치로서 제네 로리 야부 용주로 개련치 신유부시 남제 총재 당위 수지 수남 진진기
3: 달로 간주 다 돈도 네 야구 수 총수 망조기 심나야 가주디 그제 지디 아니 간주 레가도 전교라 야 간주레 심나라 보다 진데 전부 신나스
0: 니르 총재의 자유 종 자유 종도 총대도 니로다베 무니 돈 숨들하기 춘제 미네 지심 강사로 퇴신이 不是 신게나 나도 주고로 저와 체시 총미초야 춘제 경우다 와로서 시신이 不是 자유 종도 총대 코버 총수의 총세 다르게 최고의 제발 로상 총무 다루니 로리지 주변 로시시 체내 전기 냄수타 체내당 튕배 당중 추제 전기 응어두제 제부주 주르기 뷰제타 튕법님과 응원세 튕배 토르 진송시에 송부시 춘제 지부 민바라 자유 종도 미세지 넘시 체제 야부 유도 어슘타 바담 수르비 망자소 제자라 야부 용구 유부시 자유 종도 총대 공고 총수의 다른 지부 수지 스링왕라지 나즈 내가라 넘시 야부 유베 춘제타 아슘 파담 망자소 제자라 야부 용구 유 로리 야부 총웨이 스마 가부 두제 송부시 뎨지 투선 젠데 코딘 제베 사도 총점 군도 가주 용수신 나즈 총제레 님 총타 머리 쓰고 초신 총 시즈 총제레 응림 총제 사지 숨제 젠점스 내베 동나 장슝 자레토 로지 투지기 직도 센스가 되 레라 최신유 대체베 자단토 로버츠 레고 커서 때문에 센스가도 세대 니르의 군가라 추리 데랑아 제투기로 처리 지심이 버시 나즈 총제레 님종 라도의 향기 망조 시럽 겐센티
4: 달로 당신의 자 나는 좀 메다케는 자 하장 약부티에도라 랑중 키제디 자이드이나자 자 내르케 부제 약다 다사자트라 칼리헤라 세스나 자니키나 탁수토바
0: 도나 장중 자라르 쮸모 니동 도지 유제 뷰리지 자르시 인베 나주타 너리 시즈제 사스 숨지 로보넘 대가라 치드토 세즈가도 시벌레 유제 사원 주변이 저치당티 나스네 스네디게 로레지 쇠준시도 교류버시 나주 총재레 님모종 라도의 샹 해우주 총주 당 지부 수지 슈마 징미디
5: 계감 코리육 성격 지주대 강을 장 가체와다 체력의 튼비기 건 제요 대배피에서 자작의 그 뒤조대 자당 시작하는 롱조 시기오리라 대외 장기나 성격 시기오리
6: 디글레고 내내 주비세 랑종 키니도 자미니 저출료 진도 고베 체진이네서 윤링키 내경 견주 라다 체디 견수 타면 주소 타유기 지조 견주 견망시토 망수 견린 타와 차 탐도 당내 지르니 동 자미니 잡게로 립거 시제 차내 견트님 구타 창샤 외참 체리 타 튕베 윤링키 내용 견린 럼로 시 되티 망용라 켜부처 윤프리 윤링키 내용 견주 티니 周罗那根不塌，联系根吧。王军头给我说起，年轻女秀秀那么啦，起来去接我电梯前边，根据男秀边忙错了，现在车位大多塌，内容去小区龙柱头马赛，内容去找着呢，至少根据三五年继续头有的。冷落天温了，连套去连锁不塌，连口监狱学员们呢，大部分连锁明年出六大七军不塌，根据男秀监测，现在明确根据男秀不塌推崇，原来内容根据男秀规矩。根据体中文大我松姐姐现在地域给托单龙卷气球有利让用着面具根据据托单严肃他面在小区托单区出账多么第六让中期连锁门呢为了根据地南属属于他接报去测试电器设计现在相传去聪明呢根据地南属属于记录年度人民女十月六日个冷露天忙用来跳不出运营系统的平年三月七日，他十八岁啊，心脏盲错去锻炼卡托银吧，起来去内用天空了，参与不进去内村的训练，

lopchen lopchen ba mangbo, mingdu kwe bala le yubba tang, yong chi le le shu qi be, kuga mangbo qin yubba shi. Nye du, loga chongjira sangla zong ki jilu nye tong nyo shi zidru lu gundrum tuwe jigu biwa tang, ta ting di gundrum tuwe tuzi la, xin zhe ngun zin tang, gundrum tuwa so, kien ne jigu biwe, chongmi tang yu gorwa choro, nama pion sum chobe jigu nyam ne chagyu chongwa ma si, mang zong ba bala yong jiru, chay diwa yang tu yubba shi. 내가 저러 좀 기 제목을 좀 분배 로브든 중기 창진 사드인 대로 급 숨비와 타 다른 이제 전도로 토 창진 라서의 피해줘 타 사드의 지당 소리 신에 창진 리모 타 로드 나방 잡아라 소리 전도 남자 수유지 최 종태 용기 로브든 중기 로마 갸하 좀 전도 나 수유 버시 내뒤 자제 종기 이도 뉴스로 예급지 차제 대자 차자서 고로 치고 로브더 비와 타 갤럽 추결하 지구 나 수유 버시 지구토 맥게디 세린 소녀타 차제 커빈 과바 차제 쪼다미 연제 집을 쏘지 난토네 미네 쥐비 예시다 님귤린데 귤이 챵데제 송제지 남베 토네 로마서로 양타베 차제 대자 따와 체드윈 세요 바시 네르 네르 총제의 처입 취지 콩도지 신조 마조라 리메토 소베 다제 체브리 다제 시급 망조라 대단 시제 제시 잡아 쏘 제비 망조라 타니스네 제레 십슈 당 더데 메조 십슈 롱조 제규 총유 버시 세가 넘어서 드링키 변정 선교님자 키 좀진 경고와 어시럽라 당 대진 조가라 이 교르시다 당키 로사 넘제라 저버 뉴스 당키 원준라 년준 슝기 나와양제라 당 도시 세계인 세가 넘어서 태행디 변정 선교님자 년준 슈사라

0: 아리 제 쿠바식세 나요바슈
1: 슬링린데 상쿠 로조지 사바미 시동 앞자 계획 캄바조 디샹토 사지 도지지 샹종 멤버십 유지 롱어 니슈자장 니 제다르 카리샴키 조사카도 교대 감직타 자세 노베 차송라 데네 레발 슈타 카세수 손에 지신비 조베 데탄라 송접 지식휴 콩크미라 춘피 세시 샹종케 블루 소리 멤버 규마식 임에 유저티게 망소게 셈나 그굴 첨부터베 자단케 라지식이라 따토케 멤버 삼보 시베 체니 칸사 캡휴
0: 포삼 이라 장네 소리 롭종체 제로 책동 국제 제주 제주로로 춘베 캄바종 직장 패배도 김식투 제여바리 급디 사게 토에 도퀸이 사자체야 멤버 뇽와타 팀주 차진 신도 셈베 망초라 네시포제 쇠곰 코나치기위라 네버링게 류라 투치웨 년제 중나 초규타 소어멜람 대발라데네 우주기 도곰 야신유 망조 렌가라 누루키 레동 제티 매준 포장 답디 마르 추버 띵줄레 텁시에 많이베 네시 충자 망보 찹첸보로 교로와타 찹지 네시 김장 가식 자가 제대도 동화마세 타나 네버링가 튜도라 맨주 메두 배왕키 선두기 르웨트 남야 민니 숨바라 교르기유 지두기 전시라 작배 양아웨 남바테달레 로나충웨 최비기 셈라 폭든기 사빈식 토르와디 시엔 제수 진바 소아리베 맨슝장네 랭유 망조기 네튠 시주티리 제로 책동 국교 구조 고글로로 로나 쭉숨라 레베 최비기 파마니비 미든 토바규 시에즈 총기리 배슝 배면 롭더라 롬니르 제바라 규진 듀인 로시린 콩기 쟁규 뷰루 수리기 작전 멤버 참바틀레기 구감투 로지직 팀키 수리 중로 장전 제바타 Nyamu Sergapso Menjuiki Laklinta, Menjura Laklinte Jangzun Chexing, Chamu Lokdunki Wodu, Suri Gyushi Menga Lunzin Hurda Chebari. Xenyutu Lomnyir Chirin, Gopgara Chowar Gazi Chemu, Wanyang Kongki, Chexu Bangdi, Lodian Gyurmeki Ningru Ladene, Suiginki Pulu Suriki Rikwe Chunglutha, Nedo Menjuiki Lakze Changchubar Jangne, Lejinki Menju Laklinte, Mengsi Tempu Dingyubari. Cheza Rikwe Nela Seda Mijin, Menju Lirini, Misola tukpe tuenjinsik inbe wangki, nyedong sumlone, nyedong shilio para, chobi ki, ngachiri shigazi menzi kanta, pyo rangyongchong menzi kan, shigazi chonggiri leri lakze lubling jesu sabchong la gyuti, suigin pyulu suri ki nyingju tan, tingrab suri ki dusi, nyamtun sungji ki tapshi la jangzun hurda cheba tetara, melu ngazam ki shunglu laklin tang jebe, tongtu metri la chongdara hurda cheba gyu, kongki menju lakze nyingxin yargya chine, 유조지기 망조츠 대단라 송중 제바라 나로에 이지당 딩조기 킹여바리
1: 조쿠라 시총기 멤버십도 추루 네 소리 민슈 장바니 랑이티 초바레 듄도 동체 자 멤버라 미유 我們的 파유케 메마라 네주 소격기 샘티 수치 이 시 밥차베 깨자티니 콩키 민주 라세 존베 토메 섬투티시 니도 잠에 주미 실로로 준비케 장제 체능 중시 콘타냠토 민슝 종게 롭조카지 차제 리세 총제장 양나 종종토 담가체니 데미 원장 콩키 셈타 상제가 비데타 소의 코제 도티스쿠네 라니 께서서세 파유데 캄바종 드샹 수베 총소 로이브시 갑디 드샹케 조그 페체베 람부니 시작시이라 조라 께체시 자사 카토리인베 조그케 민주테 강엔 첨부휴 튜티네송 준비니 Mengam kyabdu kursi tabo chakki kuiwe lewaar juchangge ngakonki tato mienba jibu tila kyuwe. Yargunke chachang ta kachar puyuki namngen khanshik chechung mangso la mienju ki kweko yuze kongki timuru tabo shuene jodiang shikikyu. Tidara, rangjung chakien shindu shenbe kweyang jokuiki yucho tiru nirere lewaar juchasa jwa ni gyunden tu kyuwe. Mianjui ki siamdi siangti yongla shubha maasai, dengi zongki longku zhoba la yang, mianjui ki siamdi shugi yubi, longo chunga zamki tato gorgyu mianjui la zhuri, rimzi gyamna, chunbi ki mianta mianjui ki siamdi shugi di, chekdo nidya chukju langsam singyu. Pargabshi rin, zhokui maangzo ki cawara, gazi chi la, kimcang maangbol ngumar ki mianri zhuyo mianju, zhoba mianju we, neshi poze, duru suyukum che ne dujiyu. Nezui tinte gabsu chunbi ki, Neju Sokyo An Thambu Yinbe Zatun Shirsung Kimzang Ke Uyushuk Tan Neshi Paola Matyo Para Neju Sokyo Kona Zikshir Zine Menju Zhojun Kaayi Sur Zamyang Milinba Tan Zhoba Mangbe Meri Zhuyo Medu Tukje Tinzo Leto Rangkim Ke Pei Tan Lubaso Chabla Zhujiyo Me 문장 콩키 샘띠네 마조 데마타마 용웨 제와체벌리 메리 총자라 나와두베
0: 까치 런다라 태좀지야 타마라 폭든 된송체 맨주기 레라 통마르 슈급 최베라 체비에 간에 지슈니 맹외 군바티리 개개인 진진키 수레 나웨 페메 감 도점 유바티 배주의 차지 콩키 더 숨시 잠수 총기르네 고르치라니웨 맨제 뇨그키기 용법 된자미라 맨키 마네 유구랭이기 착도라 법디 미경와라 랭김키 랭위양 조베 콩키 타나 김장키 누루양 종괴충 조송라 전중차지 콩키 냄튜라 싱네 윤투 서버토에 리가르 규티 맨주 투줍타 레는체 러접룽게 키 계독망괴트 모동 경제 티바타 렉숭 마게 킹바니 윤통라 추류 류셈기 동에 팁수다라 조싱 초에 쿠르부니 락세 뿡바르투베트 나수 쉔베 쵸비기 삼로로 균도 중화디 급시 김장 루룹기 실류 소와 담가 제신 랑코르 니윤의 지조수 용법 속바타 맨주 제바니 쇼레 잠투 지규레 텁시 많이 바리 녜동 쪽지로로 랭이라 꾸진 학바르 치외 개개 참바티레 고제 시와라 시바리 튠디니 양아 타과 따라 숨니 트위기 쵸비 니레 세드죽 개겐키 고제 강보로 케자 너저라 쭈르디 Kanyam Chobain ki Zepa Jiangxin, Goze Tamariya Ngermi Xin Pilu Suri Meri ki Chasha la Tukuru Nengiyu. Gapze ki Gatsi Wang ki Tongmai Semtun Polakhe Gup Korang Nongju ki Damla Qin. Genla ki Suire Nangwe Mengam la Daxin, Lariyang Kong ki Xiejim la Samlodang. Tene Nasu Xundu ki Tamjala Chichen Che Gup Korang Luguru Kodo Sebe Xule Xadi Mengam Gyeabdu Korxin Simnu Yugu Ngarxi Nechui Sokyub la Xa. Tadin Kurang ki sumni sangxin yugui metongwe dingchui ni.
1: Tome pungdu gyabdu yila jangxin, kong ki tota parzumtu zhogui manzo ki menta menpa dengawe nezu semla sungde. Gengen co, sukshi kobe wang ki guidu midewata neba kanshi yurin jeju ji guze kong ki majiba chede kimzang riri xin tu menju chiba zhuwata men jeshin yu. Ngarang neti dintu tuyu rinpo luya imji chunbi ki ningru chenbu menju nangwe tani dema tamara zowa rangja peki yu ji kentram nesho pobe yumi norje ki mingla gawe chisha korsi teta jubata TW pecho ni shueji milangwa shiri chunbi ki tuyu rinpo ro tansam ki droba manzo tsu detang lan gengli chachi cheji pyunche shabwe wangki nidong jami chunga loro jikishang tangwe tang sishung ki tukur gyabyo ro Koran ngwe su chonzu pilu mienbe lene tenke cheba ta menke goygo tsama sishun ke genlen chebe mangshi to dawarere labo dian lenji chungwe benjor ke gange ta semche yonsu sishu.
0: Sengelengi, Kuala Nganam tsui san chupa tini shizi chonggire kamba zong jikshan surbi chonzu shangzhu mienba chubi ki gorgoybe tenzum gojyu tu kong ni tanza mangzo ki dedang sungma ri je kuyba tiri. 喂,天哪,快去出去穿了休息啊。卡吉贝,出去了呗,出去要去去呗。啊,第一。看到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哎,卡巴东大,请问我说的是。三个人街,下面的母体,过去图,强度重叠的马尔康中期,忙做这组节的,所里请你我就来这儿休吧,谢去呗,趁总行年准休息。见到古贝拉萨的,你为啥不走?
2: 所以请你我就来这对路的前科学界来个七星别人间家族你们差不多满增把的妹妹男主强出不接铁东主差不多日时日定图二时我当年我就冲冲都推动七龙兄妹所以请你我就来这儿去给人间家族团长为马尔康及联名盲错全出给松之双爱与控制马尔康总务与他总是兄弟积极入职组团规制我拍下了局内地位重结的拉萨的用内听啊 Kansara lega zekzi chebe chowa beti jukzi di dari xin laja lingyo yuebe chowa tenpo shi giebu chuyu.
1: Chamdo chonggeri ki ngenu chetong chayu kechen yinbe mankam zongki lori changri ngoyu la shukyu ti xingui ne rangui to gyurwe sunyam tuyebe laklen shikzi zine. Nyewe lo sumri rimzi timna mankam ki manzo nidong shibgya sumchul hazam jangdo lela shu ne ngenu yongbab guo ti shidong sumya ngabchu ngani chongyu. Mankam zong situ ike zhushi shunba ta dhidu satsi ike gengolwa lapa zhashi ike boba chenpyo dhida zhuyubshi.
0: Chumze dhida ni, Mankam zong ki kongwa changme tumung bezun chebe jebu shikri.
2: 中央级林志杰呢，俺女通过每天初中学生拆解前呢，连绵对路塘子女求职空的连绵举办堂切记，跟上林克马尔康及装备，三年提前俺女婿俺俩独立拆解路解决拆办他，来段途中拉萨拉，俺就接车他，群众马叫说起来，送去学生他。

0: Lhasa Pichi Lumdre ki Giginyi. Ani ta tanda ma to Zinri Turenji ji lo chuzi chin son. Ani itna la ta ngarangi ngoni chi na Poba Chishui ra ji ngarangi chi di bagi loma de zui. Ta chi Simkang na zu shuk chingbo le zi siya. Ani je chung mo son. Ta di ngarangi ngoni chi na Poba Chishui ji son zang dari ki le zi di na la ya nyam shuk chi ji Simkang ki goli ya ji Turenji ya chung bo di. Ani gabu shuk chung to jan na.
1: Nese to chi chi kinansu da lo mambu chi zinze juri na duwa an kinansu chele nambe gyurim nanglo la dus chimi chi sivi na da nyewe lo juzi chigi nanglo la da bugu simkhaan ki te la da ngamataan dobi na da duwa chi tambi na ane gyuwa khande sri yung duwa la
2: Ta di kinansu chi chi li zaba la ya ta chi geka wune si lan chigi du bian jo ta chok yung ni kinansu peke shibu chi wun la hapa do dan degi chi zo wune si na dini da 안 되긴데 봐 싶으시래샤.
1: 수자다
2: 이나영은아 속에다 지게 로스 감기 안에 갑이 김장 로스 있나 저기도 지저 로스 있나 저기도 다능 신기인가나 속에 안에 랍트에게 로스 있나 저기도 로스에게 카조 있나 저기다 뭐라 속 밀이야 미기 로스 자디 신도네 단 용지 지워지는 봐.
1: 수자 수자.
2: 이건 규림 디제 다능 시다 내주 디르 망고 좀 잡아야 아니 엄마다 독주 잡아야 아니 팅상 하나 소가 소래다 지게 가발라 소바다 주제디데 마무치자 여러바 김첸디데 켄제지야 아니 지게 보고 생각을 야야 나타 민다웨 돌이야 아직 용치 집이 요하시
1: 지게
2: 아니 지게 삼로 동다 테리아 지게 나타 민다웨 인데게다 텐제게 장가데 망고데 말하셔데 야네 준디데 하용미데 도다
1: 근데리나
2: 아 딘데게 네츠인데다 엄마 비세는 안 한다 진짜 주는 제시에 로 달로 재미나 로니 따다 두기도 안디나 규름 디나라야 아니 엄마 말한게 아니 가르소래 아니 티샤베게 라프라도 소테미나 데이터를야 샘데식 생감 돌이야 아니 지기 가르서네 조샤고야 지다 샘데지와 인지 말이야
1: 但
2: 이나 니드게야 지금 진짜 주는 지도 잠말이야 로메기 생감리야 아니 도나지야디 아니 조치부 시부지 쓰고야지리샤 디나 좀 딘드게 아니 지가르소래다 파마 있는 지기도 지소 있는 지기도 많은 좀 참에게 도나는 거에게 자와지 자샤상 걸 둘.
1: 네슬레스.
0: 이제 이게 되는 상도 저 등산부 레지 샴차부터 그냥 좀 나지 레지 집자면 줘서 살듯이. 아니 집자자 춘춘간에 나네 베데 너보다 너보다 지디 여러바. 아니 나한테 너부지야 망자. 아니 너부지야 망자데 잠발이야 된다 가리 연애래 파메기 부구 첩제제 탁조제샤
1: 난
0: 부구 쿠란 쿠란이야 존다 티고야데 제 마티브제 아니 이네레다 근데 제 마진네 집로를 부구데 뭐네 지게 슈소나 응스 슈구요제 야메네 지 나네 된제 랍다 응스 용구요제 디에급스야 아니 야직 노보다 노보제제 베드징에 아니 용마르바 디에급스리아 지게 난다 지베다 슈로리아 지게 만다베 왕게 야 주주급네 존다데 저 망고지 마티베 왕게 아니 지게 생관데 저 부소도 부제 생관이야 폭도 토야 레라브라 직제제 간다 네 그라솜나지 믹세 카바디게 겐제제 토마 고야 망고지 녜네 토 아들이 직제인데 잠발이 아니 생관 지게 원에 직내 수연이데 망르지베 소나죽 지무시고도
1: 슈잔 슈잔 김다 망고 지게 된데 송고도 네 보고 들랑에 칼라네 야우 제고유 동론이 야고 요고 유르바 타지 찬에 차시합니다 텐데 보고 다 가르소레 지나주 공수는 시 차긴데 야고 싶으르바 뭐베 차긴 차나데 제인도 지단다 심칸라다 네줄하 아유 토로 공예 망부 지여르바 슈잔다 티나주로 망부 첼레나베 규림 나로라 다 보고 르토기 따다 근데 지기 토네다 심칸데 네줄하부시 하코그르벨
2: 다들 또 데스도 그냥 저 지르나리아 보고 다 십주째 지도말이야 보고 스스로 니기 생각이나 되게 시계 기다려 여러 봐 다들 하고 와도 그냥 저 샘들이야 진짜게 다 지기 샘네스나 되게 또 그냥 저 딩사다 나즈 딜이야 민인 점이나 소다도 와
1: 그런
2: 것도 전에 샘네스로 봐 그냥 저 다고 응원 다 알아지 근데 또 카셰야 지금만 사고 싶어 지긴데 내가 지 지도자 몰라 다 빼시는 거나 저 다르기 아니 익제 지르다 수도 봐 익제디 체보다 가야 말대 이나 아니 이제 뒤던다라야 차그치지 엄사 시부제지
1: 아니
2: 저기 삼빈나라야 아니 김다 카바기야 공부시금에도 삼냐 탑신다 민나서 제지 아니 저기 이제들이
1: 예
2: 그렇지도 와 아니 샘디니 양한 사시부제 그냥 하나 저기 현지기다 저기 럽다르 길이야 랑지 리엔킵스도 봐야 뜻 감사지 뜻 계시시도 잡으려야 달투야로 저 말 방나서 딜리게 딱 세르지도 아니 디네 하나 속에 직 소에 나라야 미사디다 지기 빈준 지디지야다 지마 지소관 되긴 잡으려야 미다 미바기 저와 저랑 나서 아니 저기 미다 미바기 저와 저기 직가서 디 미다 미바를 가서 다 저와 미 지도만 계자 디르기 시르기 나와디 매반 결경 대야 저 말베
1: 가면
2: 인데지 보고 신다도 다 솜지
1: 시스템
2: 안주고도 되나 보고 딘저가 삼겹이야 저기 로브젠 저도 막 독시 때도 막 코랑 결겨 대대지지 야 남주에게 지금 로브젠 저비나 도 대접 얘가 있나 저기도 클라스라 되는데 결겨지 되지 아는 거나 솔직히 삼으로지당 제스 되지 아니 딘저 대대긴 돼도 아 따디네 가실이야 개체치야 갑큐는 매비드 또 개체가 하나
1: 가공
2: 집이라도 와 앞에 이제 아니 세미나라다 레미나서 참 성구요라고 말하죠. 칸에 말하죠. 저 강다가나 나 세미나 유베티 전에 아직 시설을 주요나. 거기 세미나기 지금 나자라 지수요나 저기 즉 쿠르마서 마빠베서 차가로 봐. 지금 나서 유무도와. 이래람 되네 전제도. 근데 양 하나 저 가실 인도도 가와서 뒤네. 교와서 뒤네. 지금 미사도 양
1: 책담에
2: 붙으래. 가도 좀 보고 가버지 게임에 가 유베서 교도 좀 야 미치 다야 주면 뒤그 그 중이도 되므로 들어와. 가야 몸에 처음에 쓰지 뒤에 되면서지. 아 뒤에게 나와 이제 또 지네 양 하나 저 가르쳐 저기 야 레갈이야 저기 준생 매봐 기록이 나와. 레로지기 제 되긴지. 야 지네 야 벨레 파마 매는 매 되면서지. 파마랑 녀지게 되지. 아니 양한 가시는 거나 좋다 지금은 좀 하나 딱 얘는 뒤돌아다가 니 통증기 아니 기현신 주사 말이야 망제 치당 알아서 체르지 수수장 얘기다 수수장 일이야 지기 가서 준도기 있나 저기 랑가랑 소치 통을 지 잡고 고르 받아
1: 그러니까
2: 이나야 아니 뭐 가시 지기 인심이지 만 양할 때 도면도서 밤에 빼지 아니 칼라도 좀 깨고 했다 양아 야수 막 공아 이제 시작해도 와 로다 집지 양할 때 누베거는 내주들이지도 안도수도 다 말이야. 안 저기 생각이야. 원다르지만 손에 들이들이 정도가.
1: 주자지.
0: 딩자미세 공부님마다 두르비나. 랑랑 소설 빼대. 다 이치 소르다. 즉 소주 주고 줘야 되래. 지금 시에 줘야네. 생각 지금 게임 러그래. 갈러그래. 간다 지금 럭베기 계제 안에 지시해 주세요. 여러분. 럭베 야제만 주세요. 좀 말이야. 소소 샘바 포도 돌래라고 쇼제제.
1: 칼라스
0: 좀 인지미 럭베니 소기 럭베. 잘하지 요가 주는 인지미니 로버지 인지미 고유여서지 디 매비나 베데 수수 좀이 크리앙게 나와지지리지 남자 매지비 차야지다 로그뱅아야 직 지문도 쓰지 참발이 아니 디제제 아니 안 저기 딱 버지 레벨레디 디는 지 딱한다 좀을 이더 디더 좀도 수수수 로버 약슈 뭐네지는 수수로 봐 이내래 망부지 가르소리 미신다게 딩조다 디톨바 통치무 싶지 제 근데 로버트도 개치무 싶지 지지데 아니 로벨레 지미 요 두고로 봐
1: 미세
0: 지게 나나 졸림 숨바데도 야지 로브종 뉴슈데도 지 체르친데 잠발이메 로고베데 딱 바르지 랑 로고지지 얘기 두서 요 말 봐
1: 근데
0: 그거 아니 소소 맞지 비시 차지지 길라게 건도 주면 지지지 디사 물도 좀 내줘인데 망부 싶지 또
1: 시자 시자 로마츠심칸디다니 김장기디기타 미리기피게 계급기타게소 초망부지단제외 내튼개진시인배 팅딩아줄리제낭로라 테스비진토린록진낭 로마 진젠주링기 김쿠시뇽외 겐하부츠린라타 게덴도라니 덴지슈체 나츠 르니기 냠뇨토네 로마츠심칸디다라 김장타 롭차 지조소 초강지테네 로마츠심칸디다라 도군낭괴베 개지정신테라
3: ຕ້ອງງະເດດຸສເຕບີນາປູກຸສິມຄັງກີທໍລະເນຊຸດິນເຈຕັນງວນດາດິນເຈຣວາອໍຫືຍືບີນາຄິມດາເກດິນຊຸຍາທໍກຸນາຍາດາດິນເຈເຄຈິມຊິບຸລິສົມດວາຕາຍິນເນເລອະນາຊຸດາມຈິນເນເລທໍຈິນເນເລດານັນຊິນກີລຸບຊຸນລັບຕະຊິມຸດາຈາຈາຣວາຕາເກເດຊັກດໍເຈຣວາລັບຈັນນາຊັກດໍຊິດຸຍັນພາມະດາປູກຸທໍຈິພາຊຸຊິບຽກທໍຊຸດທົງດໍຣວາຕາຊໍຊິຊຸດີຕັງອະນາຊຸກິລານນາມະດາ シビアで盲修者とか、修さん、僕、新刊機で単なだ、現場機やんたべ地段なやだ、ロス機やんて、はじゃん、ケチムルば。修さん、現場機なぞりやねず、ディチェ、トイトナグリラ、トナベクブラ。ね、やきなぞ、タプシ、カンデルジジェナウェブ。ラボドタでゲテンドラソミナ、だろ、ジュズジ、ナロラ、ジンジャジュリナベ、ジュリナロリア、僕、新刊テル、ねずじんて、独家でんて、チュンテマスソングとか。修さん、やん、現場機なぞ、タプシ、カンデルジペジュダナウェブ。
0: 그래서 나를 노부지야 망다 쳐버려 봐. 뒤집 잡아라. 오늘 이제 졸로 보고 망치디 길쯤 잡으시고 차도. 수수랑 아마도 상당히 맹교서 즉 차.
1: 장시 잡으러 봐.
0: 장시 잡으자. 아니 수수 그때 된다 렌즈 마 좀 더 랍삼 바. 아 랍삼 롱라. 뒤속까지 요 차 차도. 아니 난 저기 배제지는 가랑이나 쇼게 딱 바르지. 로마 건조리에다 그소리 담시 엔지 주고요. 쇼게 딱 바르지 년달지 담시 제주. 어느 담시 집에 유린 나래래. 드린 다와티 나는 어느 가서 생각하고 인달러. 한 생각하고 이렇게 영이 가르시에 마시디. 아니 부고 라라 소소기 디골 저디 제주. 아 디골 저디 집에 유린 나노리아. 다 부고지 냠시 엔지 제소. 나주 배차샤비나 고르무 자주 배차샤. 고무 자주 배차샤비나 디 소소소소 그 돌샤나 디기디 숙체 여르베 야메나 고무자드 비슈 단지 소소기 빈자레 디소 빈치 디소리아 직자라뉘나 디지케 여르서지 디렌데기 다 직시에 시베 규레나나 오네지나 군주시에디아디아 오네지나 가서 하블로 진코조기 최동의 진유인 교원이 되샤 무슨 진유여 제제 미마고지리 아직 고무자지 제제 다드니 스토르지도 잠발이야 아니 최다랑 집에 규림 나로리아 중대랍지 가르 톱도스나 오네지나 무디 미션달 담비나 소소 디기디 체투스 다팅 남주인이비나 미셔서 나나나 지고 산마도 미션달 바다하셨는데 기부 용으로 계속 미스 말봐 이내는 원에 직 최다도 되서 제미 규림 날에 던지스 되샤 손자 안제 지지 아니 보고서 지려도 참아 당한 좀 원에 지나 맞아 싸미야디 소소 기부 주나 상비 요리들 이내는 안 좋기다 텁시도 되서 만다베 왕기 소소게 나지고 산지디 길선 잡으러 지나 기부를 지 차그러 상비 요리들 대응에서야 최다랑 집이 규림 날에 근데 세민도 미신달이야 삼시제디 배메시비 개침벌이야 어 삼시제제 미신달 안데 레스 제빈 아니 소소레스 기브투고레다 자라보다 양코 저기 나조 딘자게 생활이고에 돌이야 깨다윤 여기다 ABC 리륜사지도가 어 디저 아니 보고도 냠쳐지 아니 ABC세야디야 다 나조 남주인의 마고지 삼디야디 된다직 체비나 어 드리베체진 드리쇼게야 립드가 겐하게 부지야 랑제 야 랑데 렌스케다라나 아니 된다 디 체브와 그랑 랑브와 랑디 잠발이야 라키브 차요 무기브 차요 다가 무기브라 제지 되는 사무다지 오 그랑이 미톤나 디키네 마르키니 부트염나 지 나트엔지 레야디 그랑 나 이지 메멘도 된디라 사무지 데비는 소소 무기브 차도 그러와 미톤나 디키 랑랑 지는 그러와 야 사무지 신나지도 오 그랑이 오늘 나 가부치 비지 메도 믹세 나리아 제와다 투구 슉침 시오 메도 그러와 그랑이 부디 톤나 디키 나 고급제 소상지 야랑빈 양로가 차도 그러와 되는 거지지 아니 부 공소야 다 지난주 드리기 나와디 나로를 가서 생각한 거 로브존 이다스 잠발 디상 보고 로브존 지야기 오늘 디즈 락제도 마무치 하고 그러와 디즈 마무치 비주 다는데 잠발 콘주 비주 되게 직다 아니 제인데 잠발이야 아니 군족이 담시 엔데제 제차베 기블로데야 아주기야 부 군족 군족 좋았고 이지고 야지 좋았고 이제 어 지랑 단도 좀 디나 디컨데제 베세야지다 좋았고 아니 부 군족 군족이 딩조제 지랑 들이 담시 데그레 총슬라 이제 아니 아주 기겐게 이자 딜이야 죽돔 시게 아니 죽돔 제 TV 규리 나로리아 아니 부 군족의 삶을 망부지 커용도 와 망부지 급수야 나랑 맞기 비준데 잠바리아 된다 디기 긴기 미 디기 왕기 나만 집서서 세져로 봐 오늘에 제제 상무다 상무다라 데비나 오늘 진짜 된다 디 미디기 아미기브 소야민도 조라디 가바코 토디기도 스나 수수 상로당다가 토디기도 던다디다 미디 가준 교화당 요 말이들레 원자 상로당에 디톨이야 교화당야다 디 수수들 왕제 유에대자 아니 원에 지는 기메디 수수가 상로당다가 토디 유자 아니 보고조기 자 디톨바지 상로 집지 나로 지기도 아니 지지 아니 간조기 간조니 나주 기겐 마셰지 부 컨트롤 로브존 제조 컨트롤 시에조 컨트롤 냠도 롤링 제조 안 컨트롤 믹스에 된다 안 된가 조이다 디 규림 나래야 로숨 나래야 니 춘 담마다 마부 투그로 봐 근데 디 급스라 니 춘 응으스 안 되지 투비 급스라 아니 나주 상로 컨테스트 당 두게 아니 참자 나랑기 자 된다 미친나래지 된다 응으스 티디비기 담 미기베다 안 돼 여러 봐 디 치니스 봐 그래 상로 컨테스트 당 유베다 디조에 냠제 망고지 아니 믹스에 나주기 다 겐고 그러봐 나주기 겐고 콘주이 내일 같이 양직 상로 당다 야고 언제 도가 지게 나들이 드네마 대비지 강부자 있으나 어즈리에 다 강부자 뭐도 그러봐 돈이 좀더 사간 더면서 어즈리 새로 지지 근데 상로 당다 야고 언제 도가 대주에 에너지나 뱀스비 약불이 새로보다 드네 지지 근데 남주인의 지지 오늘 지는 류부 존다 제외나 제 생광대 존다 제외지다 디야 생광이 되서 근데 제 맞제 되서 롭종 제외지다 존다 제외지 손자 안 디지털이야 롭지털 통진제 냠도 롭종제 아니 냠도 삼식제 된다고스 총이 되 잠발이야 비쇼 땅톱제 근데 유리나래 아니 부고족 생광이 삼도 땅 디지털이 렛츠 야르게르 주어야 두 삼사

0: ねすれ。主張だ、がなず君だ、まぶちき、ただ狂れきなずそうなんし、僕地にれめてた、僕参謀地主ちゃうわ。うん。主張ね、途中ロスキュンでれ、かしゃけペジでんですきゅんめとさんさらしと。だなるよんで、京基地なるまよあせやす。しばる。うん。てげと、たかでそうで、がず、ふくすきゅんき、だ、ロス南路の京丹、パンが。
1: 上げきるわ。けたん、けがみるとすわ。で、ロスキュンだよるば。てげと、てんぞい、どすてびのみぐどんてびの、たんごねそそ、きょんれつ、けべそるち。よるてれ、てんごめね、ちびの、てんぞれそそそ、そんぎょぶちやき、だぬぶち、めじょさんさらちとるとる。ねずい、まんぶち、えんじりとか、きんだまんぶち、えに、ぷぐぐ、やげとやき、ごがぷっぽるち。だんだいちゃつんら。 나도도토리놈들이네다. 직진 강에 망고지 체르바 강에 망고지 체인데 잡아야 가지 직진은 갈아서니 장부디가 롱으라지띠 르바 직진은 우유대서 양위마 마도 직
0: 레야레야데르바다
1: 니즈 망고지 체비기는 쿠란 존다지 아니 미망담다 투 니즈 담다 투비 유리나라 원래 진짜 존다다라라도 와 전통 내구도 마스 데브로지나 르바 어 시장 나 가산디 초초시오도지 안조디 에딜리자 라브도스 투영 버바 다 소소 바바 디 야케타 짐으로 리리샤 어 지 케타 짐으로 인도 잠발레 라브제 강즈는 쿠란스 덴데슈제 다 쿠란게 부부기 라브제게 튠지 잠발이야 다 강즈 뮌치라부지 드니 케탄도가 단디 잠발이야 쿠란게 부부딜 가르럽도 녜제와리야 녜 보다 아니 로브도나 바 마오비 메제나리야 당에 마스 체브쇼 누구 마스 냐브쇼 미 망부지기 키란줄이야 지게 갈소리 로미 키르갸르 마스 르브쇼 언데르도가 미찬자 하즈지 우즈 베스도 드리 자시비 레가 리지나 랑 이네레 바브데기 졸로르 데시 가르지 두즈노 오네 지나 가서 찾아나야 다 스토가 리딩조리 냠뇽 망부 리딩조한데지 나주 하고레스 나주 오네 야르게지 된담베 야르게지 조쿠 유나 비게 기주지지 되는 지기요 마지 인지 미니 미찬다 망부지기 랑리아 로미 키르갸 샤디 잠발이야 아니 미신다그랑 약부 제베다 삼시 제베도 약부 이바 하고지 자 된다 망부지 지 강에 망부지 티비 규림 나리야 강에 티도 세비 규림 나리야 아니 랑이 소소 응스 야게 두그레서 야지
0: 찰로 용거를
1: 제가 찰로 용거를 들어 미신 가서 디 도나시 오죠 가서 근데 잡니기 축다 안다 뭐 알로 마스크 세 지금도 군수기 내가 집 유림 나래 네 코랑기 남타서 즉 대비 봐 디난로리아 코랑기 타던데 미주 분데도 남나 등겨 봐 당대 잠발 오늘 미주 분데 데레 당대 잠발이야 아니 시와다 시와는 죽도와 아니 망부지 이내리아 땅비 나로 그도 마 사글 사지 토 죽도와 아니 이내리 난주 도스데 잠발이 오 답베디 방고 시부지 좀서 우이 떠나 다로 돌아친 성구로 봐 이내리 그래서 우리 군수기 죽돔지대 잠발 오 데리기 pampi gyurim nalol ya ngan zuge maung pa nal ya di ti jaya me ba hako bre se chi pamni de ya lam sa di nal ya ji ngone su su yar ge chi ni yu du ba
0: su
1: su ko le ngone ji ngan su sam lu dan ya chi bu ju du
2: ngan zuge ke kendo la ge da ngan su nam gyun ge choe nang ge pe shi da an da ngan shin ge da ji ge ji ge nan zhe ge du nang sa yin nan zhe ge du ji ge shung lu tone ane gan zhe chi chi lu me ge da sing gam le ba yi shi ji ge bi da ngan zang su su dang da ngan rang da lu ni shu 장을 하츠기 기겐집의 규림나리아 딘저기 내주 축제부지 돌리기도 만난 쪽에 다 김다남 쪽에 부글이야 문에 장내기 부글이야 규모촌에 매베시 부글아 땅문에 다 가르소라 땅문 튕기 미리나 저기 또 다가나신 점린리야 지기 체내 계제 망고 등이기 계금이나 저기 도술로 즉 따뒤 점말이야 당통의 글롭스디 긴장 글롭스디리야 시부지로도 딩나도 매바란 말에 하나 수기나리야 지금 남타도 지금 제대로 점말이야 지금 담아도 계신 담아도 좀 망부지 글리 점말이야 당통마르기 폐 가르스 지금 러브스 되다 되게 뭐 여러 봐
0: 시장
2: 시장 되게 그나 속에 수경이 안 되게 상관들 여래 다이나 딩들도 지도 점말이야 아니 내주지 마소나 다르지 얼스나 밤에 부글이야 균을 매워지지 가르다 균을 쓰다 말아 명잠직다 저기 시주기 남부터 말해가라 눈에 터내기 생감디 네 부고도 영리 가르쳐 여러 배에서 저 말이다 삼도 가르쳐 디큐는 모든 집 동도가
0: 근데
2: 모든 집 모두 균생 알아서는 광고 시부수고도 부글이야 아니 저기 깨지시하라고 부글깨지 시도 말 계란 가르치기면 미겐베 깨지시하라 랑게 주도지에 사람들이다 된 남균이 계치 총자 지기 안 파나데 부 카카지 셔도 안 찍가 니 가시도 마 안아서 부 지기 안에 파마리아 지 마시 니 마시 아 된도도신 부귀기 생감기 직된 저러다 부부수수수기 생감 직삼 당다 저러와
0: 네
2: 밤에 지 하마고 되잖아야 아는 하나 저기 멤버 캡을 시비 얻대 나자 하마고 비나 저기 멤버 캡을 유배기 팬토 말와
0: 머리야
2: 나자디 하고로 안 디네 매 가르트랙도 왜 아니 유머로 와 제단 파마서 인디 잠말이 랑게 부부들이야 인침지 부부대양 하나 중에 남균 들으시고 부부들은 저기 심주지하게 들었다스기 지기 가져왔어요, 맞나?
0: 진짜.
2: 나 배트 민지 심주지 알아서 뒤 간데 지기도 왜 하나 가서 맞아도 겨러 봤어.
0: 진짜.
2: 나 제미 그림 되나라는 게 나 밤에 부르리야 저 매버요. 그래서 뭐네 전에 저와 유나 안 삼지 땅 걸어 봐. 이게 아니야. 땅 도마 뒤당 살에 삼당 우리 다 진짜 하나 저기 이게 겁게 다가라리. 나니 다시 네 살이야 하나 저기 로스분의 손 손도 소지. 이제도 담지. 계단이 유세 유세이. 계단이 안 담으시하고 있어 그러 봐.
0: 진짜.
2: 계단이 찌르는 거나 저기 지 김장전 마세기 랍드 대한 계단 대비 랍드 지속으로 있어야 또.
0: 진짜.
2: 이나 계단 세대 잠말이야. 좀 하나 저기 리볼리아 나자메 바디 속 말도 생각도 초용이 있어도.
0: 진짜. 이
2: 세대 잠마 안 저기 지기 공부 시에지. 진 남균이네 섬 바지 가서 흘부신나 저기 부글이야 저기 롭스 겨드 봐 안균이 부나야 되게 집으셔 롭스 사딩아 드링님 신경에 아니 김다 같이 인터셔 어 가마르 겹제 단 하나 보고 인터셔 지금 또 왔어 봐 어 상이 지게시도 안 보고 간대 지어서 드림 말로 단지 부글이야 간대 지어서 개만 난다매 롭스 야 다 주게 없었기도 아니 남사스 어 진짜 드린 아니 근데 그냥 시부르스기 그냥 좀 롭스 사는 용고 말아 봐 롭스 수다 봤다 당 하나 좀 간에 간에 진짜 미식 속을 야 로자 그거를 장어 짓다 보려면 로주 로주스 그걸 계속 가서 뒤 남균에 세고요 제장 하나 좀 롭스 경기 밤에 있나 저기도 기계에 있는 저기도 난긴 좀 붙이 나비나 뺨에서 여보를 생기도 뺏이는 건 아주 생각 나서 소야 망치하지 응규적 면서 쓰고도 뺏이나 하나 좀 모르다나 다가라 하죠 능기 모르지 가도 있어 봐 응규적 면 미치 잡로도 여비나 나와서 말을 들까 위나 아니 응규적 면 미리 잡말이야 능기 가도 있어 봐 컨트롤 제자 아니 때 봐 지게 깨 잡자 그는 바나도 깨지도 근데 봐야 줘 봐 아니 된도 저는 수수 정이기 생각을 야 내기 거 봐 또 사지도 봐 수수 수구들이 나서 수도 봐 제당은 주로 로스 견디 잡말이야 응규적 비터네 디네 하나 좀 부글이야 장내기 무시당해도 개집시 그러죠. 수술장이기 부부디 수술장이기 규모자도 개집시 그러죠. 대상 하나 저기다 제기 가서 소리 안에 지금 대바 천리 개제나 두수기 부부 같이 시부지 차고야 두수 하래고야 두 차고야 두수니 라도 지금 같이 있던데 하프나 지금 하나 저기 개가 보내신 친구한테 저기도 가셔야 토요일 쇼금도 와. 금전 가라서는 지금 부족하네 이제 부부들이야 초대랑 시제지 조경제한테. 아니 보고도 도치도 봐 하려고 했는데 잘 못 얻으려. 제가 아니 저 용량은 저기 공부치 시고 그러셔.
1: 이제 그냥 손에 잡아 티삼 거서 나도 된사 오늘 지난 가서 토리 놈제 있는 자 보고서 뉴슈 쇼시도 인제.
0: 시발.
1: 한번 쇼게 아니지 나 건다 치지. 오늘 제가 미 갬블에 보고서 깔래 카드.
0: 도도.
1: 이내에 먼저 망고지 기타 김다기 부다 깨제지도 좀 깨제 약본 마용기 경제 조디 배디 카바 그뒤 겸내래 롭종 근데 예배 살았다 어 되네 그래서 롭종 꺥꺥하지도 야면은 즉 선주르지 날 발리네래 롭종 제 꺥꺥하지 마도 신다 그렇게 뜨바 조절이 소리 제매베 소리
0: 진짜
1: 어 라드나 오늘 이제는 콘주미 라드 친구 잠 말이 콘주 초하게도 여러 봐 콘주기 잠 미치대 도선 로디고 여래 이내래 아니 대인도 잠 말이야 오늘 이제는 롭종 제야디 개침부리 저봐 이내래 콘주 김마지 가마가데 저 페메스 비케치 물어봐 세상 지 라브레나라야 칼라 양루도게 조아 제우도게 칼라데 저 신부도게 로퍼 양루유베 어 아니 다리 가서 롭종자 많이 비 신다게 돌이야 저봐 베진 부군조 가보 수수사우조 가보여봐 같이 볼기야 가보여 같이 세다야 가보여지 어야지 같이 닥종기야 가보 같이 바글로야 가보여지 다 대수 돌아 수수 가쳐다 튀는게 대수 걸에 다리 근래를 중에 롭디 신다라지 직다야 중에 보다 대수 그렇게 아니 감이 망지 세면도 보고 비게 랍제나래 다 냥다 마냐 냥되어 봐 그래 다르지 요리 난 리디 좀 람상 그래 가져 립니 맵제 람상 야 롭종제 롭종제 해 봐 로주 마진의 세세다 다 난 리디 좀 백카바 감 고코지 되도 되지 되서 랍제나 롭종지가 아유 삼자래 지기 되지 좀 아니 겹로리 밤만도 부부바로 계시시라 용문도
0: 시자
1: 시자 가이드 좀 밤에 카 잡도 람상 롭종 걸도 랍제데 아니 부군 디시라를 니 마도 엽제 되어 봐 미신 그래 싶지 카디어 카한 카요 말 손자 그래 그리와 지면 그날 나지 단단한 조직 파마다 부주변 조야직 계지 제일 잠발이야 아니 배디직 롭종 걸 장자 매미치
0: 그러나
1: 아주 참자 김다 가지게 되는 독촌의 고용도가 롭존의 제목은 애는 이 참다 주지 않도록 롭존 거리도 도시에
0: 애는 이
1: 자리 라자르도 손자 나주 자리 줘야 매미 애는 주 신다 거리도 망치려는 야부 도성도 미세 부부디 로체르도 담발이야 지 니마 춘춘 거스는 아주 김다세의 까다야 가부도가 미세 까다야의 뜻에서 망타비는 먼저 부부들이야 로체르체르 주도 잠발이야 디 도나시부도 간소 가르소레 기블로리아 수수 아니 부고즈 체르 주도 잠바 라나케 삼로레야다 라나레 왕두 사이즈 구도와 콘솔리지 구도 안 디거스야 밤에 문튜니 도스까지 다는데 잠발이야 아니 부고 샘띵니 곡송으로부터 레지 자리 나서 쇼용도 와 칼마님 제 쇼벨로야다 대소 아니 간소 마니 롬제도 토리 롬줄레다 마오이 갑스레 손자 아니 간소 게치 대소 시디 잠발이지 인지 미니지게 증조 예비톤 어 맞아가 산 롭디 페이퍼리 고통세지 잠브레 티나 잔데 잠브레 조 치슈지 당한 조 핀주기세 야고 용고 있는 인지 미니 증조 예비기 감에도 송고 요리스 갑타한테 망자비는 수다 수인네리 니미지 쉐발로 그레세데 시제시샤 손장 간주기 에 부고리아 지게 까마담비지지 미세 보고 첨부 차한테 잠발이 두드루만 쓰지.
0: 是
1: 봐. 아니 가서 배자자 된데 가서 토리는 데 가서 리아 라첼에 가리 장기 임사다. 마온라브라 치모네 두드 잠발 라브라 가바 두고 있어야 돼. 아니 가서 김다 마지 약가다 가도가 이지미 되자서. 아니 된데 제 잡살 보고기 소소 가보면 교지 담 김다 고왕전 잡이 왕기 이네 라브라 치모 무슨 라브디 잠발이 첼에데 가보면 이제 잠도 보고 장마도 라브라 치모네 양자 말로. 아니 디디 베디 녀브르 베디 고 체용도.
0: 데레자
1: 녀네 주도 망지에 아 아니 믹세 김다기 소소 냠뇨데 대소 숙첨부 이 네 람도에 야 다버 제 투도 삼나 아니 부부데 티지 냠도 어 디지털 로그존지가 티
0: 어
1: 어디 어디 어디 제도가 대 나서 다 망치지 장갈다고 여리 장갈 그 즉 때다 아니 소소의 원에 지는 디지털 가부 여다 다 드리지 파츠 주도야 그러지 존재 아니 디지 인 잠말 아니 야고 차서리샤
0: 돈은
1: 나서 길랑 쉽나 지 나서 김다다 부부 바로리아 진이 감이 망부 여고 그 개침 붙이다 아니 감이 된야 로그존 장 많이 봐 그 봐 아니 좋아다 신다 부부 고속에 가죠 아니 망부 포상 와야 디즈고리아 아니 지기 가면 망스에 토비는 야부시오도 정도
0: 슈잔 슈잔 다 심기 토니 파츠 디지털에 하장 개침을 이르 봐
2: 그래서 대응하는 속이 괜히 놀라게 손수 디나리 야 가면 사티 들이샤 아 다 파마진군에 전에 배션 등 상황 하나 속에 보고기 아니 생각 나서 직조 용수지 카바디 내릴 정도가 대상 하나 좀 체리 개박도 속에 직 따제 지도 잠바리야 카바디 나리 초인다도 순나리야 님도 통제도 있다야 망답이나 아 되게 기억나서 세번 찍을 만해야다.
0: 한국에
2: 있으면 남이도 줘야다도 소리야. 아니 교육식이 그랬어도 봐. 당연히 단다 카바디 아니 용도 잡아 시보지 찾듯이 아니 김다 남쪽이 카바디 도담지 도움이도 삼등 아주 라편 나든다 지리. 다 두송 하나서 도담지 토다 마토디 가바토데서 단다 하나 쪽에 신다 단다 경락이 소야나 시 까파보다 저기 말하시는 쪽이 단다 샘내라 파지 탑시 가데 동기인바.
0: 어 시자.
2: 아 배셔나 보고지 보고 쯤세게 되었단 말이야. 뭐야 남사 쯤쯤 먹고 결혼 갈지 두 라블레 들라비나 니가야 삼마기지제 내주디 대외 수치도로와
0: 대라는
2: 결혼 파티제 보고제 가르치기 봐 재미되게 가려운 그룹에 재미들이야 수수기 규모실은 보글이야 시에주 재미디 가르래 간데 수업을 간데 사도 제브레 디제나 간데 중고르베 디트게 시 아니 디 규모 용배 마시 원래야 따라 응아랑 저 재미디 도수 쇼를 제 쪽으로 되이나 뒤주 디르지네 디르지 디네 샤 여러분 알아서
0: 저가야
2: 아니 코랑기 파나들이야 지금 하나 저기 저기 담배 이야기 디지 얼어 받아 디샤 아 아니 디샤 디네 하나 저 로전 지급다 로전 맞아 이거 맞다 아니 거기 하나 저 갭로기 로전 길인다는데 시나 역으로 봐 도수 유도자 말이야 아니 계지 디나리야 편주 야구치 용매로 삼기도 지나 당당 하나 저 도수 다리자 말로 시켜도 자 말이야 아니 남산 가라 지금 당당 연락이 맞지 사다 지기 갑하견세도 와 도주 자 말이야 아니 바나디는 많이 했지 보고 보고 수술하니 시기 저래 아 네가 파마 나 칠로게 미긴 거라서 네 파매게 들으시기도 삼제 부근쌤 동에 쉬어질리기요.
0: 쉬자.
2: 파매가 칠로다 미게 계시들은가 파매지게 같다 동가 깨들 깨다 들이 잡지 안 많이 들으시도 마선베. 보면 마상문에 단에게 생각하면 특히 나도 좋아하는 거라서 진짜 랍다문에 지는 문에 뉴스 제버리셔.
0: 쉬자.
2: 대단한 양아 대원을 야 된다 시 돈이요. 보고 지금 나서 가라서는 딱 지금 이제다 도 당도 잠발이야. 코라 남주행 하나 저가 기계 담배쇼 지레나를 겸내 집에 안이버 질리고 있다. 다 님은 하나 저 겸내 집에 안 담보디 뒤쳐도 와. 즉 나저스를 질리 다도 참배서 보고 무시 이제 고무시 그래도 와. 보고디 일단 가서래 겸내 집에 안이버셔 봐. 다 잡로 보고디야 거기 디데스 제자 꾸지 고마시스. 고마 다른 이제 됐다로 지서 너도 와. 한 김생 가서 랑 고무시가 들이 나리야 안 로드 잡아야 안 빨았다 아무나 갑자기 시분 난 그랬어. 손도 봐. 아 보고 엄 씨셔다. 주고 딱딱 고랑 잡로집에 안 담으리도 와. 아 아무라디게 됐어. 딱 저런 남기는 안 잡로집 안 기밖에. 네, 대통령도 진짜 안 갑이 씨셔 씨부당도 와. 오늘 세상 안 두수는 안 주고 오늘 전에 심추지 제대로 말이야. 오늘 보고 생각하려야 도치 도치제 안 나들리고 미러 생비도. 세상 안 쪽에 롭수사디 가야 갈 가시 오늘 전에 롭중고도 야고 씨부 여러분들이야 롬들이야 지다 도도도. 야 가시 롭중다 만진다 발이야 아니 교부 씨부 제유 때문에 돈진다 발리도 되고. 야 가시 베트카라 거서 로드바 니슈 자숨제시도 봐 도경야 제대로냐 그 유도시 도도가. 야 좀 지도관 수수냐 직 장도 로드 제제냐 도서 씨부 차로 인데도. 아 대상 하나 소리 내 사이 가시 하나 좀 로드바 독줄레 제단도 우리 내 장게 됐어요레. 세상 아주 롭수다 갈래 나 지제티 직 거서래다 직파 생각하면 로스게도 잡아라요. 김다다 있는 저기도 하나서 긴긴한 저기도 직가로 소리했다. 샘팔 회부터네. 봐. 먼저 진부터네. 나나 먼저 보려야. 아니 진짜게 안 생고 있는 주식다. 진짜게 나서도 소리야. 안 간고 지금 매도 상불해도.
0: 시자 시자.
2: 당한 주식 나서도 있는데 교다 긴데 직제고로 봐. 지금 단지도 좀 봐. 안 들려야 탑시지도 봐. 다 단단 양하게 손 단단 단단 뎁디 날아야 다가라리 계속 시에단 돈에 안 보고 내 눈이 시부수도 봐.
0: 시자 시자. 로마 최 심칸디다니 김장기 디기타 미리기 피게 계급기 탈계소 처음부지다 제외 내튼 개진시 인배 팅딩아 줄리제 나로라 테스비진 토린 로진나 로마 진젠주링기 김쿠르시 뉴웨 겐하부치리 라타 게덴도라니 덴디슈체 나츠 르니기 냠뇨토네 로마 최 심칸디다라 김장타 로프타 지소소 초강지테네 로마 최 심칸디다라 도군나괴베 개지정신테 卓林修行月，他今那组前两年被军人拿落了，对呀，金大大的这个，他不过怕做什么个弟弟大的这也不穷呗，金给他不过的。六中一年的，但什么一年，肯定他了军都全部做呀给的，必须得让俺做娘军那样哎。
1: 俺做他的读错了，写明了，俺这想俺做其他钱呢，他没想俺做他等的。公学出事的长辈了，其他人不过你要不就忙的，这个他是忙起来是多累的。其他人呢，都是点的长辈，他这个忙起去，哪里也卷有的不起。他们前面面就说他，他们老家去就说他去，的确也是忙有的出去多。
0: 是
1: 的，是的。啊，俺做经常啰嗦的，他每次经常的注意点不起，因为呢，俺这不过了这生活到了呀，这马军员的说，因为有的他那个阿将军军灭了，这些什么多。等你送账，跟你说了，我讲说，经常哪里，他别家现在时间，他这个做工程结构，他是忙起来，他是不是来不到？别家讲说，爸爸妈妈家里见面了，不管对了呀，家里没见，说他看出没见，说起码都，提出说的这个，你像不呀，马个是不是所有的？俺做样的说，忙起起，到哪没起起，不管对了家里家，他不管对了看出家，他提出忙不是不起的个多啊？你提起，你。미세 아는 아주 던데 공주님들이 지 가바디소 인민들의 파마신데 부국이다 기겐 약수다 미국 장부서 시스터 차드요들에 아주 알 파마소소 가바가 진시 진요다 차지
0: 그봐
1: 아주 던데 겐라우스리 손나지 지 도인다데서 대야 마자비나 진내소소 그 진실을 내보다 미세인데 지 가서리 능규진 보매 차야 다 던데 지제 뇌 마부지 예디거들에 이내래 아주 밤에 소소히 맞이해지지 아니 결로리아 부딘비네래 파마능시지지 직자질자 가보차야로부터 직가봐자야 가보라차 근데 그런 거는 이제는 칸을 카면도 아주 가르쳐드자 말이야 보고 준준이 오늘 이제는 밤에 그 샘샤지 코냠도 제모를 제지 대 계절을 시에지는 보고 야구지 내야 되겠다 그러면 밤에 군이 백에 수수 가봐난 주유지 대 군이 백에 기부세 라고 와 그러니까 지금 백에 간다 남이 그 왕도 백에 기부라지 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 내일에 대급수요 보고 가르쳐 그러면 하마가 없지 나 가르쳐 그러면 사실 몇 배 날 가봐는
0: 진짜
1: 가봐지 제가 제모제야 내는 이 군이 너지 제모제 대지 대리 그러봐 이닐 뒤에 맵지 기로래 부군요 그러봐 아니 기로래 파마군이 되지 되잖아 아니 부고야 고급 라디오 잠발이야 아 인지민이 오 가바 되지 대구엽다 가바 되지 되나 오 기브르지 도 잠자래 직제지 돼 민세 이상 아주 가바다 되지 나리야다 랩디 그러봐 장게도네 찌게지 미드 그래서 고코 죽도 문디 문디 때그리 뒤에 망도도 계속 망고 찌게사자 아니 아주 미그리 지금 은에 제빈 장시디조 라키문도가 어 인지민이 다쇼다 안데지지 유리나라야
0: 그날 수수 가져디 초디 용구도가 수수 가르데비 있는
1: 가르데블로 다라 대주
0: 가져디시지
1: 어 대주 그랬지 침 하마고 근데 세샤로 상가주 미 게임바 아르마디조 부다 아장주메 갈레 카부로 봐 아 아니 손자 간다지 나랑이 비는 지 파마디조 창보를 지차야지 그다 아니 부분 뒤에야 조금만 개우야 아니 파마 수송원의 재미나 가바데서 뉴스 때 아니 믹스에 파메기 부구대 오늘 야구를 잔이 되대비나 디 수수기 뒤에 비셔 당지 부구대 냠도 재무제야 부구대 냠도 벨로지야 부구래 중세야 부구래 지 김상나기 단님하기 아주 규버신 집지를 했을 때 아주 님하기 보다 보 보게 보제비나 언제 열다 게다 안데 샤브르다 아주 김상나 비네 비네 고마제 주말업세 대소 쉽지 찍으다 아주 김상나를 그러 잠재신이다 강제인데 제 뉴요 마다세 김규기 로규라세야다 아니 지 야 보고 고조다 냠도 가초한테서 지 소중지한테서 계신 물어봐 난 대소에 걸려 직지제 간다 보고 가봐 맞제비는 야니 가르치 거를 비싸지 인지미 커섭제 도야지 콜레 유해버리지 제야르지 아니 지지지다 간다 김자디 다시버지 유로제나 부국이 자롱기 나로리지 된데 망고지 팬토 용으로 상도 어 아니 믹스행 안조 기시 김자나래 직다 바보다 아미 부디 장부 지금 맵 차잖아 아니 부국들이야 된자티민도가
0: 어
1: 배제장 안조 남준의 기지 시디 잠바 디시아 가고 교도가 따라 롭종 야고 지 롭종 야고 맞아 나라야 지금인다
0: 아
1: 라 미스 부국 직 도와당다 세안데 띵아조 가상기 로디 단대 콘쇼 페이퍼리 고토나로리아다 시팅람니 디나리아 디콜치 올랍샤 디즈 부구리아다 세날 덴자메 부소그리스 나디 회번직도 디가부교도 디 춘중의 부구리아 디가부교직도 디나르 조낭디 디셰디샤 랑 근제지 차비니레 바베랑 가부유다세지 아 부관이 변처성에도 바부 네 바부직 문에치나 부랑 가부유엽디리아 차제메다
0: 랑
1: 근제지 랑마온바 야가 차네다 두구 차비네다 간다 네랑레 가부다가랑 유다스 응이 부그리아 중디세 셰비 규레나르 부그디 탐제지 도슬브디자마 부그 나츠 가르스도 아바랑 기블로르 근제지 차비네 랑랑 가부다가랑 유다스 차제메다 기자리시엔도 근제지체엔도 좀발이야 딱간다 넌주기 김나리아 지기 부디리아 가부유엽디리아 차진유엽이라지 야지 그 부디리아 그 야구 마제디 자말이 람사지 기타랑 야지 메다 아니 유인다 도도 제제 대버와 아니 부구 샘띵네 미 디교 차유브자 덴자 그 촌나메 비차 아니 마오바 덴자 그 촌나데 메인데 자말이야 아니 미센다기 돈데지 기지시야 직다 미센다 뉴를 탭지 제하지 메베
0: 어
1: 케빈님 비세 벨레시 벨레시 쇼셰데 이 안데차 아니 미센다기 수소야 지규 근데지기도 딜 나와 싶지 나 어 근데 당데는 오늘 전에 야구민도가
0: 어
1: 근데 야구맨도 잡발 아니 마모발이 간다 나랑이야 직 부딜 딘자 메브스 다직 차진 유에베 돈에 가부 유에 돈도라 안데지다 야 믹싱 아주 콘을 쉬우나지 부신다도 도다야 어 부신다 도다 다 미스북 직도에다 써야 돼 레야 마전 문해지는 건 수수리 빼차샤비네리 자자니 빈수이네리 딕강이 교도가
0: 다
1: 미스줄 직대다 근데 그래 직대다
0: 지금
1: 딩문해지는 자그리라다 미집 써야 돼 된다 쪼로 들이자
0: 그런 건
1: 중원해지는 미대사 장샤 장대사 미샤세 되는 건 수미 겜비네리 대수 도와다는데 정말 기부 메디 정말 아니 부인이네 아장주미 고조 야마지 쇼창도 손자 나도 김장 지금 나시면 김장대 참르 김장하기 개차시초 뒤주 마무지기다 부글이야 직원의 직 생관 돌이야 직 기마집다 직 생관대 대단히 많이 걸이야 신축 전부 외부디 아장 주매를 제성도
0: 네스 로만 최 심칸디 단이 김장기 디기타 미리기 피게 계급기 타게소 처음부지다 제외 내튼 개진시 인배 팅딩 아줄리제 나로라 페스비진 토린 로진나 로마 진진 주링기 김쿠시 뉴웨 겐하부치리라타 게덴도라니 덴디슈체 나츠 르니기 냠뇨토네 로만 최 심칸디 단라 김장타 로차 지조소 처강지테네 로만 최 심칸디 단라 도군나괴베 개지 정신테 조린 수신月
2: Shantanda kien dindu lage tan tak chiki temnani pe inde chiki sungwa. Tato sungwane yagwa shibir shachana, anan zoge ngamayi na chiki mangtu la kiesi shida anzir shido. Rang di kimchangla ya puku khalaji daya yomara, puku kiesi karchigo besa chiyo yomara. Inde kishigdwa. Tingsa ya ngaran zoge puku ya lupsi kiamatan puku kiesi karchigo dosa yidwa. Koyoke chiki chashi mazo na topi shib chashi ya. Tingsa jambala nga zungwane tangne ke chiki muntun ki miri dosa la lupchongla chebi na, Pukku maki kuhne nda pame dep shibu takidwa nga razo. Pukku la lupsu kya taa taa, dusu nga yu. Manso tes ka razo taa, chigi benjori ina taa, kari ina kyuge mawuchi taa, kimtaa lupsu di kye shibu shibu todwa. Kimtaa di lupsu yaochu na, ani dede pukku di la ya, chigi namchun jizo ka la, shiga ina, chigi mangchi ka la, liki pitu ngin cha todwa. Chetan kunchu dusu la lupchun jizo ma la, nda pukku maki kuhne, kante di taa nga la, kante chigi mi taa, dine kye cha son, pukku lo dina, lupsu dina kunchu cha shi za kui cha todwa. Taa manso dine ma chuna nga na,

0: 当然，就以前啥的，起码咱俺那做个老早当姐妹，刚买托呢，不过也拆西下个月的，伊那刚买这个足够个，不过的，也都要我吃的嘛哩。
1: 是的。
0: 第一个俺那做，就说个，就说个，这个怎么的，不过的，单独开出人民那做要了吧？
1: 是的。
0: 第一个俺那做，基本上就是，他把都以前啥的，俺那做当的，俺当这个拆西顶，这个俺那做拆西水下去了吧？
1: 嗯。
0: 拆西水下地地了下。 我呢，俺们那时候没，但俺们那时候就，人家这个地皮地基地皮大的，给些人先去好，对吧？对嘛，或者是大概几个月，但代表嘛，在顶上呀，香港的这个月不到六十多，这个月不嘛，我到月。
1: Yes。
0: 第二呢，第二是多啊，以前呢呀，主席他们的菜农民是啥的，香港这边开建给地基局了是，登记局了是多吧？
1: 哦。
0: 就我们香港人是呢，主席他们的菜农是主席他们的地来是几多？ 망시시진데요라바다. 그거 같아지 아니 간대시 남극이봐, 그봐 로스 갈라갈라를 망원이야, 보고 대단한데 아니 생각 대단한데 또 소지 샤지지, 대 샤고 주는 안쪽에 수술 장이가 로프처럼 지하 깨지 그래서 간대시 기인봐, 보고야 탐탐 도시 셈만 내지, 보고 간로 콘트 기도 잡아, 오 콘트 마사 아니 깨지 전부 시야가 아 삼시, 그봐, 안쪽 키리야 전부 들은 남도 잡아, 보고야 그봐, 키리야 안쪽 조금 심난 더 그봐, 키도 와 깨도 잖아, 지금 깨 자기도 진짜 보라 몰라 도 키도 깨 차려서 어째 보라 말라 아무나 대대만 마사도 빠 자리 양이 또，年轻人啥的，积极，积极嘛，叫那搞积极啥的多，那那说，第一个积极的，俺就不会给嘛，叫那搞积极，不过真不过出嘛，真不过给过来给人气个了，当然了吧。是吧？顶这个俺就考验这边呢，俺那那就得了，好嘛，来上不都？
1: 是真是。
0: 嗯，多钱？不是俺当俺给这里那里呀，你像他搞错了，他六十那里呀，老张明这边那所有怎么样？可惜可惜多多，六张也要买不了，是吧？呀，可是伢六张好多个都住怎么了呀？ 가르단데오도스는 생감단데오도와 아니 다 김다도스 응가나 저기 럽다기 김다초 계단제 안편주 주도르제 도치 좀 말이야 고랑게 럽스도 개브저 방나서 다 보고디 럽스 개브지 임파메 럽스 개단 개브시부도 사바도 고랑 저기 다 저기 김장 가라나레 디나리야 디모라 럽스 침 야원데 튕겨 되도와 지다 두스 삼문에 드는 김장 럽스다 개치 버리샤 다 보고디 고나시나 아니 니에게 진에 고랑게 발라드기 양 시부스도 다니 보고디 대단초나 아니 결혼 되기도 하고도 아니 시부랑 질레 꿈도 다 로션 인생 준 되기도 쓰기도 와 야 아무나 다 보나니 예배 로가르샤 아무나 예 보고 다치다면 결혼 마음 내가 근데 삼당도 다 보고 말아서 통제를 해야 돼야 마음 힐 내가 돼 삼당이 도가라서 다 되게 말아서 마음 쓰다 말이야 마장 포삼사 구르디 이나야 단대 내가 될 때인지 마음 지금이 시장 말아서 뭐 막 여하고 쓰러 방을 하지 이나야 라바도 미사도 요하시부르도 와 시장 제사야 디나리 쪽에 야 발라글로스 견다디리야
2: 我们这个没有不喜不中，俺这个忙起的，俺也得了不得。巴拉的当官，俺不过来得这些没有别的个人，俺就打不，俺老打个七八十天，当官过去没得事。就我刚来个了，就我那阵当到六十天啊，给伢儿子怎么了呀？可能只能六十天，我那点女的也受不了的些了。这些不过平时这些些，俺那这个他话都不过来，弱不些，俺那这个多。没有不喜不差的些。
1: 都
2: 当出工，干了说，俺伢儿子受不了，可能给伢儿子这些都，给俺俺那这那过来些了嘛，就给俺俺受不了，都像那是个。嗯。就我那大多数六十天不喜不嘛，这边个人。
1: 是真是。
2: 还有个人些，天天给我做呀，多了。
1: 是真是。
3: 그랑한테도 도수는 있잖아. 나도 딘상 심각하게 나서 재비는 오늘 이제는 나서 니를 이제 개치수 쓰고도 와. 직디 이유에서 이목 나서 이제 니인데 다
1: 焦虑
3: 이제 마음 생제 숙제를. 아니 그랑 손은 이제 그래서 이목 나서 해야 돼. 조치주 가르간 리드도 있었지만 아니 진 차비 된다.

0: 난조 사면나다 파징고니 지스탄나 부구디 기부차야 직다 마음부시담 코그로 봐 야부지 이내레 디규리나리아 계신 아주 소소베드 뭐 기부차지 되나 어 아니 미신다 기부차야지 소역산들이 딩고네 진 용터 매버지 임자 손자 아니 난조 미수다 수인이래 소소야지 와이 우제제 소소야 잠부지야 돼 소에 배면서 개침으로 차대도
1: 레스 더 전나 달라우스라다 게렌돌라게 드리 다 심카디 단텔라 마우스나서 아 당아랄레 로지 침부지 제스 슈잔 당안주 소소솔라 가부치야 제부치야 봐 디 개침으로 봐 슈잔 디 제라다 난시기 가나 주 김다지 경연에 차샤비나 정리기 부구디라 퇴용오메 저와 장제르 봐 다 부구로 칼라 저거 갸부잠다 양지면은 두로 야구요 잠기다 디 수수 저와 장 양지면은 다 부구 좀제디 야구치 토빈나 디 아니 부고 저와 잠지 뭐인 바 왔다 부다 파츠 심그토니 디디 망지 해야다 아니 부고 심칸 털라 도구 망지 나야디 하장 해지므로 봐 생남초 공도 권준탕 조린 수배 규림낭 낭든 참편자와타 양미다 변네 주튼 수배 대된 행계네 렉비니 고기 랑도 옆쇼 팅데 리천기 십시 때년 봐 뱀블라인 행계 수된 자고
2: 그냥 년투 봐 더도 로스 제도 왜 거규라 규모 여탐 중국 구진 캄스 링류 커규 진류 차상라 닝예와 진세 진고 투베 덴보여바탕 권박부두 로데원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무년초바탕 챔년지기 부주보여초바탕 자단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루 규두 로수양 바르초
3: 咱们的你毕竟去吃酒不打大事咱们中堂农村的咱们中堂农村的吧草为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泡 도갈
4: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기의 공감상 땡디기 젠키 난도 정규 좀케마 두엔준 기자마다 접선 라기 벽에 줄신 변조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난외 중심 강사마부 시바티 표노 기좀지 단 양튼 슈규인베 세난 유표 센트럴 헨기 중심 강사마부 시베 좀케마 두엔준이 산시 난징 두구 충바다 너치리 슝시바다 雄空 kede ki lesu nang nyong xing tanda xian tu xiu yu. Kong ni, zhongkyo zumba pyo tun zuwa ki kong mi tang, zhongkyo nian xu zumbji lop zuwa ki lian zin, lu xun zumbji lop lin ki gup chup xipe turim ximchur loma jie shi. Kong ki zhong rin kang la marbu xipa tang, churi gyo ba xipa, ngu zhi zumbji ngari ngari xipa tang, gushu gushu xipa so, zam chu ka ju bidri nang nyong xing. Kong ki zam chu ka ji le, 중국 중부 시베 튜딥기 에토스 차가다 징주마기 직지 시베 튜딥다 세마 시베 튜딥기 차가다 급계베 빙신 속좀기 차가 소토보다 잠주 가직 지게기 얘기다 귀일 규르유바 마세 계지 베딥 견초낭 팅마 슈뉴슈 중진 칸라마부 시바디니 중국 중부 튠조기 존에 토로규 체베 중리 표당 제와 유바시 임바디니 Pekyurwa mirib nyi ki chungwa juyne minamla Zhonghuay mirib nangkyu ki tunji jirwa sedyun chebishikta. Kiwa yangshin gyachiwe tongke toane mi chonne ki kanywa le lukdang tunbe semshi samu chebe zamchu shikri. Shamla hengye ki Zhonghu zumke ma duen jun ki zambata japsan la ki pyoge tu gyurishin. Pyonchung mi ma bijun kangne bijun nangwe zhongrin kangra marbu sheba pyonor ki zumji tang yangdyun shubati diw chonga pati senro na. Loi tung ki ngay le go chok chok tang, tine yang go yu yu che. Zhexi na zhe. Lu zhe tang du ngon jang xin gang jik yu jang lo men hur sim tor tong tub la, xin te tang zha war gong le nyek tub. Loi tung ki sambar zhexi ki chiwa tang mi tun bie lian lo ki du nyam mu, kang xik nor wa xue cui ma dik tub na zhe. Ngay chen xe nyam xin lo bu yang xian du zhonang che ki du. 这些男人 리제탕도 원장 신강직 요장 교란 종능신 똑당 된바 규규지 로이동기 개목교신도 똑당 된바 시바디 슈투바니 할래급의 식지 냠냠나시

난초르 타동 창콰기 장마 강지유 뜻이 날 하세 장마니 문에 장마 랑지 네 속불이 봄라 징어도 결한기 창콰 장마니 시차로지 나산이 시차로지 로이동 날이 강주 쉬메그 창콰 장마 심에 네 추기바 마세 대동 생패 발전쟁기 귀동식지유 뜻이 날이 종용네 종빈 쉬메 왕라기 마도 미신 수경 장마 소톱기 말이 로이동기 장매경 교단 왕유견라 초신탄 기공대벌 뭐가 제일 치바 있남 시 코단 카주 결집 재무 삼루 땅야 대달 마시에 바라 안내 콤바다르 쿠스미르데 예칸두 로지 치습강 창고 장매 땡기 생패 발전 쟁기 교동 파슈디 대경 치와 땅 로마사바 직경 마동 최초진 낭설 지신 동접 계신 덥차 쇼크제 원바다 지룽 창망어 팅팅도 줄신 마르초풀 디엔에 대시 무튜디 지급 원장기 주강야 맥람도 마통 텔레도안에 동부 나풀 출바 강이나 팅아 주식겸도 마이나 세메 신바 첸점 꼬베 워두 신가부시 디네 슈키 꼬베 예가시보 착라당 제차 권이 장원 매버 건강치 쉬신 살라데 사수 참진 근세 다르긴 강주민낭 다위 리브셀 가르초 두피 최도 다제야 유미 망뉴 마치 디우자 타르코 차네 뒤탑탕 제외 그 근큐 마라 매투슈 개공기 칠 로마츠 십십도 개세 쉬보다 편준 뷰신도 야게 뜻디 토네 겐라 카틴 카틴 십페 그 룹추츠 카틴 년되바시 코바르 왕웨 상튠 메라 총대 중위 깨우 창마라 상튠 시클레규 비와 균이마 룸퓨 캐루와 뇌죽 겸이기 아메 퓨신 제바디 지키 지글 시에디 치르 캐르지 롭트로츠 카틴다 카틴 시뷰벌레 코 심두 기토하기 비와 균이메 골 떼네 메투 급디르 그 강바니라 도착바신 얄떼네 랑미투 지기 배당 동감 체준나 나리양 옌드 메케 네바미 마시 예카남 감시나 자와 감심베 네바미 마시티르 근투 진신 예투 통와다 예근 뚜지기 기와 테자 메세야 사실 최대베 투유바티 토저중베 마고르와 로메 킹베 예서 투메용암 냠 삼신 삼신 락베 뼈모탕 냐푸푸 땅웨 지필필치 라니키 깡바쪼네 냉골 깨워다 디네 푸푸 유잔 땅치 시네 니치리 법 특잠충 르부 초마 심베 그 지큐기 기쿵네 대급 로마 창마츠 그 야네 유리 마제드 리탄 체바 인시 그 동기 탑치 시네 장매 땡도 진부 동급 통마르 소트라탕 디네 짐신 찹찹지 조규메베 틱벌 클베 진벌이장 팅어대부 슉민두냐 나리양 창과 장마라 생배 발전 지연기 규동지배 생바양 퇴류차 지신라양 로도당 자와라 따두 류갸그 류본의 퇴마탁배 진벌니 류규인라 최재양 참부규배 니시의 송지 연듭 미개배 니바미냐 코탕 기겐시엔당 디신 총바침지소 창마라 골라 고자 약수매진 김장까지 키엔 낭도 주경연과 치치 눌루키 슈베 일신 격이 유명 그 진나 고추를 직지 조장치 로첸치네 출로급 농비 곧 덥신 유보다 막체당 균체 현남 살라 돈네두 류군네 장윈남 야르두급 신강부식 라두팁 테나 그 강이미 세불신네 류부양 장물추루 은혜 시두 대월 갸차기 콜기에는 뼈물리 토의 갱의 직부대 테달 그라도 매바차 제신이 거두 낭로 술리바 마시 코양 심두 재미 계시 윤신부 송지 다수 디니 레지 종변신바 왕라니 낙래 태기 칠레 캐진시 공안주디 핌내 로망부 송양 신 디마도 소투 미 지시 로이 동키 믹좀 잠대 강양 마메 롭자

年边松阳金边蓝面厂，年久的搬去已经养大我。年纪不小，看遍你场地，年边养的吃了你的客人。

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 튀 양기 포냐 농기 따불 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来，看不上。
1: 哦，这里是哪里的？
0: 俺来，来三楼了，写字台拿送来了。
1: 哎，
0: 这里是哪里？楼楼，俺参加是哪有？这三楼拿了。
1: 楼楼。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유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ཁྱི ཕྱི
1: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མ ཁྱི ཕྱི མམ གསུ yume, jolam kende kende chago yume, ta odinde che, ane gege trodengi disun yisab chago ya, ta tansan, ta nganzo bende chacha ninda, jiju ge sanju lo doya yina da, zangshu pechu danya yina da, dine ane tisang kicholo dba ne, ta nganzo gage gebine shijin sumde sudwa,
2: lawa
1: yina da, inji minji, ta chongda ngomi yime da dinde deje je,
2: 那是了。那今年俺做MG银币呢，当届七度三百银呢，这，卡里七度银呢，这俺做内部热热了，俺呢，六十银呢，这卡里银呢，这基本样子样子，结果呀，等着他，俺呢，六十给等着，贵州等着七度三百银币呢，菜单吞白过呢，结果呀，等着，当俺做，价格改变呢，无菌操作是了吧？
1: 那是。
2: 我
1: 都做银币呢，麻雀银币呢，俺呢呀，卡些银币呢，盆面给他，俺做当届七度银币呢，当俺这说嘞，操作的都做。
2: 老师过去都是要我这钱不都明白呢？俺朋友给他，俺就提示了，给吧，打对吧？打，嗯的，都说呀，两个借不到的，钱从银行里去借，还给哪子的？啊，哪样个两个钱不多啊？我这一个三百银币呢，俺就退捐都，俺呢，啊，操也拿了来，打账都打进来了，他拿钱过来的，开钱不这些了。
3: 那是么子啦？嗯，过来俺们这那个去南庄呀。
2: 卡几个张镇南北隔离啊，到里面住北隔离，学个人工管道是钱呀，注定忙差别给你那些的那来两个人工的学算了。
1: 后来，那俺做表面去，我那西边那到军队是那么多，听这其他的张镇南北隔离啊，他退休给听长兄妈这边，他你们看做那听不进去。那些呢，你们呢，送不入得了，听不进去这住下呢，大大的这些。
2: 那是那是，
1: 俺那拿了给他俺做南江所收了。
2: 那是。
1: 啊，出来是呢，第一俺做啊。 你们几年？你不如两三年，两三年，我等这日下。
2: 那是那是，当俺做卡起，七六里啊，当俺那做，大前排排隔离那来，等这，东北等这那做些，收住那么多了。第最年来，当俺那做，米线推高了，给咱等这是的，几个团的水平那么通，扫码呗，等这那台阶收住那么多了。等这个来，当俺那做排面给年前忙活起来呀，给就用了给住一阵是吧？
1: 是了，
2: 米线推高了呀，等这收住那也没办法了。
1: 是。
3: 但大前天被退役，当俺做其他年轻的主要有嘛是吧？
2: 那是，
3: 木桶上面的这些人呢，养活两个月吧，但这个人个人心全部多了。
2: 那是，
3: 那是那是，木子啦，当俺做六天去，啊，等这张小培训那样，他退军的那，但军队那人你去里面张扎托那那样，他们去当俺做啊退军，他们讲当不能对嘞，当俺做啊。 顶着拉给大大玉米大呀，他是吧？那么子啦，但顶着没吃米那样人，你给面具，怕下子，他们给他那里忙过去，顶着些贵州的怎么？啊，上面提一天了呀，一时拿着就用了么子啦？嗯，下面呀，给他跟着学下子了。当然做年年退休给内地，让给他给开始退到都面具，满那米呢？当然做那年给内，开始用过玉米去，给他给我就是拿着拿了。
1: 那是。
2: 俺呢，俺呢退休的那点，俺做他拿车都上班，或退到的这么多平平呢呢，俺呢俺做提起来，人家都，俺呢退休的那点，他都是讲人家解决各种不都是提都上班平平呢，俺呢俺做平平给解决嘛啦，卡嘛工资单，嗯，什么时候他都说要哩，人家解决经济，俺呢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伢那卡嘛工资少，俺呢干不大，
1: chene gaje ni shune gaje sumju boru de re dwa onde yindu samba na zin na ya gi di a ta di
2: tobi ri jwan mi chela
1: che shi di tobi yindu samba yin ji min ji yi se che go ya di de ri sha
2: ne sel
1: 아니 니비딘 비는 아주 디르샤 아니 창고나 년체 개네 아니 수익이라서 잡을다 아주 부모 잡으소라 근데 이제 좀 막 규셔단 케게 유나수 나수 된발라 아니 슈글레 체벽급 나즈디 도루 좋아했음데 나즈 슈크체를 좋아했음데 디네 아니 카셰 임비는 보면 좋아치도 좀 막 나수 된바 다제 마디안 콘다 다제 덴베 제리미네 아니 나수 슈크체부 좋아해 다야 섬데다 딘데 지역이 년개 정신도가
2: 네셀
1: 아니 섬베디 미는 아주다 광도 쉬부다 디체제 아니 얘네 체주가 나즈디다 수고야르다 또 스큐르 부터 나제 디디 섬바 콤 카마 교즈다 섬주다 또 소강 올라는 년개 개윤도 섬바 임비네 아니 아주 부고 코비나 자 디치도 섬바 아니 코 자람나로네 또 스큐지제 아니 번호 나로 레모토바 아니 카마 규제 자 나로데 코제 데주 삼바인 빈 아니 녜치 중국이 아니 네데 나야게 아 세시데레 토브도 아니 녜치 중국이 네스디 아니 디체소네야 나베솜데 체소냐 고샥주 솜데 단데 체 디체소 아니야 주어야고 코야네 괜치고르바 언제 인주 삼바인 빈 이습차고야 직체 아니 녜치 중국이 네디 아니 카레 야스 야스 야스 딘데 나야디 카레스네 아니 범에게 개베 말아서 아니 다 교령부터 스냐가 계제 대두 삼바인 베네 코 네고가 네부디 마르 죽도와
2: 네셀
1: 아니 네고 네부디 마르 죽도 삼바인 베네 안안조 클릭클릭 치제 아니 아 네네 치교게 네디 딱바다바다 야스 야스 소라다 반부화조 치네딘데 망고돌
2: 네셀
1: 근데 인도 삼바인 베네다 아 도나치 보야 지리샬
2: 네셈지라
3: 托森林广播吹米给索子列冲边丁雨西熊普路苏里马娘狂皮托云内云都特气日娘都变
4: 他的姐姐先行不听你平常龙天你听你说别给龙天气跌当陆地跌动里边怕能免抗洗不提醒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죠 숨다다지
1: 변종 롱친 년치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리 전수
2: 변종 롱친 년치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리 전수
3: 생일인제 공감상 대리네 변덕의 배치에 구타 진흙의 배치에 니슈 레스님시
4: 텐디에 리체난 수교난 텐조니 나쥬알 비봉키에 사퇴변절 비타콩피 조에 문규크 족두치지배 치리 리체난 갸양배 사퇴서 치미토 징조망처남 로도두에 레레 提醒유배 고수규타
3: 장정지 윤진기 내종 견주라더라치데 내조니 비쇼르에 망조지 겐송 타제 땜부송에 고로
4: 정영기 표준 공대당연 고준기 민로주차망부 응어리소 매신롭교 레튼 딘디주부타 탱시 추난통외 망초 교급 뉴슈강유 등부규 타르 망초 니키 소교 토부총유부타 랑니 류슈용스대디 구식배 고수규
3: 서울카기 제용지 망용지 지송롭스 니묘차차시고 나소배네 지소용지 지송나 토낭타 지송나 가신 지송조륜제 지배 코류상부시 되배고로
4: 탄탐기 퇴몽에 발견 조준 체배 중대 점든 타살 체배 고서인 샘라 리첸키 낭툰 십전남 세로나
5: 나중아라 비봉기 사디 변조로 뷰다 공비 도게 응은게 뷰주 되체
3: 되지 되소 조용기 자체 신로 모존남 양신 자체 외신나도 뒤즈 탐진체데 네타 아숌 춘제 센서소 되벨레라 체신유버시 샴라 디고르게 선조시우이 네메 종쇼르 이네 안자 현럽 종기 자치베 신게나도 이네 아쇼 라즈 총결기 종단 추카기 자치베 신게나 지르다베 네메 고존 뎀뎀치부다 조나 뎀베 수남 신부남 로도 되벨레라 체신유버시 라즈 총결의 현럽 종 변조린 총데 남제 총조의 총미 님츠링키
6: 안데나 달로 나야게 뒤지데 레사라 안 달로 용보 야고도 주
3: 남지 총수의 총미 개사 투줍지
7: 딩사 차와 매외 간디야 제멍에 이나 약슈리 라는 다 저테모스나 아니 야고나라
3: 민아라 라서 총지지 뒤뒤레 뒤 최용의 배신 유지 상당 총대지 레지부터 신내라 제비 신나도 뒤에 라전 주지당 뒤내 치로서 제내 로리 야부 용주로 개련 지신이 不是 남제 총재 당위 수지 수남 진진기
8: 달로 간주 다 돈도 네 야구 수 총수 망조기 심나야 가주디 그제 기두 아니 간주 레가도 전교라 양간주레 심나라 보다 진대 전부 신나스
3: 니르 총재 자유 종 자유 종도 총대도 니로다베 무니 돈 숨질하기 춘제 미네 지심 강사로 퇴신이 不是 신게나 나도 주고로 저와 체시 총미초야 춘제 경우타 와로와서 시신이 不是 자유롱도의 총대 코브총조의 총세 다르게 체구레제바 로상 총미 바로니 로리지 주변 로시시 체내전기 냄주타 체내다 퇴배 당중 추제전기 응어두제 체부주 주리지 뷰제타 퇴법니가 응외세 퇴배 토르 진송시에 송不是 춘제 지부 민바라 자유종도 미세지 넘시 체제에 야부유도 어슘타 바담 술비 망자소 제스라 야부 용구이 不是 자유 롱도의 총대 공고 총주의 다른 지부 수지 스림왕라지 나주의 내가라 넘시 야부 유비 춘제타 아슘 바담 망자소 제스라 야부 용구이 로리 야부 총외 스마 가부두 제송 不是 뒤에 뒤에서 진대 코딘 제외 사도의 총점 구인도 가주 용수신 나주 총재를 님의 종타 머리 쓰고 초진 종 시즈 총재를 응림 종지 사지 숨진 전성수 내비 동나 장슝 자레 토 로지 투지기 직두 전성가 두 내려 최신유 대체배 자당 토 로버츠 리그 커스 때문에 전성가 두 시대 니르의 구용가라 추구리 대랑아 제투기로 처리 최신유 不是 나주 총재를 님의 종 라두의 향기 망조 실업 전성기
9: talo dang sen cha naning tam meda ke na cha ha chang yak pa che dog la rang jung che de chai duin na cha cha ne le ke pu te yak tang ta sa ja tra ka li he la se sna cha ni ke na tak su to ba
3: do na rang jung za ra chu mo ni dong de ji yu ji bi li ji za ra xi yin bi na ju ta ng ri xi zi ji sa su sum ji ru bu nam de ga ra chi du to se zeng a du xi ba le yu ji sa gong zhe wei ni

0: ཁྱི 하자 총재는 멀셔 팀이 레드윈주 십주 때는 이제 주린 쉬마 수남 되지지 다른 이제 레미 두변도 소 언니 두변 소니 멀셔 팀은 다 공수 능미 리슈 탑럼 자제 당내 화주 제도 레디 두세이 안서 뷰리지 캐렌 담스 시부타 레네 꾸리 제도 멀셔 팀이 체조 당 그거로 섬시 가능 시부타 즉지 차도 당 저민이 이태네 레거 춘케 티베 망와 리슈 투바 제유 제 송시
1: 타스 총계 청관취 징저 노블람키 듄치 디군니 녜돈 캬미니 석솜르 다와 고발 조춘 김상키 차와 군러 치베 당 조경키 망편 켄덴 차다 디겨 수겹시 예 처미 젠키 당마 섭시 디네라 디네 규남 젠키 투 김투 예부타 녜네 립시 강에 세워 소체네 총미 체구탕 강에 심제 지구 제키네 튠 탁주 치규 삼티 고르키 선주센러나 듄치 디구 강야 메더 둠제 퀴충키 Genguinimu Dajon Dineso, Dikuiki Letumine, Gengunsor, Taxi Dashin Yue. Genguinimu Dajon Dine Dini, Kangya Medo Kuichunki, Naruki Sajeto, Gugu Rimbachene, Gengunsor, Yanglun Kodun Chedi, Nienso Sata, Jinjumunji Chesa, Sichu Jogji, Detanshi Captain Soki, Shepsuji to Dube Neshi Yin. Tasa Chongi, Chengwanchu, Jinju Nublam, Dunji Dikuiki Chumi, Pupujome.
2: Namgyu Twal. Yes, can go and yes, gives you that, could you that by our jury. Do I now do I need to that and darn the nearly to a union like kitchen at any adaptive say Ganglo Yahoo jury. Such a casacan and jury, Ganglo chambers too.
1: Mansoy Tun Juni, the witchy 20 year, the witch a million to be, you numb jinky to him to duty, Gangu machine kits away near to ta, Dita, Tishin Tungu Kigurgozilla, she do things of Chetua. Namgune dado ta, get zero, Tishin Gurgo lips in tongue, Ganga zero so you ship to Junia, Gangu machine to, Gana dinsa yubta, Gana chuki yub che ye. Tasa chongi, chungan chu, chingu nulam, dunji di witchy chumita way.
3: Reggio la subia uche men.
0: 人们呢，大锅汤，外面休息之内，你们说点子，有锅巴汤，平常瓦地把大太阳，大锅的气不怎么呢，你们来吃吧，就有。几个别有的，白汤，汤个，虽然你半点不说，你们来吃是预备，有锅巴没用我洗去，这个啦，你们来吃就不是。有锅巴，李文清去，他人偏就最近，嘎巴拉家当了，你们来吃就冲我了，搞不起来凶些送不是。 人家准备的那天，他们偏见主义主张选拔，罗桑选拔起，几乎的他们是为他创建了西做了下呢。我们学校人呢，你们呢其实卡就讲属于 美国的合作村这么多集团呢

0: 유거와 응아르웨 망웨 벼지 뜸주의 신도탕 변정지 미시 튼제 뜸주 야불링세 인시에 송바시
1: 디글 레고네네 츠비세 니트 응아르 서구 부싱 정케 네블레 김치 서구 키시숀하 지디 차제 년도서 쳔베 튀미 된수 전에 부싱 정토 전송 체프리 전입에 서시 뇌치 주용타 탄참다돔 주용요서 리그준비디 낙세매순 겐캄쿠요 송경서기 주시 주도징섭체네 개캄니와 균댄젠키 디도 람수주규타 서시 뇌체 냠시 냠주체교 뒤몽토 탄참대자 댄리 송경체교 망최링네 비리 딩섭체교 냠디토 낙세매순타 전입에 겐캄쿠요 송경야구체규서기 튼지망부총유리 젠좀토 부진종타 네블레 홈스그웨 냉크총셉 랑경총기와 게지자초총기조규 뒤튼추이라 민다구프리 젠좀룹지 네블레 툼촉베 타동 부신종키 신뢰 비둔딘시타 미마멘캉 테갈 탄잠뇨총총도소소 뜻십첸마세 사투 신뢰 락제롭종타 겐데 신뢰 툰제뇨총 탄잠키 집에 최대한 답둔념주 탄삼뇨총키 쿠르요 레스톤 유서이테리앙 주도 딩섭제디 튜몽토 시듄 딘린타 차제 콩비키 중내 탄삼시 주준비리
0: 나주종제의 신자 조롱토 나브라마마타 방조원 또부 유비 사투의 총총기나 제베치 유성부시시 딩급 남시 름신 창도시마다 총총기나 내부시로 유비 삼급이 내로 제베 총총기나 제사를 내주의라 신도치위바시 시험라 디고르지 선주로 생로나 제노급의 스링소 也不是别人从宋江亏的这是三不预备当面说下那座预备是现在怎么他母就催当着说从中给那几百亏的从中给那忙不谁催请一把他你留意几个的几百从中给那那我开始进不去小的人民心结预备是听个从中提到小三讲的人民内部小酒楼这里请请预备是现在从当面说下宋江吧催人他亲戚
2: 冲冲跟那几批车被救人拿了，但老大人见那把你什么的搞救死了呢？见那个几批车被救人拿了，几批车都担架下面的，你那个冲冲车被救人拿了的，见那个说就搞救，见你那个，但这边个在村里，这个个来个来个事，等那个账号子搞救车被救人拿了，冲冲跟那还讲忙不？就冲冲车前呢，担架上那个铺子车都，啊，就人家说讲，等你查看上你身上的还讲个各种枪不得的，都是。
1: 你们留意，现在总体推动那么贵的，咱们大局问他，当面说下做些考虑，军队没把他留住什么他。从中给那级别他虽然在电表上透露起来，长不了军队忙都请一把谁。这个猎物奶奶区别些，您些对门透过长期针对脱单前边，针对开枪队举着枪具别的，你们越南国孙他参谋，其中是不是前年长期开枪咱们针对开考虑军队六三的，盲测那么去定在了松江前一批。光没出去对谈前个透过长期针对脱单，您那如何去参不卡去？您到读书。 教育都是前年，参与针对球队组织七个数不同，你对差不养养培养，来住密码你都不谈，来住你都不用去来年定送钱的，长期去参与熊南针对去定价抗体送去，透过长期集体去针对脱单，迎来如何？广东广东的那个主任王秋杰，你到广美出去蹲谈，七个男主编牌，做莫氏全员面谈。 达达六军南面多冬天，可里抗冲的脚步所今年天然休息太久起不他，让所虽艰苦难度亏空用了，国军起估计预计送不贴。使用我所列住密码年多别，蓝块线，没准能被脱下过他，国家没不写到穷月。听闻现在这个脱蓝块脚天体的车个，今年天个，采取正确这个预备他，他立刻举着车就拿，趁表三尺有呢，我了卡的六吨七个月。
3: 崇明黄来去，车马硬座，啷个闲了交个别，可把立场，其他天没不请不约去送不的。茶叶托去忙错去，铁端空的明呢，珍珠托他们前边，只有冷通托，昨年过十七年了，今年民族我对十七七月，他个创业基地局珍珠托他们迎来如何去，铁道入侵去入边，杨宁去，没有早年忙错去过日坑冲的没交过他，忙是全吧，达达六准了，今朝去不说去。 空气上不接触不切去饮食送不的，中国去南美国孙来他们进去不谈吃不，珍珠托他们前边长时间了珍珠等在去提着农村前线，明晚年都不谈，来了年都不，新竹区忙错去七月开去谈送这钱呢，快的些了为一千多呢，珍珠等在去写些着的钱的，等在去读书。

0: 盲错以心的速度切约。透过创业内东区这缺点地位的盲错到我这边。
1: 다 강고래 이라 편장냐 와 조조디 진보한 강고래 대단하지다 디뇨에 체도다 로스나스틴 얘기 SM샤지다 된자 돌슝니게 톱지
0: 토고청 예지드주 짐주토담 닝라 루카기 루문 쉔바 도지핀조케 망초기 투구 치베 짐주테기 쇠녀라 탐보 민네 곽순체답시 차스탕 고시 람스 렉당디 균남젠토 짐주키 성신 나부주지타 짐주키 된자 지자체네 짐주 코리오 처용내 렉스동규 인시 송프리
2: 펜조 산규르 냠자
3: 제초 시주 규자 치베 파낭 로캉
2: 롱코 망초 로고 치베 시르키 디미
4: 샴라 산규르 노르드 카지 슈이 네드 예용디 당랑셉슈 변정디 고르주 정제 지구 소가 정제 도비 보시 지구토 예용디 당랑셉슈 표정 투미 정제 지구 마세 외대 변정디 제제 냠주 제비 당랑셉슈 레드 야부 좀기로 군대 TV 보시 장전전 편의 진소 디네지 지로니 돈이 서로를 로브조르 지구 니대 용 거즈 못하 다디 로브조르 지구로 강에 집에 로브싱로마 식동나 멍위 고로 증압지 동지 유비 르나 전혀 미저 고롱가 동의 주주 인신 저슈 집에 뒤즈 나와디 이제 숨주님 바로 임바시 녀서라 지로니 돈이 서로르 베징기 리슈 표조로티 체드에님의 도배도서 하사로 소버시 너서 니르구토 공스탄 켈레 주주접 듄지 레네카 야데 십시시 듄 코네 제바라 템공 편의 임비 롭신 롭된 방법 민도 꿰바라 레유바타 정치를 리슈 집에 그거 망부 진유바시 니드 로그 총재는 서로 종기 지루니 동시 서로류 군중토배 지구비부터 다딘지 군중토배 뒤지라 신정원진타 군중토배소 제내 지구비위 중미당 유고로와 초로 남아 평승소배 지구 년내 자주 총마세 망조원 바바라 용지로 최대양 투비바시 내서라 저로 종기 예몽의주 편배 로브진지 중기 창진 사도인제도로 급수법비부터 다딘지 전도로토 정진 라제 피주타 사도 지당소의 신의 정진 리모타 로드 나방 사바로 소지 전도 남자 수유지 최 종태 용기 로든 증 종기 로마 갸라 잠 전도 나 수유 바시 네뒤 자제 종기 니도 뉴스루르 예급지 자제 대자 찾아 사고로 치고 로브라 비와타 겔로 주결하 지구 나 수유 바시 지구토 메게디 세린 소녀타 자제 컵륜 거바 자제 쪼다미 연재 집 소지 나토는 미네 제비 예시다 님규린데 그리 접대제 송제지 남배 토네 로마서로 양타비 자제 대자 따와 최대한 세계 바시 내류 내려 종지를 처입 취지 콩도지 신조 마조라 리메토 소비 다제 체브리 다제 시급 마조라 대단 시즌 제시 잡 소 제비 마조라 타니스네 제례 십시 당 더데 면주 십시 롱주 제주 총유 바시 세가 넘어서 드링키 표정 선교님자키 좀증긴 고르와 어시럽라 당 대진 조가라 이교를 쉬다 남기 로사 넘지에라 저보 뉴스 남기 원준라 년준 슝기 나와양진라 당 도시 세계인 세가 넘어서 태행대의 표정 선교님자 년준 슈사라

0: 빈시 차르괴 제신 첸덴 젠키 딥주 락제 캡데 담와타 투총 쩨냐라 레라 창웨 제구 투고 창도 당네 센자탕 추리 레라 창와타 딥주탕 소자 쿠르큐키 게젠덴베 페게 말라조바리
1: 로셰 송지 모지 나라즘케 탕구 모장진 투투네 실롱 당 뉴트신 바마세 총소야 장자타 가자 투투신휴 유메핀다초 대외 가르바시니 사신 규주당외 봉을 고치 갑자 고주 고주타 제조 고동갑자 심바타 냠레 칸케 센서종베 케보 고치 숨자 하점시네 유미스 바바르 탐람 나르웨 양수치휴
0: 제로 니동 쟁아로로 사자 종키 샤공탄 거주 톰법 뚜인 티니탄 책동 니제잠 심바타 규성라 크습 뉴고로 치 책동 야당 계주 케니탄 개동 십제제바타 창마 소자 제겐키 라도 조류 로테르 사자 종키 규상 초그리 고창 고동 계정의 중에 뒤인 협대 당신 규상 협대를 동지 김나 크섭 뉴고로 치책동 야당 계주 개니당 개동 십계라 유바리
1: 등아 지메디 탕구 텔레 케보 카 시저 유지 전주제 팀도야 로지 용법 고치 고사점 세바타 로지 고 개동 잠키 총수 냠데 사신 규슈 케보라 유베 팀상 용기 로지라 센자 퇴레 코네 대유 용법 고치 좁게 예유 스기
0: 원장 산제 탕구 루바타 총주 넘버 제신기바 유명의쿠 지디디도 교로와제 중에 창매 초와라 르웨 킹신 유바리
1: 공도 센터 바디니 고주토 사디아 존키 센자담네 사도 오장키 김바타 유미빈다 초부 람토 치바 세크베 팀좀 되시
2: 생교 카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3: 양카 세취 대외 양양기 디코
2: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3: 초에 염주름은배 꿀새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현종룽치 인천리고 흑외룽진기 생교 초두리체 생교 군두군중 시우디시
0: 생년제 샴라무투스 고주토 뉴통콩 레과르주 시크베 텐좀식 년주슈기
1: 강종사토로 뉴의 초유제이라 외주체외 디니 베이티 튜모 마인비 튠크이티 리자타 피제디 리자시 시접 수지 시진핑 케페토 유법탄 뚜이네 사뚜 켄데 튜레 피제 동괴 시 니세나유
0: 니의 튠궁 야고제네 켄데 리제 튜레 피제 동원이 베이기 뷰제토의 피제라 군디 동외 슈갸사 케진 시그리
1: 니외니 린당 체슈 인베 꼬네슈나 베토 니의 튠궁 야보 칸제 유에 담세나 로리 찬염 니외 조이 추즈 니동 주제 제주 천인타 차구신데 대용제 안 탐부이바타 니메 기주 동보 샤듀 탄송 사쿠레 제자 숨주이 토시 칼론장라 진바뇨와타 남 탄세티 제자 제주 인신베 로콘모로 뉴딘케 우주 튜니 정마세 캡수 퇴념라 덴보총규
0: 페토 니외니 렌중 캄친베 제웨 세르도기 누르부시그리 제 표랑견종 지조 체리칸 변주로 탭주 심주칸기 소장 쉔바 양지 대다르시에바타 공키 뉴 투인 신도르인웨 카라 사드위 청수치웨 냄시니 편준 직변 직로 따라 도출네 표기 틀레 피게 동웨 믹세키 체리 렉자투비 제시
1: 외주 루지케 최제 시시도 지그르 차네 로동케 뉴추 야자 레고 차시 체르도와타 사토로 최제 마시 롱부 담마웨 디세키 차트 차세티 니뉴 베버테 로뉴라 디웨 뉴데가 유튜브지슈 슈체웨 무체웨세타 감세체라 최제마웨 코류트 로도케 네타 뉴부튼세 뉴토 슈체체마타 닌제케 최제 해바 슈체웨 사드 미세키 신뢰 땡외케 체주시 유튜브슈
0: 랑용종 땡외 땅글롭테 기겐체모와 쉔바 징하이보이 니웨라테네 튜네라 박소 땡네메바타 뷰동 체제 뉴와 윤투 초과제기 제주된배 티니 젠캄 응외라 조바타 장도 비제 동외 대외행 이내 당 용수 튼디 표기 사감기 렉자티 벤조르키 균유라 줄네 튼레 톱제 장바 임바타 피제기 균유 메단외 간에 세외 각제 갑조식 임바리
1: 니바 니외 용법란 줄을 꺼내시나 튼공제 미세 렉자니 유도 용습의 임베 제다 제대 튼지 뉴수라 줄 구미티 미장타 니르라 최감시지휴
0: 튼외 토 뉴이기 린당 옥돈 제규티 회기 튼레기 가족의 진식도 교류 치태계 신규로 채선이 위슈 튼레리 녀동쟁을 룬주 파라 회기 록슈 록다 된지기 로동체 千瓦 티압제 둔주 투시타 나동신유
1: 唐行藏拉大德为罗书记长征团队配件调牛当月他拉萨托萨区域平壤宁州现在筹备长征队内所出现启动拉征，扩大直播。

0: shaliwa tanga. Ninglip chi kashi nuju chenpi korju chichi yu. Peritu nganzu chambo sowe te jina lo tu jikya ju gu di me chi pionchong ningzu chenzi chobe dungshu chan jangjin ki ngotu che yipshi. Degar nuju chobe nuju te jikca lego zam simba te jongsi jikca ni yin ki zesun shu ze le hajang toba yu chi ju yipshi.
1: Shingle kyeb gongsu sadu shingde ta ngoze ki buiga tang chowa te chombre to xiandang minja we lekja shikdu gyurishin yu. Loga chonggiri sengri zong, pelgri gundrum chongdiya chunguro, niwe la tene ara shimbu mangbu nye yu. Sadu niwe ki sengri gundrum jangwa tang, tile gundrum ara ki chowa shimbu tu chung yu, je pelgru ara shige gengkruwa yang cheng ki ngotri cheba tang. Kong ki, yu ti gundrum na medo ki dokyo duiche, tangshun gundrum ki dup chungne chungni parayinba tang. Tuansiri chun duiche suyun ki tunggui le dup ngane chukbar mawa yu be, kato mungna xie chewa tang. 치심라 롱아르웨 믹세키 조화식 주비 제시
0: 링네 유고 레리소아 뉴웨디 차진 상부티 사드 수데 파페브디 소웨트 메도 미르와식 주규 베게 믹세키 사웨 튼공기 튜레디 넘버 사바시 림시 주규
1: 웨당 럽도 쳇도 주베 코르네슈이나 뉴웨 야고제네 티니레 웨당 럽도 쳇도 주규 간주 위슈기 로타 튼토 링네 유고르키 제바 정시 진유제 냠도 조급 카세티 제다직 통토바티니 뉴 제바티 인싱 대당 자와라 표기 통회당 튼바타 사드 믹세 제주된바 튼레 당부타 니버 숨바제라 제베 튼레기 레남식간 튼라니와티레 뉴에 비어주시세르
0: 레리난 그지 직직 개진 기운지 제대로 뉴 통공 조보 제대 사드 텐데 튼레가시 무디 따라 주베신토 지토나 시주기 장대 人心타 튼조 人心 치르동와라 편도촌에 튼공탕 튼레 촘라제 코듀 상부용와라 치두치두
1: 튼공탕 튼레 촘라제 님규 상부 식차네 사르두 코제타 튼레 코제 제주 코제제 냠제 띵섭 용급 니외 람람투 체로에 튼레기 수두식 추미 되와 따라 튼디 외당 사두르 켐기리
0: 세린제 공도 센트바디니 니외 튼공 릭바주 시급에 진정되시
2: 신뢰 뮤강 편종 예라 뮤강기 뮤빈 학장 걸 통조로 예동래게 편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부르게 중국 신뢰 뮤강 편종 예라 뮤강
3: 계급 지뢰 럼루니 타경 체디 메기에 공부 지교로 영화 체고 怎么灵也不穷呢？中国也不用硬是。中国也不穷呢？怎么灵体外也不用硬是。每日给来往几天独处做干切的，军团系的他，用吃点家，天猛他的个，过一段去，唐咱最多点不接机，怎么灵是军头不接过？巧用呢，就是定色他。초영내 고모 얘기 치러 동굴

0: 단단히 비징키 추즈 쥐시 닥다지
1: 편중 미마 군접룽친 레군인
0: 단단히 윤투 쉐치 레첸 편중 쉐자 쉐바 동규 투츠리
2: 편중 쉐자 멜로동차 도마니웨 사투 징네 두지 주차
3: 편중 쉐차 릭숑 캐왕 도미에 닝쉐 레 총비에 시르비 송주
2: 편중 쉐자
4: 싱글링게 공감사 다득히 기센시부터니 편중 미마 근접 룽진 레공 벽에 룽진기 균두 치디 레젠 편중 시르시부터니 나팅디 레젠 소주 쇼겐 부산 전두인 디링 안주 레젠 나 덴디 슈브니 벽이 작진 망수 개바 제리바 로선 남게라이 겐 로선 남게라 안주 레젠 나 펜바 투지체나 아 참데야 녜기 아니 아 겐 로선 남게라 모두 두두 슈구이 아 겐 로선 남게라니 아니 칠루 칙두 곱게 계주 개니 로래야 레스 총기 수주도 아니 차례 나와 펴브니 송제 아니 밀루 송줄라 녜베 나래야 아니 레세기 진니 로규 제시 이리 뎁 니슈라 녜와 아니 좀드리 나와기 차례나 슈버타 안 콩기 좀드리 나와기 아니 레스 크기 낭된 출루 튜진기 아 중단 로규 둘뒤 제버타 포장보다레 탕진기 분규르 세바 아니 다가는 신 간된 군바다 간된 티베 남다르 세바 아 벽이 알레 거 중세 세바 세바 소 아니 좀 전난 유바 마세 아니 아 티신 아니 편중 심주 시바타 편중 낭된 시바 강중 링내 시바 속에 뒤뒤 나려야 아니 제종 민요와 지 아 변난요레스 아 다 드링기 아니 편중 시르 시베 치디 레전 나려야 아니 겐로서 남게라 기 아니 갸치 싱겔 힝겐 졸이야 카르스나 아니 고줄이나 아니 편중 사득다 주긴 동기 침을 해색다 링내다 루규 망수 거려야 치디는 그레스
5: 다다는 게 토마 세스크기 지당기 서버고네 이네 토마 고추세 쇼기 디인데가네 나라서 아니 레서 디 총제 마차고 고네 정종기 서버 코레그 뭐네 차샤비 이네 남라 콜로집게 그리 살라 빼면 어 뭘 뜻이 따게로 서버 된데게 아니 정종구 연주 차동아 같이 예만 마세 남시기 테네 자야 아니 시워도 군 저 저장년 봐 된데게 남시기 체주 있는 덴부지스 딘데가네 아니 사서 세야디 아니 민디 있는 타마 사서 줄아가 신문에 송어 지금 하셔야지 남이 슈베 사인별 하서 세레 송수지 요리스 티밍이 요르데 조이네 하셔지는니 슈웨 사인베 하사스 두스타비인스 에 텔레진네 자사 나마 윤신 공주인네 레세 줄라간 마샹 공그사지 지 남베급레진네 에 남사 니 리젤 소그웨 메 치디제디인네 에 자사 윤신 공주 덴베 남비 제제 투스리스 대야 컨데레스네 아니 남라 콜로집게 살라 빼면답게 아 뭐라 저시다게 아니 체도 파괴 리시 르소과 된데기 아니 지게 나를 제베 나를 이네 라세 줄라간 지세 사제디 이네 아니 시다가 줄라간 지베 아니 연대표 숨소과 대담베지 두스 데카르레스네 시안나 최동족과 자외 리스 티이나 단다 당시종 대진종대 내유쇼 농목 니 대야 리진바 야펀리체 대외 리수등아라조 랑가수 리수대인 리진바체 지 대외 리수업다 닝제부조 티이나 카치기 송수리인 티이인 송지다 카치기인 대진종대기 송어구 푸예게 고갈랄조세 랑가리야 저리 아니 쪽서 지기 닝제부죠 저리 섭다 야가기 메시지 내봉스가 리디밀 내봉샤베스 지스 디제니 카지그 손은 안샤는 최동주고 자외 리사이티 티인스 송거 대신 혼나 림부지 뽕바 자와스 지데 야나 림부지 최된 자와스 마지기 된데 송다 만다 요리 이내 뒤쪽에 가봐야겠는데 다 망쳐 날 좀 보지 뿡거 잡았어 뒤에 뒤에는 알아서 탄다 해서 롱하고 집기 겹로기 저리대대대 예송구도 아 너 맨지 땡도 동부를 시하고 잡았어 맨지세나 강송을 쓰기 어려워 뒤에 이제 강송구 간을 동시하고 나신지 예송하디 탄다 뛰노 Magi nejun chong de telung cha kwambe keblo gi ziti ngwe de rimu tungu rimu se tak chu che che. Tene chang na pe ma ka che wa jawa se chi. Di kabare se na to di shang bu ya ge ting sa yin na kar to si gyo yorwa. Cha de ba pe di chi ne si da ni kora me to pe ma ka sha de rab chi cha ting che chi yor. Di indi ka ne de la yin na a kya do pa kwa ri shi di. Dendel dende, ane yu di nala, ane mi sunam jay mangu da, ane chanchu samba mangu. Lakwaardo, ane yu shengi, ane banjo da ngoso mangu, sajade jore dende yena dikshya sunga chi. Dende chi kya du pabga rishi si. Ane te nangwaardo, jashi takyage, ane rime tsamba di yena, Pengar ki ril duk sunga re, Pengar ki ris ya di kawa re se na, tanda sire keblo ri de nga du yi na Pengar ri se go re. Di indi yagi rizi toshu di janya uzi se ya di nga li ya ni tanda poronka da chubsanga pasala di trish chulun retu na se kanki ri di yi na duk ri mu se ta su che che. Di bina Dugu shenbu da yuwa da dola sokwa ganga ringal se taju si juya ba che che tiri. Da tene ma nga ju jingu ma shugu yin. Di indi ka na yang penga ka rila genze sung sha gari. Di sung di ka na di karre se na sere gomba keblo de yari. Penga ka rila genze ti. Danda sere zi ritu si sere yagi tuyaka ritu di shio nungu de chema ka avu chi yari ti. Genzaiga dood shaadayar. Ti uwa nima chokshu pabu nyi chebe jide rizzuun buru tuanba chigli ya ya chaga rin rugi shenbu rimuda. Ti uwa li ya genzaiga zawa di yin sara hamdo kamzaga jeblo deba jangma da chida mangu yose di kato di tsudayar. Maitonga jila Sanya sunga re. Maitongu ri saya di kabare se na danda nga razo yage mijung ri gombe shio tabe ji lunum nga gu ri ju sa uchigirwa mijung ri ri di ri ju lunum nga gu ta danda jarong da zangre ji da geblo nga gu ri di de de yin na ane nye rimu saya tak ju nya kab ju cha yuwe na ne lakwa da nya ka kien lo ba de yin na shokwa da shugu da Oma da ka la sokwa ganga rimu saye ta ju yabu che che di indi me zhongu ri la sanya sung. Tene zongzai ga ri la pumba sung sha. Zongzai ga ri la pumba sung ya di ina tengu pumba ri shamde ina trip zongzai ki denga di cha de zang ri de zongzai ri sikhi yabu cha. Ine chi su di pumba trish da ge ga pumba namba di tenpa indi a ri di ming la pumba ri si. Che che, tūsitāni ngā rāzo tānda zūlā kāng tōgā tā nī lēshīyab līng rēchī tā nī sī tā pūmbē sū yīb sē tā chū sī bī che che tīndrē sīrī. Chēb kī kēk rūm lō tūng sī, tā ngā tānda shūyā tī tēb tē chī kī kēmī lūyā nē mā shūg yīn. Tī indi kā nē tī tūng tī yīn nā kār rā sī nā chēb kī pū nē bāb yōng yā kī chēb kī pū chū tī nī chūng kū tē yā Tungki haqwa saa chori. Tanda tibki mesezo yina dagaya tungki haqwa sigi yori chungu de. Di pionto chukwen nangza ma da shen kiaqwa shuriya yoma ri. Dunbe nangza ne kwa kiaqwa chadi. De tungki yibdi yina sebu shira yibu che che tinte siri. Tene yugwe ri la bai pi usi. Di tanda ngaranzo da tingsan shubi yina. Ani mego pabzu cha se. Rī tī nī ishyam kī, tī rī gu tī lī yī nī, chimei kī lī yā lāngā chā tēp chī kī yō rī, ti pata yins, ti shenya chikda, yang ka chik yin na ti shamda yang tingsa nga ranzo goyo da chukui lel kya ya ki pata zibshi di rimu sebu chik chok shuk chik ar, ti yukwe di la pata si. Tene chengbuyu cha la kolo sung ya ar, chengbuyu cha la kolo sung ya di changpu sa di tingsa chayba yin na dunlu de jen zongge nechung chong de ki Kongi Talung Chang Ki Tenga Gwamba Cha Se Ni Gyablo Yage Pangda Cha La Ya Kholo Rimu Sebu Cha Che Tinti Suyo Re Tongka Ka Cha La Pema Si Tenga Da Andam Sota Nyingwe Yo Se Gyablo Gu Riti Le De Pangda Cha Che Tebe Riti Yine Deli Ya Shib Sa Gu Che Si Yine Medao Gin Dama Da Loma Da

0: 도기 대단 숭마리 제 쾌바식 세낭 여바슈
1: 생린데 상쾌 로조기 사바미 시동 갑자 개외 간바종 뒤샹토 사지 도기기 상종 멤버식 유지 롱어 니슈자장 니 제다르 칸리샴키 조사카도 교대 감직타 자세 노베 차송라 데네 레바 슈타 카세수 손에 지신비 조베 대탄라 송접시시규 콩크미라 춘피세시 샹종케 블루 소리 멤버 규마시기메 유저티게 마조게 셈나 구글 챔부터베 자단케 라지시기라 따토케 멤버 삼보 시베 체니 칸사케규
0: 포삼 이라장네 소리 롭종체 제로 책동 국제 제주 제주로로 춘베의 감바종 직장 패배 도 김식투 제여바리 급디 사게 토에 도퀸이 사자체야 멤버 뇽와타 팀주 차진 신도 셈베 망초라 네시포체 쇠곰 코나 지기위라 네버링게 류라 투치웨 년제 중나 초규타 소어멜람 대발라데네 우주기 도곰 야신유 망조 링가라 누루키 레동 제티 매진 포장 답디 마르 추버 딘줄레 텁셰 마니베 네시 충자 망보 차첸보로 교로와타 차지 네시 김장 가식 자가 제대도 동화마세 타나 네버링가 튜도라 맨주메도 배왕키 선두기 르웨트 남야 민니 숨바라 교르기유 지두기 전시라 작베 양아웨 남바 대달레 로나충웨 최비기 셈라 폭든기 사빈식 토르와디 시엔 제수 진바 소리베 맨슝장네 랭유 망조기 네튠 시주티리 제로 책동 국제 구주 고글로로 로나 쭉숨라 레베 최비기 파마니비 미든 토바규 시에즈 총기레 베숑 베멘 롭터라 롬녀레 제바라 쥐진 듀인 로시린 콩기 쟁규 필루스토리기 작제 멤버 참바틀레기 구감투 로지직 팀키 소리 중로 장전 제바타 Nyamu Serkapso Menjuiki Laklinta, Menjura Laklinte Jangzun Chexing, Chamu Lokjunki Wodu, Suri Gyushi Menga Lunzin Hurda Chebari. Xenyutu Lomnyir Chirin, Gopgara Chowar Gazi Chemu, Wengyang Kongki, Chexu Bangdi, Lodian Gyurmeki Ningru Ladene, Suiginki Pulu Suriki Rikwe Chunglutha, Nedo Menjuiki Lakze Changchubar Jangne, Lejinki Menjui Laklinte, Mengshi Dianbuding Yobari. Checha Rikwe Nela Seda Mijin, Menjui Lirini, Misola Tukbe Tunjinsik Yinbe Wangki, Nyedong Sumlone, Nyedong Shilue Para, Chuebiki, Ngechiri Shigazi Menzi Kangta, Peorang Gyongchung Menzi Kang, Shigazi Chonggiri Leri Lakze Lubling Jesu Sabchongla Gyuti, Suijun Pulu Suriki Ningjuita, Tingrab Suriki Dushi, Nyamtun Songjiki Tapshila Jangjun Hurda Cheba Tedara, Melung Azamki Shunglu Laklintang Jebe, Tongdu Medrila Chongdara Hurda Cheba Gyu, Kongki Menju Lakze Ninshin Yarkia Chine, Yuzhou Jiki Mangzhou Tsui Tetang La Songjong Chebara Ngarwe Yiji Tang Ding Zui Ki King Yobari
1: Zhokui La Xi Tsungki Mianpa Shidu Kyuru Nye Sori Mianshu Jangpa Ni Rangyi Ti Chowari Dundo Dongche Zan Mianpa Miyu Ngoma Ni Paiyu Ti Mianma La Neju Sokyob Ki Xiamdi Shu Chi Yi Si Pab Chabi Gaja Ti Ni Kongki Mianju La Tse Zhongbe Tome Samdu Tishri Nidong Gyami Jumi Shiluru Xunbi Ki Jangzhi Cilin Chung Si Kwanta Nyamtu Minxiong Chongkin Lopcho Kaji Chaji Lise Chongjie Cham Yana Zongzhong Tu Damga Chen Di Demi Wengjiang Kongki Semta Sangje Nga Bidib Ta Choi Koche Dokti Suku Ne Rengi Kiesa Chase Paiyu De Kamba Zong Zhik Xiang Subi Chongso Loibushi Gabdi Zhik Xiang Ki Zhokui Pei Chewe Lampu Ni Xiaxi Yinla Zhora Gya Che Xin Zasa Kator Yinbe Zhokui Ki Minxiu Te Gangen Chenpo Yu Tuti Ne Song Xunbi Ni Mengam Gyabdu Kursi, Dabu Jaki Guiwe, Lewar Juchang Ge Ngakon Ki, Dato Mienba Jibu Tele Kyurwe. Yargun Ki Chachang Tha, Kachar Puyu Ki, Namngen Kaanshik Chechung, Mangso La Mienju Ki Guigo Yuzi, Kong Ki, Timuru Dabu Xuene Zhojang Shikikyu. Tidar, Rangjung Chajin Shindu Xienbe, Kueyang Zhogui Ki Yuzho Tiru, Nyirir, Lewar Juchang Sa Zhuwa Ni, Gyunden Tu Kyurde. Mianju ki xiamdi xiangdi yongla shuwa maasai, dengji zong ki longku zhoba la yang, mianju ki xiamdi shugi yubi, longu zhonga zham ki dato gorgyu mianju la zhurin rimzi gyamna, chunbi ki mianta mianju ki xiamdi shugi di, chekdo nidya chukju laksam singyu. Pargab shi rin, zhogui maangso ki cawa la, gazi chi la, kimchang maangbol ngumar ki mianri zhunshu mi du, zhoba mi nyuwe, neshi po zi, duru suyukum chene du ki yu. Nezui tinte gapsu chunbi ki, Neju Sokyob An Thangpo Yinbe Zatun Shirsung Kimsang Ke Uyuchuk Tha Neshi Paola Matyo Para Neju Sokyob Kona Zikshir Zine Menju Zhojun Kaayi Su Zamyang Mirinba Tha Zhoba Mangbe Meri Zhujo Medu Tukje Trinzo Leto Rangkim Ke Pe Tha Lupa So Chabla Zhujiyo Me 문장 콩키 샘띠네 마소 데마타마 용웨 제와체벌리 메리 총자라 나와두베
0: 까치 런다라 태좀기야 타마라 폭든 된송체 맨주기 레라 통마르 슈급 최베라 체비에 까네 치슈니 맹외 군바티리 개개 진진키 수레 나웨 표면 감 도점 유바티 배주의 차지 콩키 더 숨시 참수 총기르네 고르치라니웨 맨제 뇨구키기 용법 된자미라 맨키 마네 유구링이기 착도라 법디 미경와라 링김키 랭위양조베 콩키 타나 김장키 누루양 종괴충 로송라 전중차지 콩키 냄투라 신네 윤투 서버토에 리가르규티 맨주 투줍타 레닌체 러접룽게키 깨둑망괴트 모동 경제티바타 렉숭 마게킹바니 윤통라 교류 류샘기 동해 집수다라 조신 초에 쿠르부니 락세 뿡바르투베트 나수 쉔베 최비기 삼루로 균도 중화디 급시 김장 루룹기 실류 소와 담가 제신 랑코르 뉴네 치조수 용법 소파타 맨주 제바니 쇼레 잠투 지규레 텁시 많이 버리 녜동 쪽지로로 랭이라 꾸진 학바르 치웨게게 참바티레 고지시와라 시에바리 튠디니 양아 차과 따라 숨니 트위기 최비 니레 세드주 게겐키 고제 강보로 케자 너접라 쥬르디 카냠 조벤키 제바장신 고제 타마리야 ngermishin pulu suri meri ki chashala thugru nengi yu kapje ki kachi wangki thongme semtuin pholakhe kap korang nongkyu ki damla ching genla ki suire nangwe mengkam la tashin lariyang khongki chejim la samlodang tene nasu shundu ki tamjala chiten chekap korang lubru khodo sebe sholle shadi mengkam gyabdu khorshin simnu yugu ngarsi neju sokyub la sha tading korang ki sumni sangshin yugu metongwe dingchuni
1: Tome Pundu Gyatu Yila Changshi, Kwanki Tota Parsumtu, Jogu Manzo Ki Menta Menpa Dengawe Netsu Semla Sungde. Gengunso, Sushi Kobe Wanki, Guidu Midewata, Neba Kanshi, Yuri Jeju Chigweze, Kwanki Majiba Chede, Kimsa Ririshin Tu Menju Chiba Jowata, Menge Shinkyu. Ngarang Neti Dengtu, Tuyu Rinpo Luya, Imji Chunbi Ki Ningru Chimbu, Menju Nangwe, Tani Dema Tamara, Zowa Rangja Peki Yu, Ji. Kendram Nesho Pope Yumi Nordeki Mila Gawe Chisha Korsi Tida Jubata DW Bezuni Juegi Milawashiri Chunbeki Tui Rinpuro Tansam Di Roba Manzo Tsu Detan Langini Chachi Cheji Pyeonche Shabwe Wanki Yido Jami Junga Loro Jigishan Tengwui Tan Sishunki Tugur Gyabyorwo Koran Nguesu Chonzu Bulu Membe Lene Dengke Jibata Menki Gwego Tsama Sishunki Genle Chebe Mengshi To Dawarere Labo Dian Lengju Chungwe Benjor Ke Gange Tan Semche Yonsu Sishu
0: Sengelengi, Kuala Nganam Tsui San Chupatini Shizu Chonggire Kamba Zong Jigishan Surubi Chonzu Shangzhu Memba Chubi Ki Gorgwebe Tenzum Goju Tu Kongni Tanza Mangzo Ki Dedan Sungmari Ji Kueba Diri 喂,天哪,苦就出街穿了休息啊。科技呗,出路呗,出路有些局呗。啊,自己。看叫念浪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哎,卡巴东大,铁外我说的是。三个年纪,想了母体,过去图,参照中间的马卡中期,忙做这组切的,路的前里,我就来这儿修吧,写课呗,趁中心年终休息。见到古别拉萨的,你为啥不得这里?
2: 所以请你我就来这对路的前区域的来个其新别人间家族你们差不多满增把的妹妹男主长出不接铁东主差不多日时日定途二时我当年我就冲冲都推动青龙兄妹所以请你我就来这儿修建人间家族团长为马尔甘基连名忙错全出给孙子双儿与空车马尔甘总务堂总是兄弟结局了这座堂归之我陪下了局内地位冲击了拉萨的用内听啊 강사라 레가 직지 제비에 초와 배디 죽지디 다리신 라자 링교유에 초와 댐부식 기구 초유
1: 참도 총제리기 내뉴 채동 체유 개진 인배 만감 종기 소리 청리 고주 라슈규티 신규네 랑구도 규르베 수냠 퇴베 라렌식도 지네 네베 로숨지 짐제템나 만감기 만조 니동 쉽게 숨주 하즘 장도 레라슈네 내뉴 용법 고티 시동 숨제 응업주 응니 총유 제 만감 좀 시도이게 주시 좀 받아 뒤도 서지게 긴고와 하고 저시게 뽑아 챔부 되다 주입시
0: 좀제 대단히 마감 좀키 공화 참매 투문 배준 제비 제부시리 종용기 림지겸나 내뉴 통고 미딩 초동 학점 제실 제네
2: 레미 데르탄 제니 초제 콘도 네민 추바탄 챕지 겐장 링케 마르캄기 총베 산에 티게 녜제 뉴슈 응을라 돌린 체규로 제귀 제바타 레든 토종 하사라 내초 기체타 변종 마저서 킬

0: sumchul haksam ta ngwache chume tingmang chebari mingara laba yukhe mangzo nam duilung dechen ta niu chushuru so lene chunga la gopsha jebe sishung ki nemi ngakwa ta kele ki lemi lo debu jeba mangzo la bubara tenbu yungwa che ki kuryu sangbu shik chayu
1: zenu ki shenchat mingde mankam zong ki chedu sojong ki chungu gochi yada ngapchu tangde dongchuk debzu ta chunjung ki shingchu tenba
0: 추제규주소케레네소마쇼콘케소종카티닌체바라레미망소직동게미납중아슴라챵네 대가라 십주 갤린 투비에 두시 타종기 개초 쿠르레드윈 덴디탕 십자비유 체드윈 레게 중유 고르티 야당 개주 당화타 라보기 체돔 갤링유 고로 티니게 제바 뉴트브 규티기 니티 야당 숨주소루타 고르 숨주소숨 림고 응유소 니게 학잠제 뉴바 챔트윈유 고로 티듄탕 개동 당화 멘팅 굽주 학잠제 와라 린탕 고로 티게탕 책동 심바 망초라 미류라 3대 매균키 겐죄탕 레메 겐주 뉴바소 제덤나조 제네 레미 망초 레줍탕 초왈로 데부 용화라 체유
1: 다세 디투세세 게 겐고르와 하바차시기 모두 쳬바시나 민가레 레제 쿠토 동초 순세 갸자 갸주 켄에 예스바타 사콘 카질라 갸자 굽주인 덴보충네 겐캄제 펜데 교뉴르 응은시 협시
0: 세시토에 응우주르 레터를 쇼바규 마르캄기 망조라 라자라바마세 콩츠 통갸탕 디럽기 녜주 제뉴 치르치유 Kengam Zhukyun Tha Leishu La Gyundi Tungi Songzhe Thamsab Chibye Namba Thi Satyu Segui La Kengam Ngunjo Tha Jangdo Pige Ki Limbu Sarpa Shik Chui Shib Cheyu
1: Senglen Che, Kongto Senjuba Dini Gojik Tho Chamto Chongye Mankam Zongki Mangzo Rizu Che De Lodi Changri Ngojyu Leta Shubha Shikwe Be Chinzong Tashi
2: Tudo Sarpe Dungyu Ki Khomja Dini Tha
3: Zidu Denbe Penjong Ki Punyul Dina Se
0: 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起胖子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起美龙他的契机三十不定全球龙城烟城里过学位龙城起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三九
1: 사제 종 창조 상케 센서 댐조 댄시레 사제 도제제 조바 튼주 다자 댄시 토단 바큐시 공개 팀사로 왕외 자라무 예 참마라 센서 답휴 튼주기 땡아 군가 레브림시 샘젤 조규메 노루케 센서 민다웨 사자 신에 센서 뇨쿠지휴 공 토브 유바마세 노루케 샤셰야 냠루기도 왠장 다자 랑김케 센서 마웨 카라 노루 샤셰지시 Tele Tumbe, Jimata, Luke Peya, Chinka Yubutu, Jujubushi.
0: Tunduki, Demjuni, Sajazon, Senze Tunleki, Lipjun Chimbutuki, Sigma Zamshiri, Tangme, Simule, Debashini, Monjang Senze, Yonsu Lupe, Sesi Simbuti, Roshe Kong, Tadun Tanguin, Gungatang, Chike Tusu, Tongzuru, Chilun Dangwe, Tangma Gigun Chiminula, Kyunguyang, Gumtapche, Sajazon Ki, Senze, Kodri Kodri Lamikti, Yuji Nambe Mu Chi, Senza Dipsu Dinshi Chargui Chasing, Chandian Jenki, Dipsu Lakze Kapte Tawata Tuzung, Junyara Lela Tangwe, Jigu Tugu Tangu Tangne, Senza Tang, Churi Lela Tangwata, Dipsu Tang, Soza Kurjuki, Gizan Dembe Pige Mala Zubari.
1: Loshe Songji, Mu Chi Nalazamki, Tangu, Mojang Jin Tune, Silung, Tang Yung Tushin Bamase, Tonsoya, Zanda Tang, Gacha Tutu Singhu. Yume Pinta Tso, Dewe Gawiba Singni, Sashin Juju Tangwe, Pongu, Goti, Nabja Guju Kodu Ta, Tizu, Godong Nabja Simba Ta, Nyamle Kanki, Senza Zongbe Kebo, Goti, Sumja Lazam Singne, Yume Tsu, Babar Tablam, Narwe, Yang Su Chihu.
0: Chilu Nyedong Zangan Loro, Sajja Zongki, Shagong Ta, Gerju Tumbo, Dun Chi Ni Ta, Chekdong Ni Jizam Simba Ta, Gyusang La Kusub, Ngui Goro Chi Chekdong Yadang Gerju Chi Ni Ta, Gedong Shibja Jeba Ta Changma, Soza Chigen Ki, Lado Joryu. Lothir Sajja Zongki, Gyusang Chukri Gochang Godong Gyeje Ngepchung Ngepdun Khyabde Dangshin, Gyusang Khyabde La Dumzi Kimna, Khusab Ngui Goro, Chi Chekdong Gyadang Gyeju Kenyi Tang Gyedong Shibjir Ayubari.
1: Tenga, Rimeyde Tanggui Tile, Kepo Ka Shirag Yuji, Tunrubje Chimtoya, Lodi Yongbap, Gochi Gulhazam Simbata, Lodi Gor Gyedong Zamki, Chonsu Nyamdib Sashin Gyushu Kepo Rag Yubi,

0: yongki loji la senza tunle kone deyu yongbap goti chobye yeyun singi yubshi.
1: Ngonjang sanze tangui loba tang, chongzui namba zi singi ba, yume nguku jiti titu kyurwa jie chungne, changme chowara rewa kengshin yubari.
0: Gontu sentu ba dini goji to, sadya zongki senza tamne, sato ngonjang ki jimba tang, yume binda chokbu lam tu chiba, shekwe be chingzom tishi.
2: Sengkyu karzo sewe, tang segi karku.
3: Yang ta si chu de we yang yang ki di ku
2: mang zu tu ne ling we mang sim ki bu cha
3: cho we nyum yu men be gu se ki to ra
2: ta de ki ki san si bu de ni ken jo long chi yan chen de ku he we long chi ki san ku chu de li ce san ku kun de kun chu si bu de shi
1: sing nen ye sham la mu tu ko ju tu nyu tung kun le gwa ju si ku be ten zum shi nyen ju shu yi
0: Kanjong Satoro, Niwe Choyu Rila, Weishu Chewe, Dini, Beoke, Tumo Mayimbe, Tungkui Ke, Likshatan, Peke Ke, Likshashi. Shichab Shuji Xi Jinping Ke, Peoto, Yubabtan Duyne, Satu, Tienden, Tunle, Peke Donggu, Si, Nenshi Nangyu.
1: Niwe Tungkun Yagbojene, Tienden Likshye, Tunle, Peke Dongwani, Peoke, Buze Towe, Peke La Gunde Dongwe, Shukyaksa Ke Jinshikri.
0: Niwe Ni, Rindang Cheshu Yinbe Gwane Shuna. Peoto, Niwe Tungkun Yagbo Kanche Yue Tamshena. Lori Chanyom Niwe Choyu Chuzi Nidong Chukye Gyeju Tianyi Tha Tsa Gu Sinde Gyeyongi An Thangbo Yinba Tha Nime Gyeju Dongbor Shadyu Tangshon Sakwe Le Gyeja Sumchu Yi Toshin Kalung Zangla Jinba Nyuwa Tha Nam Tangsati Gyeja Gyeju Yin Sinbe Lo Kormoro Nundin Ki Weju Tunyu Rinwa Ma Se Kyabzu Tunyom La Denpo Chungyu
1: Pyo Tu Niwe Ni Rengchung Kham Chinpyo Zewe Sirto Ki Nurbu Shikri
0: 제표랑견종지조천리칸변주로탭주심주칸기소장션바양지이태다르시에바타공키니외초인신도링웨카라사드위청수치웨냄시니편준직변직로다르토큐르네표기톤레피게동웨믹세키체리렉자투유제시외슈루지케트제시시도지그리차네로동키뉴추야자레고차시체르도바타사토로트제마시 롱부 담마웨 직세기 차트 차세티 니뉴 베버테 롱뉴라 티웨 뉴데가 유튜브지슈 슈체웨 무체웨세타 감세체라 트제마웨 코류트 로도케 네타 뉴부튼세 뉴토 슈체체마타 닌진케 트제 해바 슈체웨 사드 미세케 신뢰 땡외케 체주식 유튜브
1: 랑교종 땡위 땡글롭데 기겐체모와 쳔바 징하이보이 니웨라데네 튜넬라 박소 땡네메바타 뷰동 체제 뉴와 윤투 초과제 기 계주 된배 티니 겐카 문을 조바타 장도 비게 동외 대외인의 당 용수 튼디 표기 사감기 렉자티 벤조르키 균유라 줄네 틀레 초제 장바 임바타 피게기 균유 메단외 간에 세외 각제 합조식 임바리
0: 니바 니외 용법란 줄을 꺼내시나 튼공제 미세 렉자니 유도 용습식 임베 제다 제데 튼지 뉴수라 줄 구미티 미장타 니르라 최감식이
1: 정외 토 뉴이기 린당옥던 제주티 회기 튼레기 가족의 진식도 교류 치태게 신규로 채선이 위슈 튼레리 니동쟁을 룰룬주 파라 회기 록슈 록다 된지키 로동체 千瓦 팅업제 둔주 투시타 나동신유
0: 당신장라 답대베 록슈기 장진 튼레 폐제 교류 당부타 라사토살 크위치 변종 닝스 천재 초배 장진 된에서 주제 책동 하점 대다 득부 시작부터 Ninglip Chikashi Nuchu Chenpu Korkyu Shishikyu. Peitu, Nganzu Chamo Sowete Jena Lo Du Jikyan Jukuti Me Si Pyeongchong Ningsu Chenze Chobe Dongshichang Jiang Jingki Ngodu Shayibshi. Dikara Nuchu Chobe Nuchu Ti Jikca Lego Zam Simpati Jongchi Jikca Niyinki Zesun Shuzele Hajang Toba Yu Ji Juyibshi.
1: Single Kyeb Gongsu Sadu Singde Tang Ngoze Ki Buga Tang Chowa Ti Chomre To Xiandang Minjawe Lekja Shikdu Gyurishin Yu. 토가 총기의 생리 중 펄주 군중 총대의 총으로 니웨라 때네 아라 신부 망부니에유 사드 니웨기 생리 군중 장바타 딜레 군중 아라키 조아 신부도 총유 제 펄주 아라시게 근크루와 양청키 모두 제바타 홍키 유티 군중 남 메도키 도규 뒤체 탕슌 군중키 덥총내 중이 바라인바타 튼스르 존 뒤체 수준키 튼규레 덥간에 초바라 마와 유베 카도 묵나시에 제와타 치심라 롱아르웨 믹세치 조화식 주비 제시
0: 인내 유고 레리소아 뉴웨제 차진 상부티 사드 수데 파페티 소에트 메도 미르와식 주규 벼제 미세치 사회 통공지 퇴례제 넘버 사바시 림시 주규
1: 외당 럽도 서터 주베 코르네슈이나

生活处别来真的呢，平常农村年轻人口，条件农村去求对日子来真，日子家子确定是不是？哪里真做用修看，别装眼。

0: 타 카르키냠 귤타 귀귀 띵키 양다소 년귤 동대 리직 기베 드무 디나샹 리직 갸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1: 생각 넘어서 세계 동당 천의 수는 거시 세진 라소버 근데 진비 이내래 카세지다 지동계 정신 대모 표배 망치어디는 전도계 정신 대모 딘제 뭐요냐 쓰시도록

这个年别格里呢嘞，说是这老外的呢嘞，杭州亚裔女不定这些天下什么什么的多了。

0: 단더니 삐진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카라니.
2: 니.
1: 엔종 룽치 년칭 예궁. 에게 룽치이.
3: 자웨 파양 튠팅은 튠팅은
4: 시베 낭세 뜨든철
3: 디무 멤버 케버이
4: 렉베 강상 디너준
0: 단들 힝게네 생고 속베 린첸디니
5: 펜종 룽친인지 리공 대게 룽친키 대다로지 태동 리친 태동 파르낭 맹캉 시브티시 파르낭 맹캉 시브티시
6: 자스탄 덴베 생에 남초 공감사 단득이나 주 생고 속베 리젠디니 펜종 룽친인 친레콩 벽에 룽친 털이야 리스니마야 차친 신규지 주야기 파나멘카 시베 태동 리젠디리 드링기 리젠 안간츠 응알신 표랑경종 니지 응원고 춘진디네기 게스나디기라 덴지 슈유 게라 감사
7: 공감사
6: 게랑은한주 공주님부리지발레 딘제인데즈마다 게랑키난주 다야 레공원의 차샤비네 차례조르지 가림베텔이야야 무진의 세지스나로 가인스느야 은한주 야지센로즈 트리아 게라네지 그래스나 그래서 뭔고 춘치디네기 다도스 차례낭의 시리스드즈마이나 튜융은한주 리세나로리아 멘지칸기다 멤버즈다리부도스 딘슈슈워르발레 딘제인데야 은한주 셈부베 트리네레 네리 뭔고 춘진치 도스 트네다 게라도스 주셔서 결라고나 줄래거든 차례디다 이니 카라치나 삼삼 딘데기 삼료 세브디지발레 딘데인데 좀 막결라게 당도 있는 결라기란 주다 레군기 칠레 슈네임도 차례기 남자 카림베텔이야 세티스나로나나
7: 아 땅아 좀은 이제는 디 그래
6: 소레디 차례 주발라
7: 데바 차스는 내리 응고치아디 조스네시지 아니 디네 아니 디당롭스타 디웨르싱키 나제순데 응고 근데 스치오유미 근데 그거 지제조 어디게지
6: 레슬레세 다딘데 인두스파 있는 게라이케나즈 레공게 실레디네라 하장이 표준 속으로 발라 저디네 미 숙시 디탄타 타는 신양한 주근에 강론식이 김베다 미디탄이 하는 속이 되서 많은 딘데 근데 시정원고 치고이메다 다다는 신 튜균기 수수 세주 방라테리아 토나 근데 치고 라소기 낭튼디 데시리 발라 다디잠 마생한 주 다른 종근 뉴스디 차샤비네라 양한 주 미리군의 차샤는 미리기 디탄타 치소 라소 긍지테 탄다 저와 덤 서브 유브시리즈 발라 딘제 인도스 마다 티링게 레잔나 로레게 라게 조 치디 카레스 나이날
7: 다 정춘뉴즈 손데르 춘베 네
6: 급서 발라
7: 급서 근데 세제 수수수수 숨겨 치고 왜 걸
6: 시발나 레셀 오늘 게라게 송송능 신체쟁한 난주 정충근의 니네레 도도메베 당난주 내주딘데 퇴연탄 퇴신 여버타 딘데기 내주신도 좀만 랑소스 디탄리아 송겹체야 당당듯이 정일이야 누수 여베 급수이는 랑자마세 랑소스 카라세 년잠키 다 로브이나자 에메네 스미푸두라 소껴비아디 니네레다 안난주 토르도메베 겐지더브지리지발레 딘데 인두스마 게라게 티링게 낭드 나로리아 조디다 정충근의 난주에 낭드 딘데지 당한 소디 장교비나자 에메신교 디민타 카레스는 쳇도 카레스는 체리 탄튬부 컨제지 최고베 텔리아 도송어드 능이 슈워즈발레 레셀 정충뇌지 세아디나 정충캄스 중외 군대 민베 능추신 뒤자마이나 미지키 치소타 유노 당능시 링네 크루소리아 너 심부소워지발레 대장마세이나 변종더불 차촌비는 변종디니 초베사토르네타 당내신 스시키 주브스디는 뉴싱치라 뉴주기 크루요 냠심바제 인두자마이나 정춘뉴즈 망웨네 딘제지 임타다 조디네레 사용타 당내신 딤니 Timin, Dam de Churu Lasso, Rengchung Ki, the Sashi Ki, Nuzmang, but in Jeshtoya Yoshibala. Dinjay Nuzmang and Nanzu Rengchung, Nuz and Nazo Ki, Casually as Sindo Ta, Tanasi, Nuz Didalia, Kundu Kemo Jungungo Ta, Ni Yuchi, Besijaya, Dinjas Lobjo Nabina, Nanzu Rangso Sunese, Kimchi Titue, Legbegon, Sungon Chiba, Rolam Chitu Zamase, Tatilingilis and Nalorin Lekalaki, Titabu Nangdun, Shik Tajina, Dizamina, Tengetsu D. Taking Nangdun Yarbala, Yapus Sanjo Nanji, Chinjo. Yang 펜도 준통리지발라
7: 다 사용 기업들 망한 주유 유법 단두네 탄이세 라네 네 사용 규 근도 지 지바탄
6: 노스
7: 아 사용 기업지 응 경유 사용 기업스네 최고
6: 노스
7: 계시 난도 대급 사용 기업지 남세 미수보다 강배 고치네 치 통고 미가베 게니 치 치고
6: 레세라
7: 통화디 아니 랑키 골로 숨겨 야고 차야디 조조네 치르 동안
6: 시시라
7: 아니 잠기 키 김치 체크 워도 아니 거고 봐
6: 나스
7: 안 변 차선 이게 치스데 디비 워다 니지 워
6: 나스
7: 어디서 그 차선 봐 차선 서다 워
6: 나스
7: 그거 야나 경 경기 Yang na, bula mang xin, jin yu ren xin li gui sang ju tang mi yang na, tep zang ki, tep zang so le kub gui.
6: Nice.
7: Ang kang bie ji, zibu qian bu ni wo tang, lo ge par jie le kub mi ruwa.
6: Ah, le se le.
7: Tiwe to ni, to gang, tiwe to ni, kang bu to gu zi jie ni, to zi ni, chong mi ya sun di, chong mi ruwa.
6: Nice.
7: Kesi sami kyoko lo kwan nang tu yun lamsi gol bari gup jing mi zum di jokzi wala kaba.
6: Nas.
7: Yang na jokzi jam tu zubur di ni bi gu gi rang gyu go ur sung gyup chi ya di zo xin ba.
6: Nas.
7: Sami gyup cha chi lamsi kurin gi kurin di bi go ni chi din chi gui ba. Taan di gup su un pian zu chan ka kyun gyup gyum du.
6: Nesela.
7: Zu zhun wei bu ti ne zhu ge ni lo ge nan de de mi ro lo ge sen dan zu dian ti ba
6: lo lo
7: di nan de mi ro an kang bei qi le ne san yu ge ci sam lam ku tok bu
6: de se
7: tok zi kang ji ti xin tu gun to bu lo gu che bian ya qi zi ru
6: ji ji le
7: kang bei qing wei ge xi gui qiang ta sa bu 这个城铺是广告牌是吧提醒你个气味我们这趟把那位我们不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预备预备你 tu ni lang ko tang lo kor me ko je nang yue ci lam kyo tang pu su ne ge me tang ding me mi yong wa qi gu jin qi gu xin ti tang tu zu on dok shi lu ne en mi me ge mi we wen guo qi gu ba
6: le se la
7: kor jo de jo gi dok ti cho gi mi bong bo yun te gi gu di ding tu ni ne guo tang ngo dong 了送给我吃过吧？那是了。嗯，到这嗯，就是看老板准备去嗯，公布短期嗯，公布的短期大白固定了年年，过了送给我吃过吧？
6: 嗯，那是。
7: 嗯，到这趟嗯，给不了那点预备米嗯，啊，那个你得空送给我吃过吧？嘛是，不用压价呢，吃饱送给我吃行呢，说不用，他不急过吧？
6: 嗯，那是了。
7: 今年得过吧？ 俺三月给不差起，蓝色冷看冷看呢，拍不的阳性检查为啥子吹过不的？
6: 那是了，来了。大家那个都是我这前不久前，那三月给被决定拿落了一年来，叔叔看来是三年明朝二十八了。嗯，从三里啊，属于那从三里啊，他弟拿落了一个啤酒器，认为将我弟给啤酒器啊，他养起来开始，看来是老看拿落了一个，特别那么都不精明呢。像叔叔桌子提他，他让你俩右边看来是呢。比过的肯定是比较亲切，人一个过送给钱了说，他对面那客人吃了呀，加起咱也属于比那样的那就上面给被推着拿了呀，肯定结果被拉少点了呀。他给那个这些查出不起账难说，听这一堆在把人呢，那就加起先着处理一年了，但那就没说说内部去那边都样么呢？说说说老菜那着，他记住的那老了呀，客人给看的是呢，嗯，明天肯定去外面地铁了呀，但忙着其他幺二八了。听这一堆说说看的是呢，肯定是银边玩呢，让他人给看的是农村。但这外有不起这地难这一呢，亲兄弟这边呢就特别个不熟，俺俺就顶这个军事的呢，说说落了呀，右边呢也不是他有的什么给出来了。但俺俺就三月的隔壁个不熟，但肯定是这没钱了，三月不然给女子技术就用不得点给出来了。现在俺俺就七叔三月不差百几的呀，但俺俺就俺吃的那说的不没准备过，顶这个金钱这一呢，俺。鬼面去女子顶着，女子昂也不死个完了。几个男老李啊，此生在海死也是完了。顶着寂寞穷呀天里啊，养个男子吃都肯得吃饼呢，也会被天里啊给那个木头呢，塞进那种那小鬼了。
7: 那是俺的小军的女子媳妇的，俺在我们穷呢，这些惹不他人，不是怪不得别人求军送的，没军送的，要完了，
6: 累着了。
7: 第一说你的了，我过去头了，你为了唐不敌呢，狗牛啊，把狼塞把七百，开给不进，
6: 累死了。
7: 陆空给陆桂菊不疼，
6: 没
7: 学会念个没不说过不拉老切，皮具前面中啊，
6: 那是，
7: 哎，没跟从个。沙头头，可不年呢，阿娇那边看到那个孙的胳膊，
6: 累死了。
7: 龙背胳膊，给龙背胳膊多少个小时，胳膊骨呢，底下块头垂着呀。
6: 累死了。
7: 你不听我那些呢？俺那年个气味，我在那电器部，小鬼不听。
6: 累死。
7: 男的胳膊在狗狗，我也不顺的，别那吃些那青菊、酒精是吧？
6: 谢谢了。
7: 当时给女不点别讲我糖，还讲几不预备我不，提前吃那位我也不接，店铺上呢，给我糖七十吨吧，养那米坨坨咋办？米了买根葱叶，再给添了我过去过吧。
6: 那算了。
7: 俺说不定我那些那把人上头天。我说给七小预备捏出穷色，阿娇轮不疼，可罗全国轮别卡达那五个月送的，
6: 弄
7: 不给别给不在多少数够着喂。
6: 那是，
7: 你洗不掉我那些呢？出过开给你，出不吃玉米洗不洗吃过呀？
6: 那是。
7: 开始出茶汤出水，开把阿米呢，开年起预备汤呢，蓝色只有先把捏出去年，你年数超过吧？
6: 那是。
7: 都是糖，三八三，对美容啊。
6: 那是。
7: 日数给的米糖，养的出茶给秋，来春月出落糖，下回来桃酸超过吧？
6: 那是了。
7: 我不点我那些呢，日三糖养啥给啥子对美容啊？
6: 那是。
7: 三味开玉米糖，新冬给炒玉米，养的日。一年为

0: 십주 차 초심한테 대여송발에 자주 시차 초파리 보시. 선거배 예급 전원 초반에 신도 체벌하시나 늘어지는 담보내 예배 파라 예용 장남지 대자주 노르대 멍위 동체 고어 통주로 아동 지기 주업지에 선발이 대여송발에 자주 직사가 파로다. 胸长 女主 장남타 장조 女主 장남소 女主 장남 차외 남부 조위 조주 남장기 제유 퇴내 배제당 내쇼 마바라 용주로 그제도 위버시 예대가 뒤서 제제 19년기 고모 1년기 최퇴 대가 된자 5년 간기 중의 레자 이이 1년기 어르스 총라 최묘 가롱 사주로 코베 차견카 뒤 유라체 유제 주버시 1년기 뒤배 차견나 기세 어리 장이기 수배 간내리 주주 자와 친대 유제 1년기 뒤배 차견 당내 집부 탐람 신다 메바 세부 뒤 버시 생년제 띵디 까멍의 선조를 년전 시사를
1: 아카절 가시가 좋으세요
2: 동네 비운이 다 뜬받다
3: 이진이 마세요
1: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쓴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 지지지
5: 니가라니
6: 해니
5: 这种龙亲年轻猎工，白见龙亲人。

0: 어제 졸린게 토하네 퇴기 교육방음
1: 심담 흑불주연의 미치 기도링
0: 퇴럽게 당시에 루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디네 샘프 년투준
0: 당대퇴기 서구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졸린시비에 초규 졸린리 선생

0: 기타 수상일이야 지기 가서 준투기나 지기 랑가 랑소 지통이 지 차고 고르바다
1: 다
0: 이나야 아니 뭐 가시 지기 인지미지 만 양할 때 도면도서 밤에 빼디 아니 칼라도디 좀 깨고야다 양한 야수만 공가 이제 시작이도 와 로다 지구 지기 하나 시대 너베 관리야 내주디래지도 안 도수도 다 말이야 안 지기 생각이야 원다르 좀 무슨 애 디디디지 통도 와
1: 주자
2: 주자 딩자미세 통고즈니마다 두르비나 그랑랑 소설베데 다 이치 소르바다 즉 소주 주고 줘야 되는 지금 시에 줘야 되네. 생각 지금 게임 라고 그래 가려고 그래. 간다 지금 로베게 계제 안에 지에 주세요. 그러다 로베 야제만 줄 수 있단 말이야. 소소 샘바 포도 돌래라고 쇼제제.
1: 가라스
2: 좀 봐. 인지미 로베 니소 그 로베 좀 해. 잘라 지 요가 주는 인지미니 로베 지 인지미 고유에 비서지. 디 메비나 베데 소소 좀이 그냥 나와 쉽지리지. 남자 뭐 집이 좋아 차야지다. 로그인 아야 직 질문도 쓰듯 참발해 아니 디제제 아니 안 좋히다 버지 레야 랩디 디는 지다 간다 점분이 더들 더 점도 수수수 로그 야슈 뭐에 지는 소소로 봐 인힐에 망부지 가르소리 미신다 그 딩조다 디톨바 통치부 싶지 제 근데 로그버도 저게 지문 싶지 지지데 아니 로그벨레 지미 요쪽으로 봐
1: 미세
2: 지게 나나 저 로림 숨바데 저야지 로브종 뉴슈데 저 지 체르친데 참발이 로그베데 딱 바르지 랑 로그지지 얘기 뒤서 여 말 봐
1: 근데
2: 그 아니 소소 뭐 지비 싶지 차지지 길라게 공도 주면 지지지 디사 물도 좀 내줘인데 망부 싶지 또
1: 시자 시자 로마츠심칸디다니 김장기디기타 미리기피게 계급기타게소 초망부지다제외 내튼케진시인베 팅딩아줄리제낭로라 테스비진토린록진나 로마 진젠두링기 김쿠르시뉴웨 겐하부츠리라타 게덴도라니 덴디슈체 나츠 르니기 냠뇨토네 로마츠심칸디다라 김장타 롭차 지소소 초강지테네 로마츠심칸디다라 도군난괴베 계지정신테라 조린 수신유
3: 땅 응아래 도스데비나 부구 심칸기 토라 네즈딘제 땅 원다딘제바 유에비나 김다게 딘조야 도군나야다 딘제 개침 지부리 섬도가 다 이내래 나 조다 머진 이내리 토진 이내리 다는 신기 롭촌 랍드 침부 다 아자자르바 다 그게 대 시작도 제우로 봐 랍드 난 시작도 지도연 파마다 보고 되게 파주 12에 퇴주도 통도로 봐 다 조 치슈디 당 나주 게라나마다 12에 망슈르도 와 슈자 보고 심칸기 디탄라 다 게라기 양타베 치드나야다 로스교야데 하장 개침으로 봐 슈자 게라케나 줄리야 내주 디체 토이 토능리라 토나베 겁라 아니야 케나주 탑시 컨데르 지제능위베 사바도 탄데 게덴돌라 소민 달로 주즈지 나로라 진짜 주린 나베 규림 나로리아 보고 심칸텔 네주진 제 독자진 제 침퇴마서 송도가 수상이야 겐라기나 주 탑시 컨데르 지 페주다는
2: 그래서 나랭원이 시에는 다 조 지 간조 기긴이 다 롭스 진이 지 제디 제인디 자발이야 오늘 지는 간조기 칠레디 나랑이야 생활력보다 뒤서 지 인지민 롭종 지
1: 신고도
2: 디지지 아니 니네 나랑이 원의 제빈 지 디주토라 지 로브종제 커버지 유엘
1: 레슬레스
2: 디지털은 라인에 로브종제 아니 디지털 로브종제비 그 난도엔 디지 어느 부 공부도 직 마 냠주제제 남주인에다 직 배제전다는 콘슈브나 제제 등상 나를 배다 노부지야 망타 취업을 봐 디지털 말에 오늘 전에 결로 부고 망치디 결정 잡으시고 차도 수수랑 아마도 상당히 맹교서 직 차
1: 장시 잡으러 봐
2: 장시 잡으자 아니 수수 그때 된다 렌즈 마 좀도 랍삼 바 랍삼 롱라 디스칼레 교차 차인도와 아니 난 저기 배제지는 가랑이나 쇼게 딱 바르지 로마 콘솔이에다 가르소레 담시에 이제 지구요 쇼게 딱 바르지 년다르지 담시에 지주 아니 담시에 집에 유린 나래래 드린 다와티 나네 아니 아주 생각 거리 인다르 한 생각 거렇게 영이 가르시에 마시디 아니 부구 라라 소소기 디골 다디 지주 아니 디골 다디 집에 유린 나노리아 다 부구지 냠시 이제 지송 아주 배차샤비나 고름 자지 유비 차샤 고름 자지 유비 차샤비나 디 수수 수수 그 돌샤나 디지디 숙체 여르베 야메나 고름 자디 비슈 단지 수수기 빈자레 디수 빈치 디졸이야 직자라뉘나 디지케 여르서지 디렌제기 다 직시에 세베 규레나는 오네지나 군주시에디야 디야 오네지나 가서 하블롭 진 군주기 최다고스 진유인 겨네리샤 군주 진유유 제제 미마부지리 아직 고름 자지 제제 다트니스 돌치기도 잠발이야 아니 최다랑 집에 유림 나로리아 중재랍지 가르 톱도스나 오늘 이제는 우디 미신다 담비나 소소 디기디 체투스 다팅 남주인 이변 미셔서 나나 나치고 산마도 미신달 바다하셨는데 기부 용으로 계속 미스 말봐 이내는 원에 직 최다도 되서 제비 규리 날에 던지스 리샤 손자 안제 지지 아니 부고도 지럽도 참아 당한 좀 원에 전에 맞아 싸미야디 소소 기부 주나 상비 요리 때 이내는 안 좋기다 탑시도 되서 만다베 왕기 소소게 나치고 산지데 결승 차브르 지나 기부르지 차그르 상비 요리 때 대응에서야 최다를 한 집이 규리 날에 안제서 제민도 미신달이야 삼시지야디 pe mesibi kechimbo lesha samshi cheche mi shendale ande les chebi ani susu les kibru tugure da zarabu da yang kunzu ki ngazu tingsa ki simkhari kwe tholi ya keta yun kyo ki ta ABC lilun sa chituwa di tsui yang pu kunzu nyam cheche ani ABC siya tiya ta ngazu namgyu ne mabu chik samdi ya di duanda chik chebi ina tiri peche chen tiri shoke ya leb daga genla ki puji ya langje ya rang di lenshi kibda lam na ani duanda di chebrwa gela gran lambrwa lang di zambalia rakki bu chayo mu gib chayo da ka mu gib re je de ne samu ta je o gela gi mi tonna di ki ne marki ni putu me je ngat yen je la ya di gela nga yi ji me me do de de re sam je de bi ne ne su su mu gib cha du gwa mi tonna di ki nga lang chang gwa ya sam de chena je do o gela gi one nga ga bu chi bu ji me do mi se nga le ya je wa da tu ku shu chi mi me do wa gela gi bu di tonna di ki nga ku ge de so sam ji ya lang bi ne yang lo ga cha du gwa ji ne ji ji ani bu gong zo ya ta chi lang zo de ri ki da wa ti na lo le nga zo sen kwang ko lo jun yi da zi zang ba di sa bu lo jun ji ya ge one 디즈 락제도 마무치 하고 그러 봐. 디즈 마무치 비주 다는데 정말 콘주 비주 되게 직다 알레제인데 정말이야. 아니 콘주 그 당시 엔데제 제 차비 기블로데야 아주 그냥 부 콘주 콘주 좋았고 이제 구야. 좋았고 이제 어 지랑 때도 좀 되나 디컨데 집에 세야지다. 좋았고 아니 부 콘주 콘주기 딩조제 지랑 때리 당시 되게 좋았을라. 이제 아니 아주 기겐기 자 들이야 죽돔 지게. 아니 죽돔 지 TV 규리 나로야. 아니 부 콘주에 상로 마무치 커용도와. 마무치 급수야 나라 맞기 비준데 정말이야. 된다 디기 긴기 미디기 왕기 남기 비서서 세져로 봐. 오늘에 제제 상무다 상무다라 대비나 오늘 진짜 된다 디다 미디기 남기 비서야 민두 조라디 가바크 투디도 진짜 수수 상무다다 간 투디도 된다 디다 미디 아주 요하다 요 말에 들레 원자 상무다에 디 털이야 요하다야다 디 수수들 왕제 요대자 아니 오늘 진짜 김어지디 수수가 상무다다 간 투디 요자 아니 보고서 기자 디털 바지 상무 지부지다로 지도 근데 이제 아니 간주기 간주니 나주 기겐 마셰지 부 컨트롤 로브존 제조 컨트롤 시에조 컨트롤 냠도 롤링 제조 안 컨트롤 믹스 단다 안 제가 조이다 디 규림 나래야 로숨 나래야 니춘 담마다 마부 투그로 봐 근데 디 급스라 니 중에서 안 되지 투비 급스라 아니 나주 상로 컨테스트 당도 왜 아니 참자 나랑기 자 단다 미치나래지 단다 응으로 체디비기 다 맞기베다 안 돼 여러 봐 디 치니스 뭔가 레 상로 컨테스트 당 위에베다 디조에 냠제 마부지 아니 믹스 nganzuki ta gengo riba nganzuki gengo kunzu yinil kachin yang jik samlu tangda yagu ondri duga jik nga tiri tine ma debji kangpucha isna o zirye ta kangpucha bima to riba don nying jimda sakang dame zi o zirye zero chichi kanda samlu tangda yagu ondri duga di zui ane jing na pe msibi yagbu rizya riba da tine chichi ane nam gyu ne chichi wane jing na lupu zhonda jaya yuwa na jeje senkwaan diye zhonda jaya yuwa jita diyaan senkwaan ki tisu kente jaya ma jaya tisu lopchung jaya yuwa jita zhonda jaya yuwa jita sonza an tisu tol ya lopchung tol tongchen jaya nyamdo lopchung jaya an nyamdo samshik jaya duanda ngu yuza chung yuza zambali ya bichwe tang top jaya tindiye ki yurin nalaya an bu kunzu ki senkwaan ki samlu tangda tisu tol ya lez yal gyeri chitwa ya du samsara chitwa la
3: les les shu zangdan nga na zu kimda mangbu jiki tanda kong le kina zu sum nan si buku ji ni le me du da buku cham lo ji zhu qia burwa shu zan ni tui yun lop su gyun du le kashi ege pe ji din zhe su gyun me zhu sam sar zhu du da na lo yung du kiong ki jie na lo ma yu a se ya sun shu bal tengwe to ta kante su re ngan zu pe gu su gyun ki da lop su nang lo le kiong da panga rang ki ki rwa ki dang gie kan mi lo zhu su rwa din zhe lop su gyun da yu rwa tengwe to Tenzui dos debi na miig duyul debi na ta ngune susu kionglek kebe sorci yor dele tuyong omne chebi na tenzui le susu susu songgyob cheyagi ta nuibuchi mendo samsarachi tu rinduwa.
2: Nizui mangbuji ende riduwa. Kimda mangbuji ki eni bukugi yagye zhuyagi gugge pe poruji. Tandai chachana nazui to turing lumri li ne taro. Kimda gaji tsuyoji kina lukui di kine chinyo urbe. Kalaazo zagi jengbu di kine so urbe. Salabji chachana kimda ki churri suyoji lo
3: rukwa. Gelin chiyachi.
2: Bukuda eni tineji. Eni tineji we gyurim nalo chebi na ngune jina bukudi zhonda jie ti umdo. Bukudi ngune jina susu tanga chebi na jingne di gyurim nalo liya 직진 강에 망고지 체르바 강에 망고지 체인데 참

0: Kashi chikchina kala suni jangbu tiki lungu rachi ten Rupa chikchina ngui tetsu yangui maa maa to chik
1: Lea
0: mese Nesui maa buru tuyubi gyuri Kurang zhonda che Ani mi maa ndrama ra tu Nesui ndrama ra tu bi gyuri nala ya Mwane chino zhonda taa ra tuwa Tanto nagu tu maa su debro che na Rupa Si zang Nga kazan di Chow chow shio tong chu Nganzo di Adil re cha labda tu su tuyen yon burwa Ta su su baba di yang geta jimura re cha Che geta jimura yin tu zamba liya Labda gang zu ni kurang su den re shu je Ta kurang ki buku ki labda ki tun tu zamba liya Ta ngang zu mung cik rabu ji Runye geta anduwa Ta ngang tu zamba liya Kurang ki buku di kare labda Nge rewa liya, nge buta Ani labda namba maho bi meze na liya Gangye maang su che bu shio Dugu maang su nyang bu shio Mi maang bu jiki kirang zu liya jiki kar su li Dromi kirgyan ri maang su liyo bu shio zi Ande lo duwa Mi chang za khaang sa ji uzi besi tu Diri tashi bi lega di jina liya Rang inay li baba di ki yolo li shi gara jik du zi Ngo ne jina ngang su cha zang liya ta Shito kan li din jo ri Nyam nyung maang bu li din jo andri ri Ngang su ha gu gu ri zi Ngang su ngo ne yal ge ji Tuan tang bayo yal ge ji Chok gu gu yu na Pagi ji zhu ji ji Den di gu yu ma ri Yinji mi ni mi shen ta maang bu jiki rang liya Dromi kirgyan di shi Adi zamba liya, ali mi shen daga rangla yakbu jeba da, samshi jeba de zo, yakbu yinba haku uri, ranga tuanda mangbu ji ji, gangay mangbu ji chibi gyurim nangla ya, gangay de zo sebi gyurim nangla liya, ali rangyi su su ngay su, yari je dhugu re se yari ji.
1: Chalo
0: yungo re, si ya chwa. Chalo yungo re, si ya chwa. Ami se nga zo, di donashi wu jo nga zo, tanda zamblin ki chukda Mijio punta de nam deng yor ba. Dang de zamba le, wo de mijio punta de re dang de zamba le. Ani xiwa de xiwa de zhu duo. Ani mang bu ji ni le ya dang bi na le, ke du ma sa ge sa ji to zhu duo. Ani ne le, nan zui du zi de zamba le, o da pe di pang guo xi bu ji zhong zu, ngui dong na da ru tu la qin seng gu ba. Yi ne le, ge su le, kun zui ge ju dong ji de zamba le, o de li ge pang bi yu lim na lo le, nan zui ge mang wo ba na le, di di jie me ba ha guo bi le zai ji. Pang ni de yan lang sa di na le ji, wo ne su su yar ji ji. Ni yu duwa.
1: Shu yu zang, shu
0: zang. Wani jia nga su samlu tanya shibu shu du.
1: Lasi, lasi, lasi.
2: Nga zui ki, kien, kendo la ki da, nga su nam junji choye nang ki peshi ta, an daga nang shing ki da, chigi, chigi nang chigi du, nang sa yin nang chigi du, shikbe shunglu to ne, ane, ganda shi shi, lume ki da, singam le rwa, ishi chigi bi. Ta nga zang su su tanda, nga rang da, lo, nishu, jangal haq chigi, kigen chibi, kyurim nang li ya, dintay ki nang su shuk chibu shi tuli ki du, nga nang chugi, da kimda nam chugi, 부글이야 문에 장내기 부글이야 규모큐는 매베지 부글아 때문에 다 가르소라 때문에 된게 미리 있는 저기 또 다가나신 점린이야 지기 체내 계제 마고 등이 기게 그러면 나도 두술로 즉 따뒤 점말이야 당통의 글롭스디 긴장 글롭스디를야 시부지로도 띵나도 매바란 말에 하나 수기날이야 지금 남다도 지금 제대로 점말이야 지금 담아도 계제 담아도 좀 마고지 글리 점말이야 당통말게 해 가르쳐 지금 러브스 그랬다. 근데 이게 뭐 열어 봐.
1: 시장
2: 근데 이게 뭐나 속에 수경이 안 되게 상부들 열어. 다이나 딩도도 치도 말아야. 아니 내수지 마소나 가르쳐 줬으나. 밤에 부글이야 균은 매워지지. 가르다 균은 수도 말아 명잠직다. 저기 시주기 남부터 말인 거라 눈에 담내기 생감디. 네 부고도 영이 가르쳐 열어 배서 저 말이다. 삼도 가르쳐 디큐는 모든 지 동도가.
1: 이
2: 모든 지 뭐다 균생 알아서나 광고 싶으시고도 부글이야 아니 저기 깨지시하는 거 부글 깨지시도 뭐 그냥 가르치게 매 근데 깨지시하려 랑게 주도 제사람들이다. 된 남 균기 깨지 총자 지기 안 바나데 부고 가까이 세고도 봐. 안 지가 니 가시도 막 안 저 부고 지기 아니 밤말이야 지 맛이 니 맛이 아 된도도시는 부고기 생감기 직된 줄었다. 부고수수수기 생감 직삼 당나지 얼어.
1: 니
2: 밤에 지 하마고도 잡아야 아니 안 하는 저기 멤버 캡을 시비 얼때 나자 하마고비나 저기 멤버 캡을 유배기 포토 말어 봐.
1: 머리야
2: 나자디 하고로 안 뒤네 매 가르쳐도 왜 아니 유머로 와 재산 파마서 인류 잠말이 랑게 부고들이야 인침지 부고대양은 아주 네 남주인들이 시고요 부고들은 저기 심주지하게 들이다스기 지기 가져왔어요 맞나
1: 진짜
2: 배트 민지 심주지하래서 이 간대 지기도 하나 가르쳐 맞아도 유머로 와
1: 저거
2: 다 제미 그림 되나라는 게 다 밤에 부르리야 저거 매버 유머로 뭐네 전에 저거 유나 안 삼지 땅 걸어 봐 디가라야 땅 토마 디당 살에 삼다 우리 다 디자 만화 속에 계급이 다가라리 나니 다시 녀샬이야 만화 속에 로스분의 손 손도 소지지 이제도 담지지 대단히 유세이 대단히 안 담으셔고 있어 그러 봐
1: 진짜
2: 대단히 찌르는 만화 속에 지 김장자 마세게 랍디디안 대단 대비게 랍디 쪽으로 있어 또
1: 디나
2: 대단 셰디자 말이야 좀 만화 속에 지 리볼이야 나자 매버디 소 말도 생각도 초 용네 쓰기도
1: 진짜
2: 셰디자 마 안가 쪽에 지 공부 셰지 진남균이네 샘 바지 가르소라 흘부신나 저기 부글이야 저기 롭스 겨드 봐. 응한큐 집은 아예 되게 집으셔. 롭스 사딩아 드링 님 씩 얘기 아니 김다 같이 인터뷰셔. 어 가바르 집제. 난 현아 부글이 인터뷰 지금 또 왔어 봐. 어 상이 지켜서 안 부글 간데 지어서 드림 말로 단지 부글이야 간데 지어서 걔만 난다매 롭스 야 다 죽여 셨습니다. 아니야 남사스 어찌 다 드린 아니 문에 걔랑 시부를 했습니다. 난 좀 롭스 사는 유고 말아 봐. 롭스 수다 봤다 당 하나 좀 간에 간에 진짜 미스 걸이야 로자 그거를 장마 짓다 보려면 로주 로주 쓰고 계속 가라 뒤 남균에 세고요. 제장 하나 좀 롭스 경기 파마인나 저기도 기계인나 저기도 난긴 좀 붙이 나비나 뺨에서 여보를 생기도 배신한 건 아주 생각 나서 소야 망치하지 응규적 면상 속도 앞에 시나 하나도 모르다나다 알아지 등기 모르지까도 있어 봐 응규적 미지 갑로도 여비나 나와서 말을 들까 위나 아니 응규적 잠말이야 등기까지 저 컨트 제제 아니 때 봐지 게 잡자 그는 하나도 계속 두는데 봐야 줘 봐 아니 된도 전에 수수랑 이기 생각을 야 내기 거 봐 또 사지도 봐 수수 수구들이 나서 수도 봐 제당은 주 로스 근데 잠말이야 응규적 비터네 디네 하나서 부글이야 문에 장내기 무시 당해도 계속 싶으셔 수수랑 이기 부글이 수수랑 이게 규모치야 되게 쉽으시거든요. 대상은 하나 저기다 저기 가서 소리 안에 지금 대바 처리 계제나 두수기 보고 가시 쉬부지 차고야 두수 하려고 해도 차고야 두수니 라프트 침 가시 있던데 하프나 되게 하나 저기 계속 원하신 친구한테 되기도 가시야 토교를 쉬고면 도와. 금제 가라서는 저기 부족하네 진짜 보고 들이야 초대랑 시제지 조경제한테 안에 보고 들도 저도 하려고 해도 차로 와들이야. 세상 안에 저 용량은 하나 저기 공부치 쉬고 그러시야.
0: 이제 그냥 손에 잠바 티삼 거서 아주 딘상 문에 지나 가지고 토리 놈제 있는 자 부고서 뉴슈 쉬우지도 닌제
1: 시바
0: 한번 쇼게 가지 말고 건다 치지 문에 지나 가지고 미 갬블에 부고서 깔에 카도
1: 도도
0: 이내에 먼저 망고지 기타 김다기 부고다 끼제 지도 좀 끼제 약보 마용기 경제 조디 배디 카바 그뒤 겸네레 롭종 근데 예배 사르다 아아 디네 가서 롭종 꺄꺄하르지도 야면에 직 선주르지 나알발리네레 롭종 제 꺄꺄하르지 마도 신다 그렇게 뜨바 조절이 소리 제메베서
1: 시자시
0: 어 라드나 오늘 이제 콘주미 라드 친구장 말 콘주 초하게도 여러 봐 콘주기 장 미치대 도선 로드가 요래 이내래 아니 대인도 장 말이야 오늘 이제 로브종지야디 개침부지 저봐 이내래 콘주 끼맞지 가마가데 저 빼면서 개침으로 봐 세상 지금 라드나야 칼라 양루도게 조아 제도게 칼라데도 신부도게 로빠 양루여베 어 아니 다리가 저 롭종자 많이 비 신다하게 돌려야 알아봐 대신 부근도 가부 수수상수 가부여봐 같이 볼게야 가부여리 같이 세다야 가부여리 어야지 같이 닭종게야 가부를 같이 박을로야 가부여리 다 대수에 돌아 수수 가쳐다 튕기게 대수에 걸어 다리 근래를 중에 롭디 신다라지 직다야 중에 어다 대수에 그렇게 아니 감히 망치 세면도 보고 비게 랍제나래 다 냥다 마냐 냥되어 봐. 그래 다르지 요리. 난 리디 좀 람상 그래 가지고 립니 맵제 람상 양롭 좀 제롭 좀 제 봐. 좀 맞네 세세다. 다난 리디 좀 백카바 간고 거지 되도 되지 좀 랍제 난 롭 좀 지가 아유 삼자래 지기 되지 좀 아니 겹로리 밤은 부부바로 계속 지나 용문도
1: 시자
0: 시자 간이도 좀 밤에 카 잡도가 람상 롭 좀 걸도 랍제 돼. 아니 부근 디시랄 니 마도엽제 돼. 봐. 미신 그래 집지 카디요. 칸 카요 말. 손자 그래 그리와 지면 그나 손나지 되는 거지. 어 파마다 부주변 주의야 직 계지 제대로 잠발이 아니 배디지 그 롭종 거 장장매지 봐. 아주 참자 김다 가지 얘기 되는 저 손나 고행도가 롭종도 제 먹는 애는 그 참다 주지 않도. 롭종 거 도시에도 아니
1: 아니
0: 자리 쇼스. 자리 나서도 손자 아주 자리 줘야 매비 애는 주 신다 거서 망치려면 야부도 상도. 믹스 부고디 에 로체르도 잠발이야지 니마 춘춘거스는 가서 김다세의 까다야 가보도가 미세 까다야한테서 망자비는 가서 보고도야 로체르체르도 잠발이야 디토나시부도 가서 가서래 집로래 수수 아니 보고서 체르도 잠발 라나게 상로래야다 라나리 왕두 사용지 고도와 콘솔리지 고도 아니 디거스야 밤에 문튜니 도스까지 따는 잠발이야 아니 보고 샘띵니 목숨으로부터 레지 자리 나서 쇼용도 와 칼마님 제 쇼벌어야 돼서 어느 간조 많이 넘제도 돌이 넘줄었다 마음이 급스리 손자 아닌 간조 계치 돼서 시디 잠발이지 인지민이 지게 증조 외비터네 어 간조가 산 롭디 페이퍼리 고통세지 잠브레 티나 자야 돼 잠발이 조 치슈지 당간조 빈주 계치 야고 용구이나 인지민이 증조 외비기 감에도 송고 요리스 갑다한테 망자비는 수다 수인에 니미지 쉐발로그레세 이제 시샤 손장 안주기 에 부글이야 지게 까마다 한 번씩 이제 mixe pugu chenpo chayang de zambali chuduru maangzi cheche shiba ane ngangzu pecha chayang tante kapsu turi lungri kapsu liya raan chile gari jangi yim sayang maa wong labda chimu naya chudu zambali labda kabaa chukin sayang ane ngangzu kimda maangzi yang kataa yang gabu toka yinchim yi ti chayang ane tante chayang yu zabsal pugu ki susu gabu mengyo che tam kimda ku wang zen chabi wang ki yinni labda chimu nguyo su labda zambali ya chile de gabu mengyo de zambali pugu jang matu labda chimu naya yang jang maa lo ane titi peti nyobdi peti go chen yung toka tere chayang nyene chudu maangzi che ane mikse kimdaagi suzu nyamnyoda tesu shuk chenpo yin ngay lamdion yaa tagabar che tuk tu samna ane bugu da chi che nyamdo tesu to lochon chega chi o ande reduga de nganzu ta maangzi chi changal ta gu yore changal ka chik teda ane suzu yin one chine tesu to gabu yor ta ta dire che che paazu chudu yaa kore chung che ane di che indi zambala ane yaa ku chasari cha dona nganzu gilang shubna chi che nganzu kimda da bugu paru liya jingni gamyu maangpu yue guwe de ghe chenpo chik ta ane gamyu tiyan lopchung chang zang maayin pa riba ane chowa da shenda bugu kongzu ke gacho ane maangpu puksang oya di zui go liya ane jiki gamyu maangzi che tubi na ya wu shivu do zang do
1: shu zang ta simgi to ni pa su ji ji tang ya ha zang ghe chenpo chik riba
2: isa di ngarang soki geni do lage song su di na liya gamyu sa di dirisha tā pāma chī kōni shēne pēshēne tīng sā ngā nā tsō kē pūkū kī anī sēngkāma nā tsō chīk tsō yung sā chī kāpā tī nē rē sūng tukwa tī sā ngā nā tsō tsēri kēpā kī tū sū kī chīk tā chē shī tū sāmbā rā yā kāpā tī nā rā kioyīn tā tū sū nā rā yā nīn tō tūng chē tī tā yā māng tā bī nā anī tī kē kī ngā nā tsō sēmbā tsē chī kī mā nē yā tā tā pūkū kī sēmbā nā mī yā tū tū yā tā tū sū rā yā anī kioy Tā tūsū ngā nā sō tōtāṁ jī tū tā mā tū tī kāpā tū tī rō sō tāntā ngā nā sō kī shiandā kā tāntā kī ngā kī sō yā nā shī kā pā pā tā ndrī kī mā rā shiā ngā sō kī tāntā sēm nē lā pā chī tāp shī kā tē tūng kī mbā Pē shiā nā pū kū chī pū tsēm sī kī tī tā mā rā yā mā rā yā nā msā tsēm tsēm bō kō kī rāng kā chī tū chī kī lā pā lē tū rī lā pā yā nā Nigaan yaa saam maa kibzi che, ne chu di diwaay shuk che dhuruwa. Dila dhan kiraan paa tia che, buku che gharat che kiwa zemdi ka gharayun gurube. Zemdi la yaa susu ki gyunga che lan, buku la yaa xie chu. Zemdi gharare, gandhaya suyabre, gandhaya satoya jebre. Di zena gandhaya shun gurube, di chuk kia che. Ani di gyunga yungbe maa xe wala yaa, taa raa nga raan su zemdi dusu xo la zhe chokore de ina, di chun dina che na dina che, dina xa a. Dutsukaya. Tisha, ane tisha tine nga natsu lobchon chikubta, lobchon machani yungumarta, ane kweki nga natsu gyablogi lobchon girindante xena yagurba. Dosu yudu zambala ya, ane gezi di nalaya, penzu yagush yungumero samgito. Ina tanda nga natsu dosu tati zambala, lobchon gyabdu zambala ya, ane namsa kara chik tanda gyanlaga chik maji sa ta, chik ikka pagyan se tuwa. Dosu zambala ya, ane panandi ili manyam che, buku buku suzura nyi shiki chore. Ane nyege pama, nga chiloge mege nga natsu nye pamege dire sikido samje buku sem dunga shibuchilige yore
1: shuizan
2: pame nga chiloge da mege kese dire nga pame chige nga tando nga ge dire geta dire gyabuchise nga dire chido masanbe ta buku masan mune dana ge sengam le chiki nazu chowa nga natsu dinsa labda mune shen mune nuishu chibarisha
1: shuizan
2: dina la ya nga di nga la ya dinda chito nyo yue buku chige nga natsu karasana ta chiki ikze da dosu tangdu zamba la ya kora namchuyi nga natsu ka chiki ikze tangba shol jire na la gyamne ziba ang nipa ziligo yubda Tā yīmā chī ngā nā tsō gyāmne tsī pā āng tāmbu tī tī chē tawā chī nā tsā sīrā chī lē tā tā pā chāmbē sī pā gōmu shiā yīk tē gōmu shī kiri tawā Pūku tī tā kā rā sō rā gyāmne tsī pā āng nī pā shī wā rā bā Tā gyāblō pūku tī lī yā kō yō kī tī tē shī chē shā kū chī gōmu mā shī sī gōmu mā tā rī yīk tē tī tāng rō chī sī lō tawā Nā kīm chā kā rā sō rā ngā gōmu shī ngā tī rī nā lī yā ān lō tū tsā pā lī yā ān pā lā tā ām lā kāp yuān shī pū nāng rī sī sō tawā Ā pū gōmu shī shā tā chī gō tā kā kō rā gyāblō tsī pā āng tāmbu rī tawā amalaadi ge dirsa, ta kira namchiyo an gyablo zi an ngiba
1: tega
2: dee dee thumido zi an kab shisha shibu tangduwa wane che zang an dusu ngana zui wane tanda shimchu zi chidu zambala ya wane bugui sangkamla ya duzi duzi zi zi an nazi liungbira sangbido che zang an zuge lupsu saadi kaya kala kasi wane tanda lupchungu di yawa shibu yobde ya lumdini ya jida
1: dhiyo
2: dhugide du ya kasi lupchung da mandin dabali ya an gyobo shibu che yu zama ya tundin da dabali dhiyo dhiyo ya kasi ya bet kara garso lo daba nishu zaksum zashi daba dhugin ya jida yudu ya ko yudo zi dhugduwa
1: shizan
2: ya dhiba jizo kala susu ya jik jangdui lo dhiyo dhiyo ya dhuzi shibu cha dhugide du
1: shizan
2: ya dhiza nga su rinne sa kasi nga su lo daba dhugchul le zi dhanto rinne jangge desu yore singamliya lupsi gyadu zambalaya kimdaa taa inaan tigidu, nga nazu gyanyan inaan tigidu chi gara sora yata sen paa lupi tohne,
1: shaba
2: nga kyu rinpi tohne, nga 아주 보글이야 아니 딘제기 안 생긴 뉴스지다 딘제기 나서도 소리야 안 깜고 지금 메로 상들도
1: 시자 시자
2: 당한 조직 나서도 이제 교다 견데 지 제고로 봐 진단지 지 좀 봐 안 들려야 탑시지도 봐 다 단다 양하게 손 단다 단다 뎁디 날아야 다가라리 계제 시단 돈에 아 보글이 뉴스 시부스도 봐
1: 시자 시자 로마츠 심칸디다니 김장기 디기타 미리기 피게 계급기 타게소 초망부지다 제외 내튼 개진시 인베 팅딩 안줄리제 나로라 페스비진 토린 로진나 로마 진진 두링기 김쿠시 뉴웨 겔하부츠리라타 게덴도라니 데디슈체 나츠 르니기 냠요토네 로마츠 심칸디다라 김장타 로프차 지조소 초캉지테네 로마츠 심칸디다라 도군나괴베 개지정신테라 조린 슈신유 다키나조 첼레나베 규림 나로라다야 김다다 디제게 다부고 가조 심기 디디다 디제 야고 촌베 긴기다 부고디 롭조이네리 다 심카이네 긍지테르 균도 첨부 줘야게 디데 비시데랑 아조 냠준나야 아이
0: 만조 다디 독초라 셰미나 아레르샹 만조 시타한테는 다 메시앙 조다던데 군슈 추스도 잠발에 시단지 부군엽도 망다 되게 다 망정아서 발레디 시단지는 두스데인도 잠발 다 되게 망치지 나가래 꽤 여드브지 파마 참어 맹교서 다 파마 로가지 교서 다지 디줄레스 망 여브서지도 손자 먼저 김장 롭소디다 미세 김장한테 두기 되버지 이나 아니 지 보고려 지 생각 돌아야 지 마준요한테서 용요디다 아장 죄미라 지레상도 근데 손자 근데 슬로그는 먼저 김장 나래다 배제신의 시계다 다 지금 아주 문제 계급다 망지려 디 집으실래부터 배치는 아주 밥은 아마 자리 잡내래 부근 뒤에야
1: 지금
0: 자리 맞이야 소리다 갑자기 맞이야 소리 심한 또 디스위 소리 지기 아니 양 부야 막아 집을 소유업자
1: 난조
0: 양한테도 망치지 도나함에 지지 부근 뒤에야 자리 잡다 부근 뒤에야 갑자기 잡다 디스 망고 집을 지대고 도와 아니 디지 아니 믹세 아니 아주 던데 공주나 지지 가바디소 임비네레 파마신디 부국이다 기겐 약슈다 미국 장부서 시스터 차드 열들레 안조 알레 파마소소 가바그 진시 진요다 차제
1: 그바
0: 안조 던데 겐라우스리 솜나 지지 도인다 데소 데야 마자비나 진내 소소가 진실을 내보다 미싱이 지 가서리 능규진 보면 차야 다 된데 지지 뇌 마버지 예디고 들레 이네레 아주 밤에 소소히 맞이해지지 아니 겨울이야 부딘비네레 밤만한 시지지 직다 질지야 가보차야라보다 지 가봐자야 가보라차 근데 그런 거네 이제는 카는 카면도 아주 가르치듯 말이야 부구 춘춘이 오늘 이제는 밤에 그 샘샤지 코냥도 제모를 제제 대 계절 시에지는 부구 야구지 내야 되거든
1: 그럼이
0: 밤에 군이 베게 수수 가만한 주유지 대 군이 베게 기부세 라고로 와 그러니까 지금 베게 간다 남이 그 왕도 베게 기부라지 내야 되요 여러분 아니 이 내일에 대급수요 부구 가르치 그러면 하마고 없지 나 가르치고 그러면 사실 몇 배 날 가봤는데 가봤지 제가 제모세야 너는 이 군이 너지 제모세지 내지 대대 그러봐. 이날 뒤에 맵지. 겨울에 보고요. 그러봐. 아니 겨울에 파마꾼이 되지 되잖아. 아니 부고야 고급 라디오 잠발이야. 아 인지민이 오 가바대지 내구엽다. 가바대지 되나 어찌버지 두고 잠자래 직제제대. 민세 이상한 저 가바다 대수 나리야다. 랩디고 그러봐. 장계도네 찌겹지. 미드 그래서 고코 죽도. 문디 문디 때그리 뒤에 망떡도 뒤에 망우 찌겹사자. 아니 안저 미그리 지금 은혜 제외는 장시 대조 라키문도가.
1: 아
0: 인지민이 다쇼다. 아니 지지 유리 나라야.
1: 그래서 가져 어디 초디 용구도가. 그래서 가르 대비면.
0: 가르 대비로 다라 대주.
1: 가져 어디 시지.
0: 대주 그래서 제 짐을 하마고. 근데 쇠샤로.
1: 나도
0: 미 게임바 아마티조 부다 아장주메 갈래 가부로 봐.
1: 아
0: 아니 손자 간다 지 나는 이비는 지 파마티조 창보를 지차야 직시다 아니 부운드윤이야 쪼바만 개우야 아니 파마 수송원의 제비나 가바티조 뉴스 때 아니 믹세 파메기 부구디 오늘 야구를 지창이 되대비나 디 수수기 뒤수 비쇼 당지 부구도 안냠도 제무제야 부구도 안냠도 벨로지야 부구래 중세야 부구래 지 김상나기 단님하기 아주 규버신데 십지레스
1: 저
0: 아주 님하기 보다 보 보기 보제비나 이제 요르다 게다 안데 샤브르다 아주 김상나 비네 위비나 고마제 쯔말럽세 아티스 십지 찌그르다 아주 김상나를 그러 잠제신이다 강제의 제 뉴요 마다세 김규기 로규라버세야다
1: 아니 지
0: 야 보고 고조다 냠도 가초아티스 지 소종제아티스 개심버라 봐 안티스에 걸려 직지제 간다 부구 카바마제비나 야니 가르체 걸어비세 아티스 인지미 커섭제 도야지 콜 내가 유해 버리지 제야르지 아니 제제 간다 김자디 자식으로 유로 제나 부국이 자롱이 나로리 직 된데 망고지 팬토 용으로 상도 어 아니 믹스에 간조 기시 김자나래 직 답바보다 아미 부디 장부 지금 맵 차샤나 아니 부디리아 된자 되면도가
1: 어
0: 배제장 간조 남준의 계시 시리 좀 봐 디시아 가고 교도가 다른 로브 좀 하고 제 로브 좀 하고 맞아 나라야 지금다
1: 그렇죠
0: 아 자 미스 부국 직 도와당다 디가조 가상기 로디 단다지 콘쇼 페이퍼리 고토나로리아다 시팅람니 디나리아 디콜치 올랍샤 디주 부리아다 셈날 덴자메 부소리
1: 어
0: 나디 회번직도 디가부교도 디 춘중의 부고리아 디가부교직도 디나를 조난도 디셰디샤 랑 근제지 차비니레 바베랑 가부유다세지 어 부관이 변처什麼的 바부 응이 바부지 응은에치나 부랑 가부유업디리아 차제메다
1: 어
0: 랑 근제지 랑 마홍바 야가 차네다 두그 차비네다 간다 녜랑레 가부다가랑 유다스 응이 부그리아 중디세 셰비 규리나르 부그디 탐제지 도슬립디잠 부그 나츠 가르스도 아바랑 기블로르 근제지 차비네 나랑 가부다가랑 유다스 차제메다 기자리시엔도 근데지 체엔도 좀발이야 딱간다 응은주기 김나리아 지기 부디리아 가부유업디리아 차진유업이라지 어 야지기 부디리아기 야구 마제디 자말이 람사지 기타랑 야지기메다 아니 유긴다 도도 제제데 브로 아니 부구 샘띵네 미 디교 차요브다 덴자기 촌나 맵차 아니 마오바 덴자기 촌나데 메인데 자말이야 아니 미센다기 돈데지 기지시야지 또 미센다 돈을 쳇지 제하지메베
1: 어
0: 개분님 비세 개분님 빼레시 쇼셰디 안데차 아니 미센다기 수수야 지규 근데지기도 딜 나와 싶지 나 어 근데 땅데는 오늘 전 야구민도가
1: 어
0: 근데 야구맨도 잡발 아니 마모발이 간다 나랑이야 즉 부들 딘자메 비서다 즉 차진 유협에 돈에 가부 유협 돈도라 안데지다 야 믹스에 가서 돈을 주면지 부신다도 도와다야지 어 부신다 도와다지 다 미스북을 직도에다서야 내야 마전 문에 지는 건 수수리 빼차샤비네리 자자니 빈수인이리 딕강의 교도가
1: 다
0: 미스줄 직도에다 근데 그래 지금 되게 딩문에 지는 자리를 안다 미기부서야 돼 된다 쪼르 버티리자
1: 저는
0: 간주 문에 지는 미디에서 장샤 장데서 미샤세 되는 간주 미겐비네리 대수 도와다는 데서 기부 메디 잠을 아니 부인이네 아장죄미
1: 고조
0: 야마지 쇼창도 손자 간주 김장 지금 나시면 김장의 참르 김자나기 개차시초 디좀 마무지기다 부글이야 직 오늘 직 생광토리야 직 기마집다 직 생광데 대단히 많이 걸려 신축 전부 외부디 아장 주매리 제성도
1: 네스 네스 로마 최 심칸데 단에 김장기 디기타 미리기 피게 계급기 탈계소 처음부지다 제외 내튼 개진시 인배 팅딩 아줄리제 나로라 테스비진 토린 로진나 로마 진젠주링기 김쿠시 뉴웨 겐하부치리라타 게덴도라니 덴디슈체 나츠 르니기 냠뇨토네 로마 최 심칸데 단라 김장타 로프타 지소소 초컹지테네 로마 최 심칸데 단라 도군나괴베 개지정신테
2: 조린 그거 마케 코네 근데 밤에 뎁시 부탁도 하라서
1: 그거를
2: 놓고 깨다다 두성을 아주 뎁시 가라서 다 지게 벤조르 이나다 가리나 규게 마우치다 김다로스 때 개첩 시부터도 와 김다니 로스 여고 주나 아니 대대 보고 들려 지금 남준 지도 관리 시간이나 저기 망치관리 리기 표동이 차도도 와 제가 군주도 설 로스 지도 말인데 보고 마케 코네 간제 대단 간라 간제 지금 있다 되네 계산선 보고 로디나 로스 때 군주 차시다 그 차로도
1: 지금
2: 아주 딘데 마주나 하나서 단다 지금 하게 단다 지금 보라 다도 저기 망담 규 망고 시고부터 딘데 망고 수 따라라 간주 수윤 나라야 아니 보고 소다라 망고 열라 다나시 딘디다 저기 가반 나라야 베팅 하나 디나레 아니 지기 처음에부터 일단 물방아 시제 마슈브제시 디나 로전 제가 먹고도 와 배신은 미숙이 부글롭스 간데 겨도 된데 시대지 계속 간데 시에도 와 배신은 계속 시단지 장래 부글이야 지부용으로 와 다 된데 시제샤 다 도치도 봐 아보가도 연락 다 도와 돈이 시에서 와 김다 도왔다 갑이 시부도
1: 시부도
2: 시 익세 지지 당시야 대니니 당시야 되는 지르샤 되게 시샤 당아저 익세사다 지금 마상가나 저기 랍다 당제미 까메 돈에 부리에 체시샤기 요르디 이나 까메 되게 죽어게 부고디 약도 예와 체대 와 말이
1: 시자
2: 디가 나저 육쇼가 슈게 강에 지기 때문에 부고들 단독 개준 레미 나저 여러 봐 디가 나저 케베나 교샤 하바도 익세사딩 나저 단다 앙당 지기 체시 띵 디가라저 체시 쇠야 줘 봐다 체시 쇠야 디 디르샤 문에 말한 문에 전에 대응을 나오시라매 당하라 남규 즉 연찰 즉 대비기 대비다의 계시랑 신시 하고 저 대망으로 있다가 지고 있다 대비 대비 맞아 등상야 생감다 저거 유부다 룹소단 저거 유부 먹었다고 디나라 디르치도와

0: 세례야 조시 타만의 세례를 사디 생각을 비계정기 디지교로스 땡계지교로스 또 경생 알아서나 조시 타만의 세례로서 조시 타만의 디레 있기도 망시시진데 여러 가다
1: 어 지바
0: 띵 하나 좀 미시 남기 소지 배점 총견나 저기도 가리나 망시시지 됐다 안 가지고 됐 심구로와
1: 디레
0: 시비 타만의 가르쳐 줄 라타 노르쳐 그랬다 노르지 양양 양자 소제다 디나 시비 타만의 하나도 마을이야 삽되바 있는 저기도 체력 바인다 강가 13티나 덩그랬어도 콜 고갑대 그랬다 고갑대지 아니 콜 노르초베 고갑다 콜이야 양결날이 안 되죠 다디 시비르스 재산 가마티나 삼다나 문네 당네 할려고 삼다지 삼도 다 이나 당당 하나도 기계인나 되게 김다 있는데 체디는 예제 곱지 탐다나 단도 말하셔서 그거 하나도 대말 고주 곱게 다겨도 대말 고주 고구로도 다 가르쳐 버렸어요 와 노브레스긴데도 와 도스는데 잠말이야 오늘 단 롭스 딜레이션 쇼로도 선고도 세상 아주 공부치 시해지지 아니 간데시 남겨 봐 그럼 롭스 갈래갈래 망원이야 보고 대단한데 아니 생각 대단도 또 소지 시야지지 뒤 시하고 주는 건 저기 수술 장이 그 롭스 지야 되게 집으로 선고도 간데시긴 봐 보고야 탐 탐도시 셈만 내지 보고 간 콘티기도 잡아 오 콘도 마사 아니 계시 전부 시야가 아 섬지 그 봐 안아서 킬이야 잠부 들은 나도 잡아 그거를 봐 킬이야 안아서 조금 심나도 그거 봐 키도 와 깨도 잖아 지금 깨 자기도 진짜 볼라 몰라도 키도 깨 차서 어제 볼라 발라 암라 디데만 마세도 봐 자리 얘기
1: 시기
0: 가르단 저도스는 생각만 저도와 아니 다 김다도스 응가다 저기 럽다기 김다도스 계단제 변변주 저도르제 도치 좀 말아야 코랑게 로스도 개버 방나서 다 보고 뒤로 로스 개버지 밤에 로스 계단 개버시도 아마도 고난 저기 다 저기 김상 가란 날에 디날이야 디모라 로브 지금 야원도 된 교대도와 지다 두수 삼문에 드는 김상 로스서 개치브레샤 다 보고 뒤고나 신아 아니 니에게 진에 코랑게 발라되게 한 시부스도 땅에 보고 뒤 대단 주나 아니 결론 되기도 하고도 아니 시부라 아질래 꿈도 다 로전 딩세 준 되기도 쓰기도 야 아무라다 보나니 야 별로 가르샤 아무라냐 예 보고 뜻이다 면 결론 뭐 내가는데 삼당도 단다 보고 말아서 통제르샤디야 뭐 힐려가 될 삼당이 또 가라서 다디 말아도 뭐 쓰도 말아야 미 마잔 포삼사 고르디 이나야 단대 내가 될 때인지 뭐 지금 미 말아서 뭐 막 약하고 쓰러 방나 이나야 라바도 미사도 요시 부르도 와 안 제자야 디나리 저야 발라글로 스케나디야 문에 정가 몇 번씩 붙죠 아니 지금 망체지 아니 이래라다 발라디다 계란게 안 부글이야 때 디지사드나다 안 사페마다 사니마 계란이니 뭐 때 대로나 아 발라기 남겨지 그 단고를 쉬는지 미 베트가는 거랑 좀 답어 나를 좀 알아다 드릴 책임도디 도소미는 꾸구도와 안 론이다가 집으로 되다 단고 좀 드리자 저거 가래 가래 지금 오늘 되는 단어 로프 태양이 녀를 좀 말이야 코란 지르는 로프 좀 해요 오늘 뉴니아 시블리 되잖아 계제 부부 편도 계제 시야나 저기 하고도 부글에 로버지야나 저거도와 배 하고 싶어 차듯이 또도 죽은 가서 녀에게 수고래야 코란게 샘대시기도 걔나 아니 딱 고래시라 막 걔나 수고래야 도자 나서기 중간에 다 도수 리프트 잡 시비 말해 봐라
1: 시잔지와
0: 하려고 하라자
2: 这句话多呀多了是真是的
3: 그랑한테 도순데 잠바 먼저 된상 생각 나서 제비나 오늘지는 나서 니르지 개치 주지도와 직디 이유스 이목 나서 되지 니데다
1: 조류지
3: 마음 생제 숙제도 아니 그랑 손나지지 그시 이목 나서려야지 조치주 가르간리디도 좀 잠바 아니 친차비 된다도 졸리다 배디 양고 장고 선우다 양고 선 어 안 디린 겨바 장자 지 겨바 장자지 안 디 양고 장고 선단지 되나 졸로리아 이목 나서도 리프로
0: 나 계시다 나다 그러봐 밤에 인들 로도 양고 되고 시간만 주고 좀 말아야 딘데 레버 딘데 진행해 봐
3: 嗯，我没这个卷的，别讲讲下，你要常常会有吧？是，你嘛，六千块那就得，都通知个，看到是吧？是，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年的甚至七三级差不多，那七三年。

0: 담데 요르바 이네레 망부지 갑슬이야 수수 수수기 지 야부지 마데비나 수수 수수 가르사무 땅고 요비데 망부지 급수 수수 하고 요 말레스 그나 드리솜네 지가 주 드링기 디나로 오아이 오시지 조 수수 장부지 자지도가 장부 집에 균님 나로리아 따디 조 치슈직디 수수 수수기 셈다 수수 수수 속부대 좀 망스된지 나주 배제 실로를 때바 마지 제시스네 디 마디 간레 제고 두고데 남사지 민주지가 두르바 이네레 나주 그 수수 수수기 셈마 도나지야 대비 뇽다 아래 최제 안 겨로 겨로 가르쳐야되거든 수수기 내급들이야 샘나리야 사무 가르당 땅대 이제 대외부터 수수의 배제제 아 수수수 친사부터 한다든 겨비죠 쇼지 다사무 땅다 수수배 샘 겨비 쉽지 차야되요 이니를 수지 되면도 없지 안 주야 망하잖아 안 겨로 이모 배차주고도
1: 아야
0: 망하고 봐 샘제 제제 선이 땅아 드리대 리생 수가시고 따뜻 야보 무중도 근처에 책으로 배 Timajumbejina, Jablone, Tatindo said the Mindu Lepje, but Mingching ever shifts Chamyung, Jablone again looks to get Tatan the bed and Jumyung, Raba. The day the Jixamji deje, then Endanga Nikumare.
1: She's
0: the day in Ele, Gondushunaji, Sem said, Jondata, Yor said, Dia, and then Suzuki, Semnalia, Yanye, Karasamutang to me to the Mansitanji, Suzukanda, Tinshiti, Severage, Yubichi, Tamamubaya, Sanko, Taji, the same day, maybe same day, Joji, Choyo Mare, Asamji, Kutsuloj Gugudo.
1: 嗯，伊按青菜不断，那得了三五十块钱单子的哦，大家都把青菜，伊那嘞按住提出，那不就咱们得不得了的嘞？用它买这边呢？是是是。刚才看我讲的，我讲的。那咱当然的，还讲看不着。哦哦，现在提出刚做呢，今年六中月份刚洗了，你呢？引进没有用它单子？等这边呢？俺那九六九六了，叔叔叔叔给三五块的单买单的，叔叔说了，忘记就原地怎么办了？俺呢？我那现在叔叔去。
0: 我那些地方，俺那吉罗里啊，那个俺们叔叔没记不起来，吉罗里啊，控制的老中这个节，老中这边决定了了，但俺个俺们叔叔讲不起来，给谁经验嘛，对不对？说，因为没记不起，我就说俺吉罗里啊，那个俺们叔叔没记不起来，吉罗里啊，控制的老中这个节，老中这边决定了了，但俺个俺们叔叔讲不起来，给谁经验嘛，对不对？说，因为没记不起，我就说俺吉罗里啊，那个俺们叔叔没记不起来，吉罗里啊，控制的老中这个节，老中这边决定了了，但俺个俺们叔叔讲不起来，给谁经验嘛，对不对？说，因为没记不起，我就说俺吉罗里啊，那个俺们叔叔讲不起来，给谁经验嘛，对不对？说，因为没记不起，我就说俺吉罗里啊，那个俺们叔叔讲不起来，给谁经验嘛，对不对？说，因为没
1: 기다리 다 심칸 디단 텔 몽수나 송아 당아라레 로지 쳔부지 제스 슈잔 당안주 소소솔라 가부치야 제부치야르바 디 개침으로바 슈잔 디 제라다 낸시기 가나주 김다지 경연에 차시아비나 정리기 부구딜라 퇴용오메 저와 장제르바 다 부구로 칼라 저거 갸부잠다 양지면 두로 야구여 잠기 다디 수수 저와 장 양지면 다 부구 좀제디 야구치 tobe na di ani bugo zwa jam ji ma yin ba ba ta bu da pa chu sim ge thone di di mang zhe ya da ani bugo sim kang tho la thu gu mang zhe na ya di ha jian ke ji mu ba sing nam cho kong du guan zhen tang zhu lin xu be ju lim nang nang dun qian bian zao wa ta yang mie da bie ne zu tuan si be ti dun hen ge ne le bi ni guo ge lang de yue xu ting de li chen ge xi xi dan yan ba bian ba la yin nian ge xu dian jia guo
2: ren ya nian tu ba tu dun lu shu che du be ke ju la ju ngue yue tan 中国古城康师人类科学情侣恰上了宁夜晚金色整个土北 tembo yo patang khomba

0: ཡོད ཆོང དེ སི ཆུང ཁེ ནེ ཆེ པ དམ ཅེ ཆོང ཚུ ཕུན ཅུང ཤིན རེ ཤིན ལེ ཚན ཅེ ཕེ གེ ཚེ ཡུ གུང སི དང ཉམ དུ ཅུན པེ ཉམ ཅུ ཚེ ཤིན ཐེ ཤིན ལེ དང རིན ནེ ཡུ གོ ཅེ ཉམ ཅེ གི ནམ པ སྲ པར དེ ནེ ཕེ མེ སྲ ཅ ར མང ཆུ གི ཕེན ཅེ སྲ པ ཐེན པར ཆེ ཤིན ཡོད
1: པེན ཅོ ལིང ཆོང དེ དམ ཅེ ཆོང ཚུ སུ ཅེ དང པོ གོ ཡང ཡང ཁེ ངོ ཅེ ཆེ པར ཤིན ནེ ཉམ ཅུ ཚེ ཤིན ལ མོ ཤི ཅེ ལ ཁ ཟམ སིན པ དང ཤི ཅུན ཐ དུང ཅ ཅེ ཅུན ཐུ དུང ཤི ཡོད ལིང གུ ཐེ 制作用了国企的崇密我在土汤帕莫普主给习中企业吧索南娘里所南昌南曼对于明儿的车干能别在汤索龙文博我孙西瓜卓玛主所全民我在汤新铁那个绝了咱们的别来进他东那个盲土军队东就马西娘进不汤林个东啊前天色东所及卓新连南阳对铁与国为国国集团啊工具也不是年谢孔你们从全民请热平列全列领土米做一听不汤 接下来你都要没女婿走路了你们是我妈的亲人找我过去用这对错擦擦我啊你也是有情天天如今去随便设计是一把马赛毕竟属于培养的去罗去哈咱们人别他们钱呢明白这三十件也不是设备没系统加上我们去身边你们来团别是我妈的亲人罗的确实松动哈咱们去你为他设施确切将我约别你曾经确切了的呢出去三把马赛 今天去开林帮队局行列去尼罗米拉如果没别健康脏马的呢康庄沙丢人中去戳松鸟的前边行这些也不是一个人为这上铁里忙最初见那么温馨长期来我们把它呢他留到我腾不呢准备把它林贵呢几天破旧进我在他提的神经转你叫过去可惜听不疼小马的家马吃鸡汤松动阿姐心也不是 原来他的别列你国际忙错了铁杆的拼搏头不疼林贵去退场出去的这期忙错了规地切的强用用不过的体系汤也同啥也不是北京的票价来这边听啊车刚前不容我在打不了逻辑的听级对象用不过的体系性革命他家来行政在这特别用不打你牌学经特定北京收益内场被修动顿动汤 这的神经器将不起短汤古董与龙地卡拉在我粗布马赛每次的器用不强拍了小马的多重样重视他的机器地基冷铺杨素当有了毕竟他你们啥叫你去日龙忙不给你平均大用切别帮不养切也不是三对天猫忙一边人穷掐进了电别拉斯了新这汤我在土位边角的天你也给这不呢身边中浪了九万的
0: 天来临天地走塘大过了卓星来年这一天来扩展怎么样吧行着被永不跑了塘从我起立所前边存大体外讲也不行罗列给这部有多少问题推进启动忙被地基天边错呢三不容我也不行三个那么错空都三出不停的天地就团作为这家西北南全国学徒行这执行抗三二
2: 来他人冷铺我认为呀是亏呗他是从业期是对天天停止行列他创始于国批给定色用我的规定单位国体制推到三边短距离控制的内场最多点别偏向给喷油的那些三角路滚对滚穷三角路去判罪三角路滚对滚穷三角路去美容
1: 他的契机三十八点的全球龙城烟城连贯全面龙城三个他都有些三个球队里三个球队滚对滚球写不得是三个月想了母体觉得作为体炸鞋片能成国剧图新竹多今年母体以新塘爬的鞋块边老个冲击的那东区前面的个区孙上所比区新对过了你的修行
0: 三个那么错 阿家参照南面顶拉呢，面顶起西南南起出现了大型，我当总去看。天里罗列琼为各种重大事，可没有看见得不呢？只当看准了明白了算算事。模拟出这样个性别人不谈不算算他，模拟出这样个性别人不你别算算的。本来俺送到他，罗给滚出俺准备隐形，罗进了算算总不可能用不过去俺性格月。 老个中间那栋区，前面的归途算算设备起自行提得不，全部你当你给出去月经，也弄熊去，也了心就疼，穿个心就提个之内，心思心不切不嘛塞，啥对心来讲，特别穷心。平内吉林阿姨说了，陪给新郎阿娃在趟去苏丹新月，啥家提个了算算了点内，确定平个内。 신탄 침부 초소 야르게 광배 중화타 대추네 사드 순례 타르게키 그르쿠 세브 소르토 지로 치동 국계 축주 랭아 러러 허가 종계 신례 친리 칸키 최대 신가 준바타 로니슈 학점기 콩 키메디 구토 최대 신가 쇠바타 첸제 미네 미름네 미르 파르키 유롱 테가르 순산 캡데 레레 체신유 신례 라제 캡데 키 심주바 조샤 지로 치동 국계 국주 코숨 러러 베드 럽정 제발레 대제기 로숨줄 학점진 군초 경수타 대신 락제 캡데기레가 제디 로게 군조 앙듄바 최다 칸에 신단 첸베 바르케베 그림 시부 방부 제외 주샤 이데나 신례 녀와라 당토마르 응응규 정부고 로도 기윤 정와타 하바토 사드 유롱토 로게 군조 앙듄바티 규제 딥제 제바네 자라 망부 담가 제베 파타 티네 사군기 최다 탕 튠기 최대 파라 십시르 딘비 제베규 rangyong jong gi khap de zo dong wei na kha ge be par tu lo ni shu yi lam chang gyu ye zhu xia ye sa bian ki ye du le xin be kha xi de de qi ba ti ke qi xi jue ji lo ge gun zhu ang dun ba so bi tun zam ne song xin zhou be gui ku de sim xi qie ye zhu xia yi sa gui ba de lo ge gun zhu ang dun ba ni zhu ri ta xin zhe ni ga de jue be ri yin xin so gang ki jing che le li mi jia tang ju jin ne jia tang sum ju so zhu par ge ba ta 튠보 토보 용웨 게린 체괴바마세 더동 싱조 니가라 참발 체괴베 소간 릉부고 기유 캡데 동웨 루지수 사변키 뷰체 티웨 게린 체괴바타 루지 참마르 셈제 체괴바디 사드 남시 균도 니메 임베 고림지 제메 신치 로지 링키 녀와 제메 토 조시 지시베제 최다 칸키 레가 주지 최대 싱가라 레가 제디 순산 싱스 심부르마데 바라 송고기 유진 Sekyu Shinbe Longshong Tegara Sabun Getsa Lekwata Mi Pukdun Zunsem Gyan Chichirpe Niji Shinkara Mu Kashele Megya Tine Kime Dikuiki Sabun Shinga Yonggi Jungchari Ne Tine Sabun Tundi Kurim Nenbushi Gyugi Yubade Niji Shinga Tang Tongme Sabun Shinga Rinpa Tangbu Sabun Shinga Rinpa Nibe Sabun Shinga Shinga Chenpu Jiri Shingle Lakze Kejian Losan Juyme Sakuibara Zu Sunsan Dunchi Yin 孙日所谓改革给苦人吃政府与这满样的新旧的中心其实中在内诺茨德边黑中的人接着些给不是所幸前不没讲两个哈将洗不在起归心落达了你孙点不他你们无路啊空门路吧三边点不接长吗没了点归别绿营东门中端头独个特东罗斯独归不他你们扯大日空门日独归不来三米小白点干了起我他推最佳忙不过的给月
1: 동메 사변 신간에 림바 당부 사변 신가라 성지 팅지 제바타 림바 당부 사변 신간에 림바 니베 사변 신케 파라 양갸라 성지 팅지 지게 유진 림바 신 성지 자지 제베 순사남 신가 첨부로 더부규 무메기 신타 양부로 교르기 엽시 신뢰라세 차대 동의 규리 민욕진 대다르 체외 허류 지다르 제거 삼시나 태양 소남 야부치 고바 테지 네 디카라 신근이 리지 캐진 더부시 인신 리지 캐진니 신바 더부 리지 캐진 시기 케메디 구이키 무 니도 니게 주주 신비 사변 신카라 로게 군조 앙 듄베 통메 사변 신카무 응업주타 리바 당부 사변 신카무 잭동 시계 숨지 소지 기업타 로게 네 앙고베 통메 사변 신카무 주영아타 리바 당부 사변 신카무 야타 주주 리지 기업바 변에 앙 숨동키 니리 신카무 응아타 통메 사변 신카무 응업주 Rinpa Thangpo Sabyun Shinka Mu Ngapja Shibju Shisum Che Yubshi. Shijun Tetapu Sabyun Shinka Ra Tuenpupki Bu Che Dienpu Hyongwe Gilin Che Dara Che Kwa Sang. Tieni Tang Zazu Tang Nyamle Kang Songti Ki Jikjur Ki Shibju Tang Yoji Che Kwa. Tuenip Tang Gunjun Ne Ngolo Tang Jile Para Kadu Chudongwa Tang Shirsung Kya Kwa Che Dara Che Kwa. Jichang Che Dara Kwa Kwa So Changma Nyamle Kang Ki Jikjur Guji Che Ne Tugor Shibu Yoji Gyurim Si Che Kwa Yubshi. 接入你同下面就近楼了，地轨去菜市头的新个组织了，规定当年实行他多人用地图这的全镇塘南部，筹备所起地轨这个长途单位塘，接入你同下面中年楼了，人把你别三分新个准备，接入你同下面就批楼了，重建人别人把塘北三分新个了，人不得切吧，接入你同下面女士这批楼了，我姓穆，你同你去出租仓嘛，人把塘北孙上所别新个了，就把收起，前面地轨去当这边书记八上去。 地轨图列个罗曲学生级别，地轨级三分，性格偏见其他的穷追了，帮不起突破。孙尚元呢，听众他们了，身体没贵姓。 中能规矩落个糖强多，人家那就咱妈些，他那中期葱油糖甘肃所养成个月，啤酒上不月不甜呢，啤酒上不带酒糖卡吃的没不甜。同埋三片鲜壳，莫热热，酸酸气，咳嗽过了松结糖，日不糖归三片鲜壳了，莫热热，过了出酒，日不你别三片鲜壳了，莫热热，过了松结月不糖，新酒就吃香，人民啊，这个月不是。接了我年冬家面女婿这批老糖，接了年冬家面女婿这个老了，第二季年底变着吃，吃饱过了吃，洗结糖，过了吃松结出酒，少少了先不糖，第二组推上热热，强用老热，把把了过了吃结糖，解冻三个月不是。人已经同埋三片鲜壳了，要去体外切的，是。巴上给绝不疼，况给第几期通买三片新给解决木切入冬季月了，热血羊培训的实行餐厅进去出现二位投入冬季时，这三块板写不疼，况给他每另外三个月被新个公共新店的拍给新个贴，他懂可用规矩多。
0: 是个那么错，广东省主办的天地集团作为车站西边南全国巨头，虽然多几年没吃一新摊牌的西亏呗，如果从今年冬去，他们的规矩损伤所被其损掉过的人，天地集团作为车站西边南全，寻找他些个人。
2: 三军甘肃三位，唐山的歌库，
3: 杨他西区这位，杨杨的地库，
2: 芒族同年龄位，芒心的部长。
3: 作为牛油的门牌，官司结脱了。
2: 他的业绩三十不等于，全球龙城年成两个，海外龙城去，三个球队的菜，三个本队冠军，行不得谁。
1: 生了一，谈到了今年新新北的生态呢，平江龙城人体来讲，拍开龙城去，生就是各队观众新北起这的生态是，俺那一天的在年终收看，变交银。
0: 生个林杰，我来在年终收看，一些样经验。想了那么从木头节来增加人团卡，新鲜那热闹。
1: 生了一，想了生就是官队级别人增添，新鲜那说。
2: 官队生就他也加出来，观众努力的看了不。
3: 生就是官队观众来增添，生就是官队人添。
0: 生个那么错，那年让杰克强在突围，新不吃出去日记，他怎么所讲解读？是这两团体变作哪呢？我就那个人。
1: 三块八的年限工作费，借用其性别，老师强调了偏见领地及基本的许多想法时呢，让这些性别，老师强调了规定点点当心。接着我年度下面女婿怎样落了？强制脱为性别提出去的这个所讲解释，强制脱为性别本家去强制组织军队勒索钱不谈，团内偏见得不重新。大家城市里问不了，强制脱为性别本家去强用落在贴落，是不是也不谈？通真堂提引起人类取材点菜落空门的亚杰堂松堂城中进啊脱了进吧。前进堂提醒提引起落天落马堂重结的土喇叭酒店堂朋友的落天锁萨尔天都修起都在的亚杰中的松堂城中你送我提推送的亚杰堂松堂城中你团脱了进去不是。三个月落不被中国给跟协别切任穷这些段路提过去十年两段一线起来能接触我就能是。
0: 萨克巴罗斯布内西多琼瓦的罗斯布随便中国给跟其其人们穷者你前萨尔都端不汤渣查多多就过去别女不萨巴日汤人不端月亚季给跟去给亲男养了东坠不列地图中国给跟其其人们穷者催习其不汤明我们国不汤之陆地给跟其拉给日续切记熊雀给些许久过了天咖里给月不日其人们穷者萨别错别我最前边行呢不是萨别其人们穷者给念句他习节其人所句三家连住，常为唐伯归不接，我三腿部人不签约。且人们穷宅男，根据给学术对我所下又不谈。常为唐伯了，三人学术估计七百万三，给跟了片头被学术贴价年次，学术男团养我一月。常为给归不体外得别了，卡三位，给跟起且人们穷宅卡七次，人你了可为女不，共有了你特别又不是。是个那么错，而且给中国人我出去一批，其落度提过去十点两团，变作两年我追那个人。
1: 北京给推出新的国别菜居住堂菜交变人，价格人为具体。华盛顿等牛油肉，阿里价格三家店家大家聚堂，牛油曼哈顿去西区边熊来康去，让给了卡腻了一年，人为就在团菜堂，那位因为觉得传统出去一批，七落堂林前行。天南天龙认为茶不按酒店别茶店，农民强为所约别强心工作堂提醒。金谷堂杂碎土泥，东柱瑞中起角度，年里角度，东柱工业角度所催业时，他定阿里超级七六百人为就在团在堂，那里给因为起角度长嘛，竟然阿里亲自点起来团主编出再去突破形势。结合人为聚集阿里的阶段，中国雄杂康堂牛羊肉阶段，中国阶级 熊泽康领导阿里教堂年来同时接班，狂赛起人为救灾团灾团，纳入其

年边松阳金边蓝面厂，年久的搬去已经养大我。年纪不小，看遍你场地，年边养的吃了你的客人。

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토저를 키피다

0: Lolo,
1: I'm some chess near your chess and run. Lolo,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Lo,

김수

0: 呸，大，他妈准备塞装火器。
1: 阿姐，俺让卡巴洛打他是不？
2: 阿妈啦，俺没不吃的。
3: 婆婆，我是给我的姐姐的，就要过去他妈娘子听的，俺不过落脚的。
4: 啦，查干那卡巴洛的他妈听小不罗呢？没事过呢，查干的那他妈听呢，俺就不能听没多呢。阿姐让准备有呢，控制他妈呀，他妈妈听是了的。아직 벌어 담아마 디즈가지 디제 오유기니 보모 주저 담아딘 자조유 응고
3: 워스키란 텐쟁아니
5: 야보 아짜라 공가 소야 다르다 다 담아메트 교세시
4: 아지다 저니 야야 담아디 지우시 텐쟁도
6: 闲了三屁千年迷茫不总세사차시타마주르라

0: 生了么做，下面了平台级别次主堂，今天个别次女士经营级，那么些工作收益。叫我们这行个老头呢，三年内平台级别次主堂，人生大话，人做大个了车队，总主群里，出现杂队，就我村里，头大能级，你那，你看提不忙，什么提不些钱，钱提我，下路堂混的不对了，卡龙苦了。
1: 노장다창샤르쿠도카투왕시쿠도 조넘시레군지 마왕추즈니시섭시링게 응외대나 동원고모 나주탕 참도의 장주 하세 장주당 시주 닝지 시주 시제 로주당 로케 로주라 남팀내 차부총왕 가무차법주 사지카지라 차부총원의 정왕 강법주 디민사지라 드문모코리당 사지카지라

퇴자라 밥규 상니니모 나주 의규당 셔규 닝지 로게 로규당 셔규 화세 장규당 셔규 시제 로규라 퇴자라 강밥규당 야나 사부총암 강밥규 사직하지라 사부총원의 지원 강밥규 사직하지라 지원 못 걸규당 사직하지라 퇴자라 강밥규시 훈두 샴라 장정지 정결당 정취카기 남시군도 시위 하사라 지금 못 걸죠 저장차 구사진에 니슈차 시파라 선주자를 지금 못 걸네 심신 남 대표 저장차 응아장안에 주빈사 눈파라 낙수로 강마차 밤내 심신 퇴사를 법규 저장차 레고사 중내 중내차 니파라 저입추라 지금 못 걸네 심신 퇴사를 법규 저장차 주사진에 니슈사니차 니파라 내동추라 지금 못 걸죠 저장자 제사 제는 서시사 시파라 세계 가보라 지금 못 걸죠 저장자 레고사 제는 종사 제파라 걸음추라 지금 못 걸네 인심 퇴사를 법규 저장자 응사 숨네 니슈사 제파라 열세를 지금 못 걸죠 저장자 레고기 지사 숨네 조숨사 제파라 도신라 퇴사를 법네 인심 지금 못 걸죠 주장자 인상안에 주주사가 파라 현재라 넘대규 주장자 레고사 뒤내 주사 주파라 암도로 강마사로 법규 주장자 레고사 니내 우사 제파라 넘슝라 차부슝어 법내 림신 퇴사로 법규 주장자 인사 시내 주송파라 소종라 차부슝어 법내 림신 퇴사로 법규 주장자 인상안에 수왕사 송파라 타르르 강마사로 법내 림신 차부슝어 법규 저장자 닌사 진의 중니사 니파라 딩첸라 퇴사를 밤내 림신 차부총어 법규 저장자 숨사 중내 주주사 제파라 호롱라 주마무호내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장자 시사 뒤내 주구사 제파라 만금라 주마무호내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장자 안내 주구사 니파라 조공라 주마무호내 림신 넘티규 저장자 시사 숨내 주구사 뒤파라 자유라 주마무호내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장자 주피내 니슈저숨사 주파라 보종라 주마무호내 림신 넘티규 저장자 주사안내 니슈저숨파라 메닝라 주마무호내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장자 구자구내 니슈저니사지파라 야자라 주마무호내 림신 차부총어 법규 저장자 구자숨내 니슈저숨파라 나가자라 주마무호규 저장자 레호사 뒤내 조가사지파라 예절에 주마무호규 주장자 시사 시내 주업제장아파라 넘링라 주마무호내 임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시사 중내 주업등사 구파라 딩르르 넘탕내 임신 주마무호규 주장자 시내 주주사 숨파라 파르르 차부충 법내 임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내고사 숨내 구사 구파라 소나라 차부충 법규 주장자 숨사 뒤내 중니사 숨파라 냐남라 퇴사를 밤내 임신 주마무호규 주장자 시사 숨내 주피사 니파라 퇴사를 퇴사를 밤내 임신 차부총 법규 주장자 추사 진내 주부사 숨파라 뱅구라 강무사를 밤내 임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레고사 진내 주사 지파라 하자를 남탕내 임신 주마무호규 주장자 아사 제내 주피사 제파라 니모로 주마무호내 임신 남티규 저장자 응아사 시내 니슈차 니파라 생글린제 변대제 배치 주탕 진도급 배치 니슈직 닌디 냄시 용도 슈차라

ཁྱི་ལུ་ཉི་དོང་ཅོ་པེ་ལུ་ལོ་མེན་ཙམ་ནེ་ཁུ་བེ་ཁེ་མར་ཐེན་ནེ་རིང་ཤིང་ཁི་ན་ཙ་གེམ་ནེ་ཕ་ཡུ་ཐང་སադ་རིང་ཝེ་ཆེན་དུ་ཆོང་གི་རཏུ་ལོ་མང་རིང་ནེ་ཅུ་ཆེ་གུ་ཆུང་ཐ་གབ་ཤི་ཛེ་ཆ་ནེ་ན་ཙ་ཆ་དུ་ཆིམ་ཐང་ཡ་ཁར་ནམ་ཤི་ཆུ་གབ་ཕ་ཡུ་ཐུ་ལོ་ཨེ་ཐུབ་དེབ་ཡིན་ཐེ་རིང་ཕ་ཡུ་ནེ་རིཇུ
허인기 교관남 세신 당외관의 처집 지진 교관기 콰초라 다시 신조 망초수 신무 류기탕 루제순대소 투시 레가창마 로토탕 롱칭소라 다메괴발 랑캬토베관의 레튼 투도도 경바탕 카비르 민주 라칸 립두 모케 추가르디 지 감 민주 라칸 립급 신무 림바소 망추도 캐차르웨 응규망부유 되나 저리탕 긍링감 신지바 강람메도기 장당체와 반나 뻥지탕 나제 캡캐체와 중로 수리기 면자자치 야르츠군부 캐차르 약사 다나 텐주 옌라 옌덴 훈롱 법신 주초 님메 되로 레사 양신 야체웨 자탕토 도아 다베 방제 양가 루키 바자 튜가 지무 무저제 사마조기 파사 미유키 덕신 워마인 신나양 우르미치 정중키 튕기 남앙 표숨 초신 자지신 소기 겐주 최소라 순수 진신 조아 미시키 디주탕 묘교 미괴바 태가 비주 동초베 자지 정중키 지신 장기 미륜바 후불시에바 신양 리기 소찬 남앙탕 더차기 소탕 주린남 박배수교신 시대응토 초안르와 디타랑안수 심딩네 소수 최소더뷰 도시기 다경탕 송교비아붐 투바이는 콘주경 조아미리라 펜바탕 샴디슈시라 미탕 렌종함기 제와양 나르웨 텀섭용디 사진콜라시브디토도 조아미리기 마동파르투 경외기 튕기 표숨초신 제도된바용이 나랑파유토 리베 투수티르 따다 야르스 군부코투 투즈르 케덥 낭토 리베 닝니발 누르치르치마이 치주 참수 저주 점사르 논나남 용라 법디 렁총키 제바탕 야르키 베유 롱수주 바탕 투총 원장 방송기 토도 랑가르 바르탕 닌통랑디 특징기 초부타라 니에 퍼유키 쇠냠탕 남바 딘저 유지 몸수양체 충두 누루 지워르 주거기 가교 송댕키 초와 티다 리리신 치젠 치용투 ngar du nyu yu se sa cha che bu chung ri yin yang ti nang tu tu zu mang bo cui mi tu xuo zhu ge du ge ti du ji zuo zuo dang nian tu ming mang tang diu zi zi se duo xiong ti da tong ge ren yin ni na ma sun be qi ba ji yin be zuo wai jian bu ri yang ji yong xing tu ge ti ri ya ta be qi be sam lu tong me pa cha zuo dang tang zuo wai ge dang la zi be jian zhe ba tang tan da tang dian ne min zhe wan nang di 응어투 지바초 링고 냠토 루디 나담탕 중담슈바 샹루렘바 락제탕 링메소기 튜다웨 너초 충리타 키장탕 젠센키 카루쇼와 뇽뇽민덥 나라 루르시베 민예바시경 토뇨유 디니 롱니슈 양문키 니시키 닌도인라 겐바츠 달라 꾸리츠 기다베 민신시경지 디양 니시 나탕 중부니 루구 지우 인베 루지르 따다 마송와 콰르지라 인네 두거 나무 하자 나징 자자르 페베 치주티 루규 쟁기 떠디 리우루 축 듄잠식 쟁기 카루 쇼르송 겐바츠 큐니 간주네 루구 쟁기르 쥐켄키 루수 라마와 레지 갑규 나와암 루르 시바티 민토 토바이 페유토 리베 닌순바 Nisekhi letun xie mebe rizek bar songwa yi. Nga rang yu se lungba di yarza gumbu tuengi yaksa tang. Gyechar chi se sakyun chi sa yinbe. Susu lungbe yumi zan ma se. Chongzu xenda tang. Xiang tang zongka xin ki minayang borchen yong ne yarza gumbu nyamtu kutu chi gin yu. Ti nimur yarza gumbu gu ne ninsha shichul hak chin sinbe. Sacho xenda ne yongwe minam susu kimtu lo simba tang.
རིའི གང དུ ཡར ཚ ཚུན ཉུ ཆི ཁིན མི ཚང དེ ཚམ མང པོ ལྷ མེ ག ཤེ ཡུ བ ནི ནག ཆུ ཚ ལ ངམ པ ཤིན རི ཤོང ཁང སར ཚུན ཉུ ཆི ཤིན དུ མི མང པོ ཤི ཁི ཡར ཚ གུན པོ གུ ཅི པང ཁ མ སུ པར རང ཁར ཤ དུ ས ཅིན ཁོ ལེ པང ནེ ཚ ལོང ཆུང ཤིན ས གི ཡར ཚ གུན པོ གི སིན ཆེ བེ མི བུ ཤི ལ ཚུན ན དེ དར ཆེ ཝེ པ མ ཡིན མེ ཝེན ཀྱང ཅིག དེན ཁི ཁ བེར ཆི ཝ ཚར མ ལ ཆ ཤི གི དེ ཡང རང ཚ རང ཤི རེ ཆེ པ ཤིན མི ཡོང བེ ཉེ པ མིན དུ ཉམ པ མ ཆུང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贫穷密码关键农村列公营。
0: 谈的你云头写车列钱贫穷写着写不动于推出人。
2: 贫穷写着没路当车图么你为杀掉人脸对自己主权。
3: 贫穷写着日熊看望图面宁水来冲别写了比送去。
2: 贫穷写着
4: 싱겔링게 공감사 다득히 기센시부터니 변주 미마 근접 룽진 레공 벽에 룽진기 균두 치디 레젠 변주 시르시부터니 마틴디 레젠 소주 쇼겐 부산 전두이 드링 안주 레젠 나 덴지 슈부니 벽이 작진 망수 개바 제리바 로선 남게라이 겐 로선 남게라 안주 레젠 나 펜바 투지체나 아 참데야 녜기 아니 아 겐 로선 남게라 모두 두두 슈기 아 겐 로선 남게라니 아니 칠루 칙두 곱게 계주 개니 로래야 테스 총기 수주도 아니 차례 나와 페브네 송제 아니 밀루 송절 아니에 나래야 아니 레세기 진니 로규 제시 이리 뎁 니슈라 니와 아니 좀드리 나와기 차례나 슈버타 안 콩기 좀드리 나와기 아니 테스 크기 낭된 출루 튜진기 아 중단 로규 두르규 제버타 포장보다레 탕진기 분규르 세바 아니 다가는 신 간된 곰바다 간된 티베 남다르 세바 아 벽이 알레 고르

0: 중세 셰바 셰바소 아니 좀 젠나 유바 마세 아니 아 티신 아니 변중 심주 셰바타 변중 낭된 셰바 강중 링네 셰바소게 뒤뒤 나리야 아니 제종 민요와 지 아 베나요레스 아 다 드링기 아니 변중 셰르 셰베 치리 레젠 나리야 아니 게로사 남게라 기 아니 갸치 싱겔 힝게 소리야 카르스나 아니 고줄이나 아니 변중 사디육다 주긴 동기침을 해색다 링네다 루규 망수 걸어야 체진한 그래
1: 다다는게 토마 세스크기 지단기 서버고네 이네 토마 고주세 쇼기 디인데가 나라서 아니 레서 디 총제 마차고 고네 정중기 서버 코레 뭐네 차샤비 이네 남라 콜로집게 그리 살베마데게 어 뭐를 뜻이 따게로 서버 된데게 아니 정중구 연주 차동아 같이 예범마세 남시기 테네 자야 아니 시워도 군 저 저장년 봐 된데게 남시기 체주 있는 덴부지스 딘데가네 아니 세서 세야디 아니 민디 있는 타마 세서 줄아가 신문에 송어 지금 하셔야지 남이 슈베 사인별 하서서레 송수지 여리스 티밍이 여르데 조이네 하셔지 남이 슈베 사인별 하서스 두스타빈스 에텔레제네 자서 나만 윤신 공주인의 레세 줄라간 마샹 공급사지 지 남백을리네 에 남사 아니 리젤로 속에 치디제디네 에 대서 윤신 공주 덴베 남지 제제 투스리스 대야 근데 레세네 아니 남라 콜로집게 살라 빼면답게 뭐라 저시다게 아니 체도 파괴 리시를 써고 된대기 아니 지게 날 제베 날 이네 레세 줄라가 지세 사제디 이네 아니 시다가 줄라가 지베 아니 연대표 순서고 덴베지 두스 데카르레스네 샤르나 최동족과 자외 리스 티이나 단다 당시종 대진종대 내육쇼 농업 아니 대야 리진바 야펀리 제대 리수드 나라조 랑가수 리수데 인 리바체 지데베 리소다 닝제부죠 티이나 카치 송수리 인 티인 송지다 카치 인 대진종대 롱어 푸예게 고갈랄 조세 랑갈이야 저리 아니 쪽쪽 지금 닝제부죠 저리서부터 야가기 메시지 내봉스가 리디밀 내봉샤베스 지스 디제니 카지 송나 안샤나 최동주고 자외 리세티 티니스 송거 대신 혼나 젬부지 뽕바 자와스 지데 야나 젬부지 최된 자와스마 지기 된데 송다 만다 요리 이네 디조디 카바레스는 다 망체는 날 정부지 뽕버다스 디디디 이는 알아서 탄다 태세를 홍어 그 집기 겹로기 저리테제디 예송구도 노 맨지 땡도 동부르샤고 자왔스 맨지세나 건송을 쓰기 어려워 디 이제 건송구 가라 동샤바는 신지 예송아디 탄다 뚜노 뭐게 내준 총대 떠론자 건배 개로 그 지팅 외데 리모 동그리 무세 타지 제제요 데네 장나 빼마 카체와 자와세지 디 카바데스나 도디샹 부여게 등산이 나 카르도 쓰기 여러와 자드 바베디 티네 시다 너 코라 메도 빼마 카샤데 잡지 차 딘데지요 디인데가네 데르이네 에케도 파고 리시디 덴젤 덴데 아니 유디나라 아니 미스남제 망고다 아니 전주선바 망고 라과도 아니 유신게 아니 벤저다 모소 망고 사제데 조레 덴지 예네 디샤 송아치 덴데지 케도 파고 리시스 아니 대난고도 저시 딱게 네 름의 참바디 이네 팽가르기를 독수마레 팽가르기 리세야데 카바레스 단다 세베게블로 리데 나두이네 팽가르스기어 Tīndi yagī rīzī tōshī tī jāyā wūzī sēyā tī mōlī yā nī tāndā pōrōngkā tā chūsāngā pāzālā tī trēshī chūnī rētū nē sē kāngi rītī yinā tūgu rīmū sē tāshī chēchē. Tī pēnā tūgu shiambū tā yuwa tā tōlī sōkwa kāngā rīngā lī sē tāshī sī jū yabī chēchē tīrī. Tā tēnē mā ngā jū jīgā mā shūgī yī. Di yindi gane, yang penga giri le genzai sungsha gari. Di sungdi gane, di gari sene, sere gombe geblo de yari. Penga giri genzai di. Tanda sere zi ritu si, sere yagi tuk ritu di, sho nungu de, chema kaabu chi yari. Di genzai ki dood cha de yari. Di uwa ne ma, chokshu, pabu nyi chebe, ki de rizu mburu tuanpa chili ya, yang chaga rung ru ki shenbu rimuda. Ti wali ya, genzai ki zawa di yinu sara hamdo khamza ki jeblo, deba jangma da chita mangu yose, di kato de su de yore. Medrongo jila senya sungare, medrongo jisa di kabare sana, danda nga razo yage mijunri, Gombe, Shio, Tabheji, Lunungo Rikyu sa uchikirwa, Mijunri Riti Rikyu Lunungo, Ta Tanda Charong Da Zangre Jidang, Jeblo Ngo Riti, Dede Yina, Ani, Nye Rimu Se Takshu, Nya Kapchu Che Yuwe Nane, Lakwata Nya Ka Kienlo Vati Yina, Shokwa Da Shugu Da, Oma Da Kala Sokwa Ganga Rimu Se Takshu Yuwe Che Che, Dindi Mechungu Jila Senye Su. Tene zongzai ge zi le pungpa sungsha. Zongzai ge zi le pungpa sungsha di yina tengwe pungpa di shamde yina trip zongzai ge tengka di cha de zang rite zongzai ge si ki yobja. Yine chi su di pungpa trishita ge ge pungpa namba di tenpa yindi a rite ming le pungpa di si. Che che tuksu ta ni nga razo tanda zula kang toga da ni lesh yob ling rechi da ni si da Pumbe suyu se ta ju sivu che che tinte siri. Chayu ki kyakurum lo tungu si. Da ngay tanda shuya di tepte chigi kemi luya ne ma shuku yin. Di indi ka na di tungu di yin karra si na chayu ki pyu ne babi yunga ya ki chayu ki puju di ni chungu de ya tungu ki hakwa sa cha ri. Tanda chayu ki mesetze yin na daga ya Tungkya kwa sikhi yore chungku de, di pionto chukwen nangza ma to xe kya kwa shuriya yoma re, dunpe nangza ne kwa kya kwa cha de, de tungku yib di yin na, sebu shiraya yob che che, tinte siri. Tene yukwe ri la pe pi u si, di tanda nga ranzo da tingsan shubi yin na, ni mego pabzu cha se, ri di, ni ishamgi, di rigu di li yin na, Chimei ki li ya langa cha debi chigi yori. Di bata yin si, di shenye chigda, yang ka chigi yin na di shamde ya, an tingsa nga ranzo goye da chugi li li kya ya ki bata zibshi di rimu sebu chigi chokshu ji yori. Di yugwe di li bata si. Tene chengbuyu cha la kolo sung yori. Chengbuyu cha la kolo sung ya di changpu se di tingsa chebi yin na Dunlu de jen zongi nechun chongde ki kongi de longzha ki tinga gomba cha se ni geblo yagi bangda cha li ya kolo rimu sebu che che tinte se yore. Donga ki cha la bema si tinga da andam so zhe nyingwe yue se geblo gu riti le de bangda cha che debe riti yin de li ya shib sa gu che si na Medao gin dama da loma da gangay yib sebu yib che che tuz chani. Teke di li yina, ni dreshita ge rimu. Di dangay ma gyu che che, gora che che shivu yina. O tindris chan che, deba tindris ri.
2: Lhasa ni, nam la dreshita ge da, sa la pema da ge chanwe, chashibe yudu shiri. Wana shibde jeba jidara resana, pyo ki mansu keba, chiriba losa namge laki tata chidi nashiyo.
1: Di yindu ka ne, di la yin, Ani tenge gajung shiga lingbe, lesa tenbe, chenlu nala yini, sese kala kulu zibje, tang, tete sala bema dhebje she, yoyo rila jashi dhagje chang, tsarza sata shiwe lhasa tenes, sumbu teje de yina ngosu, ngaranzu tenaba siju yobu cheche tenesri. Ti yinde teta zula khan zikwe, yende, denla gyoya yode yisaj sungori. Jasai zignal. Di sun ni ane gyan te jay di kandas dun yorisina shar chimeri li simu dom seba drawa asachi. Di la yina ane dingsa ngarazo yagi cai gongda shangi beidin chongzu shio shangu ri de de yina simu dom ki rimu di yina gosai takcho chasan jay jay yore. Lona dikwa san la ruwa drawa asunga di tanda Megobo zu cha se geblo ritiri. Ti risuni di ina rago che. Ani shugu di su shangwe li chini. Tanda pate rimu yo se shamsi di ri di vadanya shugu di ke te yore. Ti ina ranya suk di sebu shita yore. Nub shungu cha la dui chara cheba trawa, sta jiga jami luya nal dui chara cheba trawa sunga te. Yaa kepa ka tiong soo lu yin, simu reba singba trawa sunga chi. Te kata resa na, tanda dui lu te jenzo lu ma te se, ane risu gi tra singa singa ti. Odi che ne, te ya tra che ni gu paru lu ya, mi ji tebe so re chi. Odinde chi yore, rumu ti, ti dui chara cheba trawa se ti, ti re sungi. Yang, sheba shenshine sheba yinna, ri dagarambe di simu reba sungu trawa yinba, sabje ngenba yin suwa. Tene, chang nyangdo kuba na, langbu chi yudu shukwa trawa asa. Langbu chi yudu shukwa trawa asa, ti tingsa cheba yinna, sere shaga todru cha se, ti shio nungu, Riju deya tisigi war kasa lanchi risus. Cheche ti lanchi ki nagu ma jang deva na shinju yus. Da ta ringza neba jikibe na sanyi chuzen liya pese langa kudu deva na pasi da zawa rita ka lanchi drabu shiraya war shio sha ne nulu pasi bi yina ane pupujo riju chasa di lanchi ka amjo da jiza riju chasa di lanchi ki mi Cheche di drabu shira che ti yore. An lakwa du lan che ki nagu kyan tebe kato lo. Ta tingsa yi na teba nzu chun shira che che tonga me mishu. Tengo yi na ti ju lo bang che yo mara. Ganga chamba de. Chamba de yongzo ganga do de ngombo she da che yore. Di de lan che ki nagu lo ya an de chun che kolo tan. Lan che ma lo yong nyan nang shi chi du sung ya. Sab che ngen pa ten che jil tsiki yo. Ta tene Kumbha ri la chu sin tiwu ru thamba trawa asung achi. Di indi gane tiwu san na ta ri dokdo dinti sikyarwa chungju di. Di indi gane ti ina tingsa yage Beijing bu yage zari thobu chu yaro. Mangso te ina kukba ri sikyarwa, kukba ri diri ri sa achi. Ta ti chi de ya zari gochok jo chu yaro. Di ina chu sin tiwu ru thamba ani yib di yin sung nye chigi. Wa tindre sese, sabze ngenpa di le yin tindre sung gore. Xianya ni dije di yin sabze ngenpa dije le ya dogdob yin ne re sung xa gore. Zula khan ziwe kado le. Dogdob dije di kabaya resin, lesa zula khan ki pardo ki ching ki gebi ki dayab go wala dije di dogdob di ganga tolo go che. Di yudu di kar resin, shar chimeri simu domseba trawa ti kanelu ya wongchu ku tensi. Tisundu ka ne teyi na ni du linga pasayabu chori. Da lorna digwa senlu ruwa trawa kanelu teyi na zula kangi, dayabgi, ani shol longa ki. Da lunubgu tsamrabu chi kikri tinte chi la ani dola ya chayungo shabu chi. Nubu Liya ane dui chara cheba trawa kanyo te yi na zula kange longa ki ane dayabu wala ya doi che ten che yore. Chang langbu chi yudu shubu trawa kanyo te yi na zula kange chango te ya senga che yore. 네 다도 아니 추생 대우로 된 바자 대 칸에 대인 줄아간게 조게 우디게 제비 달함 참니 게 건강 바살라 대이나 다 진지어 더가 대고 돼야 더 동지다 최된죠 대제디이나 대제디 독답인스 대송세대가네 변나 대제디 줄아간게 대여월 꼭꼭에 좀제대야 사제가 지코로 줄아간 샤야가 쳇 개베인데 독답 대제디 다가 줄아간랑 뭘 샹제 텐데스세제 샤야니 디 자세지 나라 마세베 링은의 슈베이네 아니 리진 시스야지 지수 텐데스요 디디 리진 시스야데 카르레스는 나라즈 데네야 다 해서 줄아간은 시비이네 쇼 누장 참여게 저리 토보 수순받지 데 초모스에서 디밍을 저리 디밍을 디리 진지그래 지기 보게 지기 부여게 예배 미주 저리세야기리 제노보 응어 양구 디밍 레예나 저리 디 민주라라 까만 민주 민주기 자리스제 리진직 티티고 리진직이 대본기 개브리 개베우즈세티 티리진직 지기어 리진직이 세레게블로그 지기 대긴 콜리시베 자야 우즈세티 세레게블로그 리즈 토셰데밀 라사와 카치기 인데야 세르 우즈스기어 디엔데가네 디제디 리이나 리진시스 아 대간라 산타야다 네 지금 세상 두산 다저 주요를 쏘고 텐데 제약 쇠죠. 디인데가네 디제디 리진 시디 그 디디 지그날 세워 거 민도데 이네 망조기 슈스네 제빈 아니 폐지로 납자 춘제기 로주요 제제 텐데스리샤 디 가르레스는 탱어이나 아니 개베우즈스기요 말에 데 롱바디 푸데야 데본샤스 데이는 담바 푸스기요와 주마 데본 곰바차 차니 데본 개브리스기요와 데야 아니 간데치버치도 쩨마바 센데 가숨기 치브나니 벤지 소나타고스 오콩기 리디간리아 저부치세제 데 군점도 슈드간에 계저 폐부시라 중스 손은 대대주지 차대 대리인 개별의 주스다 제주디 개록 저 토서도 손자 어리코의 명디 개별 우즈스자제 텐데스리 디미리디쇼 샹의대야 리지질 산다 타저주야지 레서 우즈스야지 저지 다가지 주라리 디미베나 디미 초무세스세디인 내침보지야디인 순순만다 니치 지의 순순리인 디 아니 시다 때마 유주메 레리리에 순하지 디김벨레세 장어그리주 강글라라 순마 디 때마 유주메 땡기어레 순하지 야카지 순 아니 디시다그네 리디 네르자 침부지레스 디인 내대 주주기 아니 내리 간절히 얘기해보세요. 디 예스 순수 야 텐데지여래. 테날 홍어게 민주자리디이나 라마가시에게 남다나래여래. 주진체기도지슈야 콜리이나 아침이 도지구스 구시주메베 무주토니. 디이저 콩 얘기가네 슈네 아니 테나바 지기 가셸 제벨루주 텐데 남다 가셸날 용구도. 어디인데가네 아니 개베우즈디는 때마 차게멜르리스 대인의 야지기 시작을 했었대 대베 아니 야 딘데 루주 딘데 송수다 아니 년 좀 딘데 이내 여리 딘데 제제 그 리진 시세야 딜리는 세산 두산 라서지 아니 산다야다 다저 주야를 쏘고 어 딘데 시거리 Dime da rijin shi kong ne mingwa su chagwa ba che me ne yine yege nenang bu dili yin ni kardyo shang 대이 나 내나 상도 비리색 리지젠 딜레리 이나 멘자시라만 구진 아니 대마 쪽으로도 멘지 관계 멤버도 이내야 멘돌 페야들 속과 진짜 이해만 맞아 디쇼데 내나 풀이 이나 응 구르름 비치 주부 저집에디 야 수입 닝지오 쉬우던데야 리틸 페비 이나 대 아니 팀이 아니가라지 쳐도 천장 구질이 이나 아니 지단제나 민자 다 집제를 쏘고 에 시아베캬스 진짜 몽고어와 팀이래서 쳐실이 이나 베나 미주르에서 진시스제제 사다 시 사다 신내데 입지 가서 갈았다 건발하간 샤네다 진짜 거발 사제 디지스요 디인데가네 샤르타 가동어마스 베나 샤르타 디 가데서는 다는 가진기 로간 유세지 규그리데이나 가동어마스 디 줄이나 네 남네 사제디밀 가세야게 된다지 여자 샴데이나 가르바 총조 여러와 디블로데이나 창데이나 감창스기 여러와 응아멜 라이세 그도 데디인데가네 마제 로간 차세 리지들 샤르그다 로 윤주 증제스 로러이는 루즈 체세 여러와 디이나 테스지 주디 증제 노 참마르부스마지 노그 참마르부스마디 단다 뛰노 대신 존내유기 난강의시총 개별대 가동권배 샴이게 리 마부치요 마징구랍치 어데이나 딩사망자도 리디밍을 체리스기요 장 리베파봉카스 어딘데숭바 시숭기 나라조 탱에 아니 권발하간자마 인베 아니 탱에래세 강바닝바 망체기 아니 공주와리인 아니 지무테소 탈로케니 자바데 싱르스웨블로 소고 틴데제제 샤르타 로주 노브차 차르베투 고세유베 틴데지기 따데게디사 레세 사제그메네 슈베인 아니 레세데야 지다 나라조다 포담보달라 수라가 지준 소과 대신 아니 대바지 나라저 타다주 신배 비이 디텔 법세 파봉과 제주를 대모 포장으로 숨고 여러와 어디다 대저리디 소과 아니 나슈 다 진데 작전 먼구어 레데 이내야 가르스네 아니 나슈 시티가네 관발하간다 고송톡된 점 매임바 나시이나 링우이나 갸챔부시다리 티인데 코런존힌주 두데베 리제르레레 시무시세다 네제시세이네요레
2: 캐스니 남라 뜻이다케다 살페마테 께창웨 짜시베 유르시리 원나 시브제 잡치다르레스나 푀기 망수케바 치리바 로사남게라기 다드치디 나시유
1: 디제베나 아니 디데 담에 달하서스스 토마 민차스 줄라카 안다 라마치니 네 고츠니 아니 림신도 바페제 전부 친구들 달하서 랑고네 슈비인 아니 대모게 레세 나슈그 날이나 초시리 송곰부세 초시리 송곰부세 디인데 간에 샤리 송곰부세디 딩사이나 답해지 바나슈 우유나가기 콩리아 네어리 샤리 송곰부세 티티데야 아니 파발라 군디 조거임비 지기 때베 유릴하간사지 콩메 고지 치룹 하간 인수하지 어딘데 제 여르디 유릴하간스 민 하간구 체유자 민자 체제미시 리송곰부 샤리 송곰부디 대자데 아 대네 딩상가란즈 휴리기 카치차강기 치대야 강과 수송부디야 샤루디 송곰부세디 대모 대여 다 단다 소리 송곰부디 대모 간데베 다구제거레 단데 딘냠수 제니 간데베 다구제데어와 소리 송곰부 단다 nyamshayar. Da tene lunub risong gomba di, tingsan lubu gde ya risong gomba nyamshu chay che, jihun yamari gomba da nyachigaduga. Da nub risong gomba sa di tingsan chay bi yin, yudo samba pa tunbe, ane tengay kadu samba na pa tunju de, tanda chay bi yin, pechi numlangi jiz kitu guyubja. वो ठंडा जी खातू दे ठेंगे नूब रिसोंग कोंबस आते वो दे वार नूब जान रिसोंग कोंबस आते ये न ठंडे चिंगु ना ले वार चिंगु से ना टेंजे लिंगी ता शांग हो तने बा तो मेंजी कांग जेब्लोक्स ठंडा जी खेते चार रिसोंग कोंबस आते ठेंग सा घर कोंबे जुमा जो ता पब्जू Chaduwa di dandalaga nyamsu cheche, chanri songgombo cheche, gyambugangki yegi geblo deyari. Chanshari songgombo di dandal choba chene pechi, ni chengguishu gi dhuyin geb dindachi li kiki yosari, dati sachi di choba chene dindachi cheche. Kanda tengwe, ni lhasa seya kore chichung di dindachi yoresen, ri songgombo teke di lhasa chonggu gi, 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其中的策下是的确实的参与 chigi ta ming rektu chi shiwi yina lhese kola yina bina lhese ya chungshung zo yinba ta ane cha jine yina dewa chi che deba zi cha da koray chasa di pa gwasi yorwa teli ya paru koro se kwaya di karirasin zula kanga nalwa lo koro chasa de ya nangwasi manika chasa tiki ti pazala de chungshung yisi de par gwasi zula kanga chi ne koro jimna pa gwasi ti chi ne koro jimna de ling gwasi lese ling yon sobo koro vajins ta te ya ni Lingo de Line, ya Jogri le Gorum Gibje, Burudine Podanli as Goras Gibje, and Jansish and the Yalu Loyum de Lien, Dogos Azir. Lingo Gansan Gibje de Gangos Gur. Utat in this jete in Benangaranzo Tingel Lesser Chijunda, a lesser da Shunig Burule and Azu Chandoli in, and a you dog. Simshati madawe timidi baru teba chong kangbo tinte june mindu. Tati yudo ki xiangwe te yin, yudo xiasa, yudo chanzu ki singgachi. Tinte si madawe shantaka teri ye yun teba chong su cha cha kakai yao mara tongbara. Tinte ma, lawadu yudo sambane ma tun risola gane mazi xina, yudo xiali li tine mazi xina, yudo magana li te. Yudo jize sige yorwa, yudo jize ki se tengwa yin linga chi yinbita, jize se goya. Tene ma chinpa yin shio ge tewa chi da karare, drebu yuga si, ni shio che ri dungu shio shangwe de sadong chi che titi de drebu lin shi ga si nye chi ge, kangwa cai gang so re, chunju rab chi che che, tende su yoi wa ma ta we. Tewa chongzo te chi da yo mare, ta xue xiongu nungo tene, jiri chi chongzo te xe yo re. Di yindu gane, gab di ane lhasa da xue ba gu poru le yine, xue ne ya anze zula kango ronye lhasa te ge sikre. Xue ba da ramu che da, chi da che ngadu gane lhasa kong le ya, zisun mebu che se, tinte sire xa. Tingsange gandai kang sa dang, yose ju, ta tsumele kumbi yose ju tewa de chi diye ye yun de su kanga nga ma di yinbata shinga ta bang ta ra yinbata ti shi nga ranzo de lalu yose ju tewa le lalu ka zay se tenga bang ta chumi de ni shingna xe da yinbata che che neva ra de tinte ju yinbata
3: 퇴기 시리라 균은항세 파낭기 카디
4: 퇴기 팅러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3: 타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1: Da lese lingo liya kore kebe, lingo nala tsuibe, da mashi lese sache tete koi nyombo yembe chigi, lungbe gide yang ri dokdo sumyorwa gide, de gara lese na mebu risi zeparan chase risi, chokbu risi, ane pama risi gyore, ponga risi gyore, tingsan kisala gan yusida, o teja di le yin mecha pasumsi. Cheche, ni riyi gungwe ne shebe yin, mabu ri langche chele nyewa trawa. Chokbu ri senge namla chungwa trawa. Pongwa ri damu changdu zuwa trawa si. Riyi sobdengwe ne she na ti yin si. Yaa chulu gungwe ne shebe yin, risongwambe lori yin si. Mabu ri jenre sigi lori. Chokbu ri chana doche lori. Pongwa di jambay yang lari yin si che che, yang sung sui wo tinte che, yeba che che, tinte siri. Gyasa gong ju lai se zula khan shen ju sa che ke zi ke na la yin, mai cha ke ri di simi nying ju drawa sa che sung duwa. Wo tinte si che kanda te de ki di de ri sum yeba te la yin, ming wo tuk si da sha. Te da ni cho chung bai ti ming ke da che ki lai se Nāla yīnā tā tēngab yīnā nī yūgō dōsēng tā nī tēngdēmā nēngjēli pē nē mānggū yōrī. Tī yī tū tō chēshū tū zūlā khān chīchūng nīsī. Lēsā zūlā khān tā rāmu chēchī zūlā khān nīlī yā nī tē chōshā kia mūnī tā mī tū tōjī. Yī tū kā nē chōshā nāmbā nīsī. O tū sū shūsū. Yabata, ten mayimbe, ane temi lese chonggu singla ya, ane che ngashuk chabe gomba di yina, miru gomba yimbre. Miru gomba di yina, tenga zula kanki diablo di, tanda muru nyingba sisi, thakang, pa kashalo de, pa ma deza, pabja to se gonggong di, muru ngoma di wadi yimbre. Chi su, ane punju da, tenze, Kienpe, ane palamla tosi chi, yangja go tsu, jasu chung, ti che tsadu gane, tamay domde ya, ane muri di tanda, gyume gi, sho, tode, shangwe di, boya tesu yinna lo, halam, sumja, yen zhugu yo mara, ya pe, ti da, tena, gomba, shen chik di kato resi na, ramu che li ya, toma chunbyu chi ne, gindunba shi tsu wane, sumu chi, shi di sa chi. Cha palamchi la diya yaa torni chi su tenpa chidaka la gyar su chungni tsepa katibayaki nyam su cheche. Di rinpe gyar cheri chingpe gyar drobayaka da chi su yaa lo ngabja yemechi kato la yina deba gishu be ni gyujin gonga tundu la ya. Dazi zongu chumda shugu yorwa. Ayaka shumu gobu che lhasa shu se de ramu che piu. Gomba chigi na la ya da chigi Tsonya mandra nizu yu tu ti tup tibu mewa ka la. A lo nijil haqsa kong la. A ni shiti ta zangdi. Tengwe sacha te yi na. Meta jangsa isi ki ori. A te ya shiti gomba saba cha tup. Ti choko cha lin la soba ganga sanzu na je pa pe. A ramu chi di gyu tu ta zang la. Ta pa che che. O tinte si lu ju yi ni sun sui tinte si tu yu. La kasha yik jen na le kwa vran. Ngare jay nyung tindis. Muru da shidi nyi di yina tenga pyo sanay si shungi yikzang lay gungi tega ni dajong chebe gomba yin di shungun sigi gara. Ti ma yinbe tsome ling, gundi ling, denja ling, le sokwa gomba tezo rig di yina ya shungun sigi omar. Tsome ling labran denja ling demo, gundi ling daksa le sokwa Ani lama sosu tega gudri da, ani labran sosu 대야 주도 제보다 단 엔드 타산데 라브란스 능글 카가인 부 치로를 지규인 부 디지 이네 디 슝글 지기 요마리 제자 디 캠부디 즈 고단들 데니 무르시디니 그 캠부디 아니 제가네 거부다 슝구인스 캠부 다감데 레베세 세브 콘구요 샹다즈 로벤즈이네 다감남부 다감마부메시 세브 콘초우마리 데미베나 규제 때문에 이 캠볼 차샤베지네 규디 이나 라무칠 소 규메 이나 무르티 데데디 차야 데소 캄바파주 다 규메기 차간디 대수변이 로베지 다 니켈학스 숨제 머신스 텐데지 루지에 제제 텐데스 데샤 디 규데 땡어 이나 아니 단다 정고체 유선네 먹이 겸부강 파도 그 랑가데 이나 땡어 규강 쉬움스 그래 규강 쉬움스 어딘데스 제제 규트 때문에 캠브니티 이나 야 슝구라레 레베세브시 니르테트리 데메 베나 아니 미세 슈고야 찔리 이나 레스 퉁구구나 아니 곰바 찌그나 찌게 테가레스나 아니 곰바 참궁사 참궁세고야 커레 민마마드 가드레스 다다 참궁곰베 워 두강고 워머가 사콘고직난데 돌레레예데스 땡아이네 대장강세 카마다도 남추 텔즈세스부스다도가 디제제 송세가베 춘돌리야 대군점슈브데스 도데간데 디제도 송세가 참르슈세 서공진데 성공스 민텐데스토레스 에 땡아이네 디 니고데네마 안추라데제 디 장고 디티네 두고예 부자 자자 사지 디디딘 럭접스겨 락티블로리아체 라카 라카스겨 디테이와 지게 라가메세라고 라가테세라 샴마게 럭접 토드스 제제 아니 나저 전달에 대체된 진주지다 드로그 동부체 응암을 로제세 단자기 도제다 어제게다세 두주드지다 대두 통영 간주부가한테 전제지 요래 제자 대제 아니 레세 치중다 대제 대타마 세우리는 날에 있는 근데 차도로 아니 아니 성공대 중국인만 날 아니 공부 다 가지고 인배마세 뒤에는 야 루지 링즈치 타마 송세 군점의 쇼분네 땜바 치다 그걸 공달라마 샹글로마 하지교 문구 줄라칸 더담구서에 나제 슈디간에 아니 대군점 슈브인스 에이 콩글로마 카지 오데야 두스 데베데 디줄이네 아니 로 죽게 무슨지 디예인 데바질이야 아니 제종가베 로마 구조던데 기이나 아니 대야 아니 공부도 샤다베인스 테네스 무지데 아니 공부 차브레스 디 성공구이 데바 제버스 송스다 에 루중날 텐데시요리 달해서 크기 곰발하강 내슈응 내슈능 도디치니 티제
5: 자라자 저마게라요
2: 테세 퉁귀난기 스미 망부시라 루규기 슈균 님부제 땡유 샴라 벽이 망수 개바 체리바 로산남게 라기 변중 셰르셰베 치리 레젠디나 치리는 그리
1: Timina Shugumene Shina, any tanda Pagogna, Lena, Mape, in a day, love running bus as to work hangwatch. Oh, they are love running bus, segua at the cardress and low true gay call a cherumbuchi, less amulum tube, number cuddle, the toma cherumbuchi, she say, Singanti, what they impeta. A cheese, so ya lossum jay. Kondeva, Jawanga Beburuchil, Teshu in Batacheza, Tene, Zulakang Toga, Lavran Tanse, Simjun Tijevi Indi, and Teneshu said, Lavraning was Mingo to Sal. Timmy Bagona Kangwa, Sumju Pota Tina Toma Chevy in the Chengazera, Nettendeshu Yavichil, Ani Losumje, Shibjemus, the Sumjal House, the Kongalina, Kushitensi Shige, Sobo. Konde shubye za ane pochans mingde toya de semru pochans tindesi. Chi su lo nige lakza kong. Kunde dunbe 예시를 약한 것 제가 인도가네 예시 시계민의 마법과 레세 강매민의 예시선도 부자스리요. 되네 대수비의 등산 파고 나동 강차세 그도 대장은 있는 두린스기요. 두린

0: 소니 스마티 퇴송벌에 자식식사 뒤인 파로타 로저 디제 로듀제 스무사르쇼 와 동생 동주로 정어사 추스마티 로콤이 디제 최초리 와 동생 최소 시동 급제 조절 요구래 토유 버시 산고베 제가 저놈 소분에 신도 제발 하시나 내려진 담번에 집에 파르 개용지 장남지 된자 주노르티 멍위 동제 고 동주로 응아동 직접 접제 스마티 퇴송벌에 자식식사 응아 파로타 슝자 뉴저 장남타 창주 뉴저 장남소 뉴저 장남차웨 럼부소웨 조르 남찬지 제여 퇴내 폐제다 리슈 바바라 용주로 꾸지도 비버시 산고베 제가 동제주네 신도 제발 하시나 ngachongye ring rangye ge bianzhuo qiagong sarbo pieje dongcui tang sunzhe qianle chao yong ne dongzi jiujiu dingsi qile mejiong menjiao ki dongzi ma la tang deshi lenglu tuigu changdu dang ne xize jibe xibxu tongyum jian ki dongzi deshi lenglu zuqiu ro ximjiu qile jiejiu ro chongzhe qianme ro pian da bei dongzi lenglu tuigu changdu dongjun ba shi dilian dawa tangbu ne jibe pa le yege jialong ji ngue suo jianzhen qi zai zhuan tongjiu ro nixi zizhu za gu si ma tang 你这是强强公司建设起次车主交接在对云西司马提南宁区推送不来中盘联重要不是三个月结合城市区域党罗斯部内先到接不来西呢让接接城市编织了接不过去西镇总比密索就有牛不下去接到司马对比呢借用的城市编织了罗斯人组织运营看做不谈罗斯及个毕业期的所见老子也是被老子追不所追不是 明白了借用的罗千松吉汉呢长征编织了几千里规制切于不是借个城镇兄弟看看那么算别米点赞托呢长期追究国际及时积极看看点别别三十来多年嘛是这么嘛是用这套三十来多年切不是全给文字一趟能听这点托他们提醒那么算别米别那么做就接了命呢举光规制切的让这些那么算别米查接松就不能弄马拉安二位推个仓都当于不是 생각인지 태행대의 감흥의 선조로 년전 수사를
1: 점종탕 농친들 점종탕 농친들 소외 법기 랭예외 점종되지 디네키 워마수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2: 차창 빼마당 총비 종리 구제 뜨모디 신캔 초고 랭게츠 ngewang gibe sesbu
1: zamjung tang longjin de gar
2: zamjung tang longjin de gar
3: zastan tem be central hinge gongkam san ting di li zen ki nang tu zhongqu zongke ma duwen jun ki zamba da zhapsan la ji pyu ge tu gyur xin pyen zhong me ma bi jun kang ne bi jun nang we zhong ri 강타마부시바티 페노르키 좀지당 양튼 휴규인베 세나유슈 센트럴행기 종신 강타마부시베 좀케마 두인주니 산시난증투 구충바다 너치리슝시바당 슝콩킬레기레수낭용신 단다시안투 휴유 콩니 종규 좀바뷰튼조기 콩미당 종규년슈 좀지롭조기벤진 루슌 좀지롭린기 급주시베 투림이 심주로마제지 공기 중심 강라마부 시바당 줄이 꽤바 시바 뇌지 중지 뇌리 뇌리 시바당 구슈구슈 시바소 잠추 카주 비준낭 용신 공기 잠추 카지르 종교 좀바부 시베 튀딥기 에토시 차가당 징주마기 직제 튀딥기 차가당 세마르 시베 튀딥기 차가당 급계베 빙신 속좀기 차가소 토바당 잠추 카지 치계 기계당 귀일 줄이바 마세 계지 삐딥 견초난 테마 슝뉴슈 종신 칼라마부 시바디니 종교 좀바뷰 튠조기 존에 토로교 체베 종신 표당 지와 유바시 임바디니 표교로 미즈니기 중어주네 민남라 종회 미리 능큐기 튠지 지와 세균 체바시다 대외 양신 갸치외 통계 토안에 민촌의 기간요르 루단 튠베 섬시 사무 체베 잠취식제 샴라 텐게기 종교 좀케마 도원준기 잠바당 잡산 라기 벽에 뒤줄신 변종미마 비준 강내 비준 나외 종지 칼라마부시바 페노르기 좀지당 양뒤 슈바티 리우 주주바티 센라나 나모와 직두니에장 디클 초시 못메베 강자 기둠신 켈루기 디위와기 제자와 사와시 주발레 켈루기 디우당 사스기 두지시에장 메삼바민두 낭세 사제 망부르 메코르당 랑코르당 쥐팅콜로스와 강사 통규 규비에 tegrin tu kyo bar da la xun mi si la, soktub chungwe relu la kya jibu tinja ki kala si. Duma tang u pong, re a ngane dume ji co rang shi. Lui tong samlu tong xindu gyu tong ki nar. Zhe xi ki kya chenpyu kang xik xue xin tup ten dume je be kya ba le, ma zhuwa ka se ting ting jik du ne ca bar je. Cabe ma zhuwa ka par lang ne lakba yu yu che. Zhe xi ki kya lu kyu le kwan ne gyu jing, gyu jing tu kya chenpyu xik kip. Gen lo la, ca kya pop jik. Lui tong ki tue che ka xin zhum ne lu ki kurpu yang du tong gyu nyam. Lepu gul ne rang tang nye we, kya lu ti, geba ne dok chi bi zi ki, Nishu yugu dunyang pamatub. Godeng ne degab, jashi tadung chi sulimme. Kwe lakba purwadang u gomne, jamba yang bubu sode, la niki kelu ki gebe dengi cage ne ju. Cashak jibe jatang lu ki geje, luwitung cage bangdu toane kaji deji mebar kyuru. Kelu ki ge gyobu tinja gya gudun kanyinam. Godeu ne kelu le degab, mingdun ki, nâng sui tèr kò hàng sàng hèn tòr. Kè lù tì sà lè gè nè, cà tù gwa gè bàk bà cà tù nyam tù gwa yò jìng, zì mè gàng gà tòng wè kà rè tì mà tà tù chòk xì rè chà mà chì lì rè tòr. Chàng mà chì chì tù tùn bè kè lù gè lù bò, dèr sì xò nè chà tùn sè xà nè pì kì chì bà tà, tù tù xì bè chà chà. Jìng bè pè nè nyuk zà tà rè gè rè lăng nè lùng pù chù tù lè blù tù yò. Kelu di jingba gyokyo sune kangshik la chiti chibatara rangki chubar di. Chubay dengi pianam sengsin ginla ca gyo ne chekla zubur kyur. Loi dongi dama subara mingi tambur zub. Lariyang mik denggab kelu ki rangla dawadang gabki. Mik na shishi ni rimshin gabur kyurbatang lupurtu chungse burtu tyone we chimchim chub. Lariyang mingyu tangje kalir zumba tini zechua ni kachege cuyutang xintu zha. Mikba tini jamzen tenbe chabyu xiktang zha xing dar siksi tang. Tede lulu gang tambur zum. Gor kilit nebe mima tini cisum dawaam sibe nebe zechung tang zha xing. Yeyun tenwa du chukzu lenka chedar tesum ngang mikyu war nebe ngunji lungpu mebe ciu chi xin. Nangmi xilu tu kyur. Chala biwe nashua ni lukpur jang ne mikni gebe, tuangma ne mikni mepatar tu kyur bada. Sashin chikbe raju ni gowe tuwa gorkilir ne. Lusung rimxing jamtingir yue jang gebgara chukzam chukzam shiche. Loi dongi tasu ulin shikdang yang chi zam ne chuzu u nam kalir nangung ne chirpu. Lupurtu kelu de miri barwa chixin yugyu chenpu shik cheba dini lu yongi tamen nishu nam dune gugyu cheba dardu nang. Tine yu zam songji numse marmi dhebur gyune kangdin tu gangla nam lupur gyan. Cha nam toro wongwa ne rimxin tebur churwa dang. Ca chu rimxin nyamne mchi yang chungdu song. Ca du langbe lui dungi la ni shuk meba gyune dalda ca du kelu de lu to du sakbe. Chekdi kangsar torwa maasay, chadwi toadu changmar goy. Degar mikjir langne kang garbutang, chadu marbo, chur jimishin ye zhuwe chekdi jela dashin simnang ngar mebe cipsha shiklang. Ko gyube dungshin chadu di shukgi malangbar kalil langse kelu di kurbu chiyandu dongtu nyam. Kelu sha cegu di tegin rang diwi wagi zye zawa sashin yuemu. Timanyi tu jikdiin pari tu gyosin. Cisua li tinji tibdukba ta jiwa me dakba xiba ngunay ri. Yanga cele deba tini gugyur si kala yin. Nungpu dangne mingi dangmi tupkyang yu zam mechi bar chenglungi rangar ngodong tang lupur po tu ju. Nungpu xamu keryang nangmi tu xa. Carak carak jibe jatang je. Zhexi kangzhu ne di chuo song. Loi dongki zhate ne degab, zhexi ki lam yurin yajik kangzhu tu zu bada, yajik cha ki kyakbe tuwa tu zu. Lupur du rikba tang ne, cha nam kyakbar gyur sin badang, cha ki yuse kang nam 마르푸르 줄으심바 통 캬바 마르푸 쳬가 당나 왜 좋아다 강 마르푸니 쳬시 당르 이동 차바식 대가롱 그영어 동대 내둡기 남바 집집 동연싱 컨셉토안에 켈루기 로트리다신도 라니 님바 짜디 칸에 많이짱 디네 락바 휴유 지신 켈루기 제수교 로이동니 대동 귀잔 매치 발티가 랑바 통외 저시 날 무메그 차우르겐 야당 루창마 티다르 지뮤도 좋아인 카와 부유다 서와다 정주다 쟁기다 제모다 장아르다 축근바 소 창매 콘솔 뉴스 동와인 통마르 퉁급 규친부 유장 조그라 로아투버니 대차시에 잠내매 로이동기 겐깜포 줄네 로시 겹지 신의 뮤메지시 대달시야지 류쪽부르체네 강소당 디우남 켈루기 르토 역배 루바기 럭슈프 대체 쪽벌큐루 제시기장 칸에만 된신도 냠도 바로 제배 유잠다 강담기 풍수직 미듄투무 제시기 차도 따주낭 주네 항상상한 날이 푸귀기 레리 춘에 같이 치슈니 차바인시 켈루니 차발레양 같이 치 야당 따수아기 차우르급 사수수 차두품네 센차사신 예수미 켈루인진 차두개발 군인의 숭디 인진 뜸이도 군내 되고 가와 부유초바당 차차 세로와퍼바 지단 증주개와 지둘룽슈 주와수와 강인룡 강다라 차두품미시라 눈치양 떼니 미치베 차도티 류기 차시에드불낭 가와 부유기 최두 닌주창삼 타나 다와카시에 진디 조그라니 룽규두 차오르와다 대다 주리당 지에네 조그라 로그 게디람투 강캬 슈루에 출루당 제체 춘잠두 닌망부 구그 농담마규나 정취 켈루 유토주와 켈루에니 주양 튕기 유라 대둥 강딥당 리주기 냄바당 롱춥 차규 정주당 치우이난 켈와양규 람파르투 켈시당 독시당 난의 희워수와마 중양 차두펍지 내둡기 희워양 덕인따라 차두빕급 슉치차니 샤체 빡체두 송왕유 제다르치즈 샤양사케메 로이뚱니 카땅니 샤무주킨두 나레 록시니 쪽베 세리 쪼마이나 제시나리 켈루기 균진 차도 개발 굴유에베 룩바탄 룩셴니 차이 줄레 송카르 룩셴 책라 차촉조도 균네 조아신부 메베 사멜로 퓨리기 놀루기 로메살라 풍부탄 키탄 주제기 샤양 성마리 나리앙 따라 쉔베 급들 루이뚱르 장아르기 촌나 시케네 대통구 징급 락바양 들시 쇼르 chitte loa ne tegab namkaan ni yu tar ngon la jingar ni metuwa tar trawata. Kelu ki kyu te tagrin ki tanggu tu tepu yunga kyu xin batong. Cho shi ki nyan jam tu lipgab lung shu cha ne takur jam ting ting cha. Lupur tu zir zir shebe jashik tuybe ku jatun sar tegab shita cho te dali se chup che. Lepu shumbu jashin jungmur jingwe sokcha sipu chungchung shiki acha shi teishin yujin. Pakchung tangcha acha gyakwa shiksa laki. Tuizung katangne acha jingbur sotebe buikinbe acha go timanye tu sal jangbata. Kangtang zakambu tartur yuebe tingtu changmar kilirtu. Sokcha di chetu secho lama rewar mik na shishi nyi ki takurtu nyuzam ki. 내추 강야미바 통지 신의 아차티 합사 큐미 당신 죽잠라 아차시부 그 과투주 나리양 쯔쯔시 깨기바다 락베 때문에 아라치지다 고예비유다 민이 때문에 나리양 아차신식이 좋았수총 아차티 총시 신도 퇴배 후트당제 년잠기 사통낭 주와다 속차 대장냠도 사통기낭도 주 로이동키 다가티네 듄투 송카르 라리앙 쯔쯔르시베 자착베 수학자디 고죽주다 마라치지 제신 사통네 칠퇴 대다 동급 로이동키 레불러 심슈기 캥바 마세 대둥 면심다 差不多讲人数是几。

기초. 교란대지 자기 슈킹 규비 네 자기 테드부 슈투바라 항상 주시 슈신비 급수. 특징도 자나직 통화다. 자나기 뒤투 개부식 루둥크 작사 다신 협통. 这是기 개부 표비 개부 락바 제외 토샤니 네외 과신도 군이다 레퍼데카라. 류프구르신도 얄란. 로이동기 딸의 품내 뜨급 맥람투 개뷰 동달가루의 말하라 세마충중 가뜸내 배규 참여 편준 제규어보다 제장로 본분이 깔러 성신차네 장류 제목 장가르장 나르 원당초의 오동기 차시의 군두 년마 띵진기 캥바통 제시기 개부당냠도 개세시에베 개뷰 고유유당 믹세카장주 제시기 우린 동신도 야게 기토하네 로이동라 공기미가 너수 야기도 뇌보로 떼지 레비시비레 통기민도 지순기도 최바체나 깨주포여수도 디그르 무치 외치외 깨주포게 망부유 김도 추구지 교장 우해네 루초와량 조톱기 면지순기도 지세라 로이동기 닝기나자민남 장단도 탱기 닝내포게 중망어 고대용 난추 공면간도 깨네 깨나 건져도 지시 这是 기, 종, 면, 간, 르, 면, 주, 직, 치, 약, 바, 강, 양, 매, 배, 디, 그, 르, 잉, 내, 면, 주, 치, 투, 밤. 마, 시, 깨, 집, 샥, 주, 니, 태, 잠, 카, 구, 미, 나, 디, 그, 르, 춘, 나, 남, 라, 잭, 바, 달, 강, 양, 침, 부, 리, 지, 셀. 개, 뷰, 캬, 교, 룽, 앙, 저, 쿨, 낭, 주, 외, 로, 이, 동, 탕, 저, 시, 깡, 개, 뷰, 제, 수, 장, 내, 저, 쿨, 두, 주. 저, 쿨, 지, 치, 르, 니, 마, 신, 두, 차, 와, 당, 큰, 룽, 장, 양, 저, 쿨, 낭, 두, 면, 바, 나, 라, 징의 시켜. 내외 저굴기 쌤네 폭배 저굴은 낭의장 차차시시도 교루. 특히 땡두 추티르 나부시 끄버틸레 낭바 춥춥 추루하다. 탐잠기 야구토 샤세신배 찜머를 정부가 공시 콜두. 저굴 낭의기 타구르두 예지마부숨 겹쉬어봐 당. 박비의 대남 성신투샤. 기재소직 저쿨 기칠 규배 대가르더두 고차싱외 추구식 예외보통 추구디 리부쪽쪽 제디 미니 푸르신 신앙탕지에 군일라디 로이동기 교란 간내기도감 로카주이기남 시치 추구디 미니 분내 따신 루수이랑 저시기 벽에 기토하네 깨세치가 시에베 추구디 고쪽쪽기 모동기 징나양 중시시 로이동기 장기 벽에 겸나 추구디 신하치기 말이 교안의 뉴트 저시 당의 주교민 띠네 벽에 렙그 벽에 신하 제수 편주 깨지 쇼디부 용기지 냠 추구디 예지탄의 주디 살펍에 로이동기 고 뒤네 뜨급 상유수 도식당 짝 간부 캥바디니 양식 무더 명은배 자당 당초 추구디 소프 신두 교회 긴키 고당 민이 속부당 미튠베 초난식찰 루프르투 추식강인 미세외 지우식 저굴기 난투 프로옹네 딱다 추구디 고유땡투 퍼버다 깨나나기 카땅네 센당땡베 카티띠엔 추구디 락바짱네 숭월송양 숭마투 로이동기 은숨두 통외 추구디 샘제 침부끼네 팔주 유규 침부채지 고살라 사메용합냐 개뷰 개반의 지중식 된바당자 고외 땡기 샤마주 떡점 주디 냠두 로이동라제 장만남장 푸르띵당지 대가르코르 로이동기 시에토하기 차간부 통외 칠슈 这시기 라바짱네 샤탕 칠랑바다 지지장라 초안에 대부르 샤수바 책지 칼라 죽바 마세 대둥 고척처치 디네 지당샤 고외 토두 샤베 정푸남장 테마라 파르초 수프르 제시기 랑기 슌데 치스교징 따주네 차첸잔당 네 발무깔라 개부당 추구니기 차당 네 락베 푸르신두 모동네 라랴 치첩당 징난기 남바식느 제시기 라랴 투빈 주메 제베 랑아 충충티 텁도샤네 공세 처지체 랑아 차부차지
ne chenpul du ne

mutu di metang. Tsakza jebe jachabodang, jekul nangdu negi chishim shikib. Ki reswa di lupurdu jekul nang gyu ongbe, gebu chubutere lakbatangne chizub ngang jekul ki chir gyu. Loidong ni ngane su migyu warne, jeshi ki kemu gyoba tangja, geshu chimbu konzu yar pyoba mase, lange nangdu meto sheba dardu gyurbe ne barmukang jekul chi gebutang chukurde. Kwanyebu tene malangbe jeshi ki yodo rishishin. Rangi kie nang yune tsaruk tsaruk jese. Chukurde udu rongzam chene chilmami. Gebu kane kyang kritishik churung. Jeshi ki lungkur chihin kurwa ka gyobji tuto du ngu simbe yunam konsu laduje. Loidong ki gebutang chukurni ki lakbarra chikpa tupu shik yubata, zubshi chila kangsar sirka kya yubatong. Khonzu nyamdu gecha yunshin xieji, gebu chukuti zongchongdu lupjar dungyu kya lang. Yinan kongki chakin chikran dunbati, sawa bandi ma jibe lonyanti chazan shikdar yukyu tishin. Dumseni, losheki kongdu letun tsuchungki zhukyudu lonyanti dungab. Lonyan chazan dema ca kong nungpyu nyanyu tizhe barca tutang. 这是一个 20 路易东的军人写别可能够学人都是去日托了南塔进行进驻的地面别插班杀虚将打卡些空给插班人总冲给密处将罗年通用为科学话的其他的主图吧天内全面切记给别罗年马队将这一浪罗年南给主人地拉的项目停止是够事 로이동기 고지 제시당 펜준 따점기 치달 차교바 마신 대중기 최도 랑기 남부 타자 땅외 샤무르 제점기 개부 라두제 샘낭 미진과르 종표 왕라기 랑라 샤무 사바식 남핍규시 튜투낭 샤무 마균장 니투 포미시라 기집장 포미시냐 개부 가타 최디 샤무 쳔바당 로이동기 이르 게리 고카르티 순예 상체 제시기 추부티 뜨집도 제외 추부티 아파 아파시 팅카페 로이동니 추구 총총테르 아바게부티 뜨규바라 얌센기 게티 총규 로조수이나 게부틴저니 보암 양미 수출신 게티 지베 뒤수 소와 끼유라 페유시베나 네페유도 미릅 숨좀당 미럽 신좀기 김규 신두망 디거 티지 통규 메카라 디게 민남기 모돈니 낭세 나냠 미래 계속 되버나 그 삼로 테달 코리앙 김센식 때네 많이 현단니 당 미숨기 지지 갸차 송달아 추구디 나리앙 루스이나 제시기 따카간에 추구디 랑가르 루스이갸도주 로버트 추구디 하 집에 자당제 칸에 창마르 규베 콘니가 시에네 달레 법디 추구디 살라샤 유잠 송지 루스 차진 우장 뇽부르 땅외 제시기 다수 랑기 뜨크기 부통기 추구디 칼라 규베 차치지 칼레르 추구디 얄갸네 제굴기 난도 깨지 깨부르 깨지 쉬긴데 로이동기 제수 제굴 난 주외 추구티 ngārshīn ngēchī tuwa ngētū. Mīngi zhūrī tuwa ki mīkshīn chīr tūmbata. Wendāng rābdu sēwē kottā war māsū. Rākūrnyā tūnjī kūnyī mūtū di lāmdu shū. Lūwī tūngi pūngūplā nāsū tōngshīn tōmgī chua jībē tsōnā shikī. Kū tālī pāpdi ngē sōgū ñamyāng kāne shū mēpū. Āchā nām diwī chūnyā zātāng tuwa gyūbata. 아체 창내 고 튼섬튼섬 시체 차라지 공유도 푸틴 지신배 루프르투르도 카준네 대만이도 아차식 송지 라리앙 남카르푸 슘푸당 자외 속차티 라리앙 아차 진티 땅 유잠 진티 체지 티줍 추비르 아체 징번에 송와당 큐르미 동신세 제시기 아차니 뉴지 힌두 지외 속차식인 조반남 쨍길 미시라
종랑 시기미 이낭 아찰 시기 아체 속도 중앙 추구기 망라 겨보 마세 게 제자와 코나 사회 뭐 팅팅기 자타남 다카시에낭 참탄 수긴유 좁아남 세몬더 가신 티정류 기치를 띠니 년질 아차망 부스에 투배 자탄 송급 지긴식인다 티시지 대동 면규인 이낭 나니탕 타로 남시 감시에 치킨 무통화 망외 자탄 뷰세바 측치 부통화 당 아제 자탄 합도 약번니 눌루 또알아 자루에 나대지 지시 로이동기 강양 맘에 바라 这是 장갑 쉐토주 选择 초기급 곧다토도 내바다 选择 자세급 곧다토도 내가라 选择 중무띵내 따방 동급경 공할신 选择 토도 내 당의 증가 기겐배 모산이 당신 장대 룽시 몰라포 마시 묵치 괴당 룽뷰 민이 당가양 우추기 미야직 당내 고미 촌미 두규 공도행계 기세나와 되니 종교 종교마 도인 준기 잠바다 잡상 라기 표게 규르신 변종미마 비준 강내 비준 나와 종진 칸라마르부 시바 편올기 종지 당 양균 슈바티 류추추 바티지 센럴행계 팅디 디젠 푸시메기 디젠 저추당 제초난 캔니 샤오쉐라다 십실 첸괴버니 계산 주가라시 팅게 슈덴자고

생애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면 루양 시배 내 전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나 쇼기 내 젠디 키기니 문이 톱세 톱에 루아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배 내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송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슈터 쪽진 긍중토 동금이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Lo,

0: 공무중 기능게 듄딘네 시치니 유나스 동부니
1: 할렐레세도나
0: 라 아무디 시치 템비네 모두 레제나 슌던 요가 쇼인
1: 레제로로로
0: 나쇼
1: 나쇼

0: Hello, 감사.
1: 감사합니다.
0: No, 감사. 생각하시면은.
1: 연출이 되면 이 팀원이 티에 들어가.
0: 지금은 그냥 게 손실 거리 투니이나.
1: 原来签名了，嘿嘿。嗯，那是俺谈的，让俺给申请名，申请的名单，当签名，就送热闹。原来不是我们来给他们的中介。
0: 他让人，俺参加是哪样？这是热闹了。
1: 老个。嗯嗯。

0: 우도 폐지 치료디 양만아 개와드메 탐전 하게 시바디 폐지 치당디 나도 능구 니리 초에 철야이나 숙치베 토네 폐지 지거래 폐지 지거 예자 나대린 칭아 나도 공도 뒤베 난도 티다 라 머뒤베 다하제 기 고든된줄레 시바레 개와드메 하게 시바디 모두지 제국도 빼나 能够按照给在那的那些个话了看那些的来了不要的一年查具他结个穷呢他不要的大是要说给这都是按照大把的些个话了可是怕们不过了呀老师那的给不给不了呀按照给这的些个话了不过是的给了不要的一年说个穷呢来了不要买的大是给这的些个话了 제단 레알라브 요마르다 시두전에 부구 게투버자 머체 나 부구 초와 이내레 지초 용기 차롱제라 데네 두구르체라 레가 버친 체고베 럽자 랑자 딘데지 덴베 코든 덴버 와라 베디스나딘데 야베는 아주 베샤비나 겐세야디 고라부 요아리 이네 윤데세야디 자그충나 자라부 요마레세야 소베 게제딘데 크게 나라 따바르 시에그르 와라 베 대다그 나라야 중에 이네세 두가라 이네 시바디 통라야 모두 송스버 능신 미투세와 주베 다지르 와라 江洋昂西北个人家都我就吃不着别提到人了呀穷哎天天拉不死了说吧拉不没人吧来拉不没人死了说吧总是能看的是呢给我点呗名堂几说的接着你给我点呗学习是要玩了那给我点呗学习是要的空了呀西北拉不汤拉不没人不死的困难你给我玩了给我的接着 这所给卡的车不是那这所给客给那了西北一年写所给车前街我一般点不点的这个好的空都下边别的的的开始按照一多了破一多了破的没车给我准备好这个车子家家我的亏钱呢看呢写了的全都缺个
1: 出国接拉地，说个，给国拉地，云点价格，杨们呢？云点提到的明显不得不，别提到那了，成为高啊、唐老啊，大个人心给六百唐、七百、十二、十八，同时他们老看的是那，全都被民康、民生的人，跟点全点被民康去下达的完了，接着他这个车给。 给我准备西北，那么地理了呀？那那那都给我准备，学习是送过来的，用这样打的。
2: 现在那么做，公共上，谈到去南村新兴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的建设。
1: 在今天，平江六百千名给人期末啊，七零多几那年，平江大专一百过了七零那些级别，现在优秀。给我准备下届西北要几档，团结组织的了，按照前年那届交班呢，大专三九二六那来，今天送我的，浙江那边出。
0: 觉着老百姓常年亲爱的团，给我点把塞，今天就送我的。本来看的是长南木的是呢，可拆了的土疙，可拆了的土疙。第一个给拆散的热外团大的罗了，土不湿的呢，正白团大的热，且咱。
1: 土罗山的热和穷呢，热得不热得？他怎么穷呢？搁来要的，来了不买的，三个团大顶得起点么的？接着我们搁了呀，一呢，老外吃的些，你呢？给我准备他们家下届的，给我准备下届的咋的？盆地都加些，前面搁了呀，决定老板长么的，搁我引出的点么都不了，写不得。
0: 铁当多些，大家都按照。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属于特色营。
3: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규로 냠다 리젠 쇼주인 텐디 선규로 기난 된조보니
4: 삼루 살베 갸람 살바 니치치 지블리 모융추의 중화이 스시경 시부시규고타
3: 롱아젠기 차르규주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파뉴 린다 퇴송거래 가소소로 갸자주루다 청중 뛴다 갸자주용하다 청중 뛴 파라바다 근유 서비에 시균 연기 수준 파리교리야 리기 비제디 주제 초글에 게디 솔레 벤줄라 니지 집에 돕쇼 조보로 교류 원도니 수준 내리 문퇴 임바데 단도 튕기 지단 등급진도 교류에 토네 준기유 신전기증류 수준 댄시식도 교급 니리를 졸업해 악도 치숨잠 난기 자제 곱주니 견대 악수 임받다 튼세에 나가 치뛴을 하잠기 꾸지다 제와유 민에 봐라 랑게기 림지체나 멍시 림비에 증류 수저 칭아다 촉동 하잠 준세 받다 시균 연기 수준 내리 길래기 미듭 증류 라제 배주의 협대 동세 주지 숨래 개유 수준내리 균등한 지순기 초수 공배 침바티 개난기 소리의 변조기 멍시 댄도 침바마세 치동라 괴수 침바낸유 다와 개발하 시균연기 소리의 치동기 총소 지주진다 퇴총불에 개제죽지다 정중 직파르데 다왕아 뒤마라 정리 니파주 균형토비유 대난 지순 직제 퇴제 치동 체주대 치주원유종 판유조배 괴수 조바로 표류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쥐 사고비에 주비부네 지도제발식나 탈루순토 랑게키 계급기 추르속중치발 구이디교다유 다오탕고네 다오개배발 계용수 주비속중티 몽골통추로 중동국기주미숨다네 무튜 추세토에토 콜교교교 균형토부시 다오탕고네 다오개배발 계용수 리카키 주비남자 균치숨탄 계동 라다제발시 계급기 주비례적계진기 남자 가탕업주의 체인비 四川巴中 清玉口 추측기 알레처유토 소비 규定이배례제 高知组织라 경유르구디동심바타 明二례제계속교교추 리주심바시 다오탕부네 계배팔 계용수 주비례적계진카 인주잡기에 설토려주부타 티너링키 로시볼려주비 례제창보례계유부시 지주 강송키 추토 긴진 주람 살비 레저 응용어 구토 장가로 촉된 제비 뉴교 살비 지티 랑콜 레유토 바로 송 지진부시 디 구지 레추 갸주 숨주 토르다 유부시 응원바 제바 징나 다오티 더 주토 응용어 구이키 응오디오 레가 장마 리주토 규무시 계급기 추체 레르조 경유로 비워타 튜소 주제 기자 来 개린 치신비에 신주 동구의 기 조중야 교수 동신부시 닝샤 칭통가 신주 동구의 기 팅접진 교구 레지니 기용기 개진이 기 천다 정신 기 레지임부타 明二 안대지 교수 동신유진 카탕부 조중 남자 다오주베 더주토 추유로 송자 리주브시니 탈류 군투기 신주 디랑아 준토바 개린 치교시 탈류춘토 추비티에 마조타 멍위 두지키 교르주 균튜아 띵서도 침부시 다오탕부네 개배팔 교용키 추비 조준티에 멍추기 마조고 통추로 갸타 숨주 숨시타 조숨 낭진 침부타 튜튜 송리에 갸자 교주타 청중지 파르유부시
0: 대가레군의 배배닝수 사내가기 넘버트민 나조기 망조 릉신기 계송 롭수의 제고베이데 갸지 레지부터 망조기 계송기 도시 습도 동마다 계송기 외용겐 좁교로 최된체유 다와구배치 주군인니 망용기 계송 롭수의 니무 탱니슈 쯔주부터 인신 비징다 상하이 광조소 스구이도 카순인다 동외 최다체유 상하이 이탄도 디구이다 툰레링소 민나룹두 치사라 카순 카짐 낭중체유 광저우 총기리기 카순 낭종 체봤다. 민치동 숨길 하점 대나쇼유. 광시 류조 막든 댄제 샴주 강도 민니길 하점기 계송 롭수 응외종 롭젠소와대 고전 직제다. 계송 시자 세지 겹대 롭저우 타 니선의 계송 돕쇼라 시도 토바체유. 니세 뒤마라 장수 양종기 계송다 민망 카순기 시자 롭저다 겹대 동외 제고비대 시자 천리 겹대다 레두 냠리 제뉴 소종지의 체바규 슈누루종기 계송도시다 미망카순기 도시 습도당유 湖北和风起

0: lumnam garkhu tu magdön tajung gi nyamlina shude geji da mgbung topche tongwe to si sub tu dang yu che ju gu nin ki gong me chu zu ge ba ra ge sung yong zha lob zen xi ba te ji jeb le gong zhong yan yin jin le gong gi chuk du chin nam to tong ma de ma da li zen ti lab jin jiang ju ji ning du ta de bi dan de lu ji sim ji ki dob ji ge sung nyam du jun xi ba jue dun zu ru che xi lu ju ji ne che min zha ba da be dub ji nam ba min zha we ge sung dam ju ge xie che yu ba re
1: 第二个库内比为呢次三个月岛国别次有几个人让给其各堂部科学素质来着送清托内许多解法性呢中国盘南设计电费用啊科学级别龙年时让给其科学地摊给力马拉几千年给节目团给出在里不谈盘南设计有这年头级别女吧与马切巴的七路幸运送清托我做解法性呢让给其机密国送谈数据给力 面具德国塔面具格林森坎格林库尔格迪加杰穷阿西季坚奇卡格迪坦格林马拉祖布塔基下年给及温泉给出塞的律师此所金宋马拉铁让给其俄罗文温泉塔云泉特别此所金宋马拉祖格了标准实行有进俄罗坦在有了地年今日我在金宋七八年 中看不是八点年，我在金宋级别超速，浪在全球超越人民温州前进月。秘书大卫可拉的级别连接铁轨位，大瓦大瓦级别，大卫可拉的级别全切铁，杨木建堂中国建，底价七星略给超过建速有了，明边前年。刚才浪在九站开始搞到了中国塔，大卫可怜用真机会可利用我，出场两天内，结果比娃儿给连点不切不是。
2: 盘南区那边政治局部署，该集团同马尔萨对接边，俄国区委领主直推他，连锁听众啊，责任出的他用这级别直接开机。盘南十四所，郑州七八他，开局边可能托最低规矩听马七八句，该集团去同面这个蒙古系穷游进，就你听啊，浪在三百绕绕托他，三人也蒙古穷游时。
1: 明儿，考据苏州区民生科技大产品蓝水来新竹桥桥，盲区民居开公司农村桥桥了，最近进行月。我做七八新的，地形松不当景区，年尾催的，他绿岛级别的旧土就这个事，催的提，吉米科技来连掉七八个，没有旅客去更多来新竹前马线，盘南十四区团圆老景区普里区。
0: 吉米旅客村长公送他，秘书大卫可来出席七零级军队中尉技术公送两站了，推进土着这几年，集体体育体委认为，普里区连接周边，考据别地摊给人接班，梦想定就不是。第二个内部的内存，各秘书别一些旅在振作的，到个别菜就过年，家里边土各处不是。各组在归托，这边六七八路哇，胡明宣他，表面的保险旅在哇。
3: 无预计，中国团密筹备他的这些的中国旅展团密筹备那几年真正的效益。各地一些旅展诊所托中国旅展团密筹备跟旅展委积极主要的行动前行，控制南站七站，甚至说别的南站穷站，甚至出租车贵呢，人民真秀才就是。各秘书别一些旅展诊所的旅展南站七站，是不是稀松的？沿了南站团结团结，南站穷站是不是出租车过节作业？
1: 中国的人主张呢，一些阶级的社会秩序性的旅展哇，积极的启动站去，正在托各界批准前的旅展委严上安排解决。第二个库内比为呢次，三个月，中国江南超过呢许多解放军呢，他来到唐国呢改变牌，改革江南区区主委每天同桌儿，你就说送他交你跟前七八天，推送呢，也就送他成全古牌呢，如果去推送去，真多啥不得有不是。
0: 如果中国他，给他们律所，三级十项所，从这规划定的，将他们前边，跟如果的面孔来讲，你都按个居民级当我谈，证据其人类如果条例空白了，过去都有不是。第二个内部的内存，三个月把它一个城市区的六十八年许多中华的行呢，让给其七十二八段的城镇编制的铁工给，南中西电民的所用器，告诉当我的，天能。
4: 借用城镇编剧六十组队，我用香港组织的，毕业期末说，六十三十八有届六届级六零二的任职托班的规定动物，托了不啦？继续协助抢救七八所参与。明儿的借用给托了送进来，给不啦？城镇编剧及其列组成有不的？那么确定的，养的鱼的那种。
2: Gyura pigyurgi nogzak hundine tu. Tandal kengene senshimu dini, duyan lungdini gung pege tinamgi sengyuri nyamzak li zesi.
1: Digile kune biwene tu, yemen hu sa chak jegi tsi jurguni. Nintere, dilan purdi mangbo shikta, gulyin purdi, mimi namru che jene, sote ezebgi gese jya dira, Sorgi Mikbinta, Tishi, Sode Ajab Gekup Donum Gungsi, Yen Buru Nebi Jichela, Mautun Chachu Tingi Biota, Chachu Tingiga Lamno Chungata, Mikbinki Kikbonsu, Shigun Chiwe, Megun Shoryu, Tini, Sode Ajab Chone, Guma Chebar, Kaku Chebata, Tishi, Yemenki, Majala, Jugu Chebar, Gunsu Chebuso, Chachula, Lian Lobuin, Shi Jubashi. So the other key, Zuchi Chebe, Geko Mangbu, Yamji Maki, Jinzebe, Zi Jurguni. So the other, Kasun Pungti, Ninki Totinsu, Yemun Husa Chakjegi. So the other Giki Sajia de Pinto Chebe, Dilan Purdisi, Gauko Cheyu Jita. Jinzeb Titotu, Yemun Husa Chakjegi, Chajujin Barcini. Riadi, Mangso Gumata, Mangju Chichela, Jibuchi Chemu, Wenga, Lamlo Chungme, Zi Jubshi. Turki Chinji Bunki, Zi Jurguni. Turkishone, Sodi Ajum, Minye Erta, Ije Parki, Dontuna, Tsubar, Tangli Michibata, Sodi Ajum Rangwegika, Dontuna, Tudumi. Mugtub Juju, Miku Chebe, Jigu Chushi, Chokala, Yuju Chessin, Shijubata, Kongi Toto, Turki, Maja, Timongo, Sontu Chuna, Kenin Chebar, Zisun Shigumasi, Sodi Ajumla, Mountu Lakzi Teki, Rogro Chisuyu, Chijubshi, Sodi Ajabta, Turki, Pakistan Ji, Gikup Sunki, Doggy with Si Duni, Maja Tumon Gosun Chujuji Bar, Mindakubshi. Chujuki Timbiblishina, Gikup Tisumbu, Gikup Kongjong Sila, Chakjeki, Punchu Chesi, Tini, Gikup Sungar, Punchu Chebatan, Josunibushi.
3: Digali Wune Bibinitsu, Sana Degatuzu, Si Jukunin, Jigab Ligungi Sakubara, Yirenki Rungmin Shutu, maybe, Turim Nizu Shigansiki Sane, Shido Chungwara. Kadata, Pakistani, Dumji Chua Yimbe Chane. 이런 원자 이런기 땡디다 루기 초베 켈린체네 콘조르 봉주 라야 메보바 체급에 켈린 체급에 란제된유 어리 대공 삼시지도 테레 마가베 추 땡용유 원자 중조르기 최주 강도시 인조 삼시지도 테 난기 등의 난된 테 이런 경우에 주바 있는 개간 신도 체바식지 이런니 마약도 유바식 말이 강인세나 다된기 동도 테 직내 이런다 서구 대랑기 계급기 개변다 등기 메라 니네 어리다 대신 겹제 TV의 집에 계지 지도지 기변 타야 등기매 제조유 내주시게 민나티 계시 어리 삼시지 뒤 낭로리아 교배 저진 차주 참조다 각격 매바소와 대신 이랜기 도놈 치동 체도 주버지기 등의 낭도 라글린 따르고 있는 이랜기 체도 닝두 내둔다 각동 내둔 탁주 집에 인지 주무 체주인 이랜기 호르무지 소각이 내둔 태 아만다 투몽 문진 총 유유며 원장 각동태 모투 내바마세 어리다 등도 주묘조 모두부 있는 이랜기 조가 대고모 라리아지 미세 제주 요바레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즈 스네티게 튜스 다고베 지르구니 아지마키 중앙 먹지부의 먹지 불어 디고보이 년통시 캡라치네 호르무 소가키 긴진타 아지마키 스네티르 비웨 자주기네즈 캡라치부시 코부이 홀무 소가키 주람소의 추워발디 정시 체스무타 디토 주신 동작하시 조동토유 추구서구이키 염래적대 홀무 소가규네 긴진제비 마주 눈송 통조주래 개유지타 권키 대승비 사고니나 수쿠디규네 긴진제비 마주 눈타 무소 실수정중랑제키 청보라 대승비 다오추진키 주세토수리뷰 지주부시 쿠부이토토 어제 강동체배 긴히 예전히 지구 긴진력부규네 마주놈 추동치세 레고리인 시주부시
3: 디글리군의 비비니주 사교바라 최주군인 시도 종마라 공구진 초딘비비외 정시사슈레 응은바라 민예바라
0: 계급대의 아이블라네 얌기 내다 땡기 중에 내비 림지 체바 있는 된동 압결 학점 심바다 대체 미솜동 초결 학점 길람도 쇼르바다 미체동 계결하 자기 종교진 내얌군의 치제에 대해 체크 점 신유바래
1: 공세 선교년 중 수개 진지원 듀라탄 도유 주의 리센 경고난게 도스리라시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4: Chakto yubi chijuyi, mu chi yishinzi lembar chi.
1: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4: Nyamzho rinu zhuwani, nganji dende, yangzhen shiki.
1: Suchu kang shiki, yu ki minan, yongwar chi.
4: 미리카기